0: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8일까지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 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중재국들에 건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났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횟수가 엔데믹 이후에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복지패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따로 사는 부모와 전화 연락 횟수는 평균 106회로 3.44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 90회, 2019년 97회였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103회로 늘어난 이후 2021년 112회, 2022년 113회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경기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경기가 외부 화재 때문에 한때 중단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5mm 안팎, 충청과 전북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13도 등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 17.8도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죠. 나 자신의 행복을 넘어 반려동물과 다른 이웃들이 안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물며 여러 동물을 키우는 동물원은 더욱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서 관리 부실에 의한 맹수 탈출 사고가 반복됩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되고만 퓨마, 뽀롱이가 대표적이고요. 최근엔 늑대, 늑구가 탈출해서 사회를 긴장시킨 바 있죠. 책임질 능력도 갖추지 않은 채 야생동물을 키우는 모습, 과연 바람직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차마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 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 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4: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 사수함입니다.
7: 이거 말이죠. 비밀인데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6: 얼른 알려주세요. 오늘 사수함은 제가 모십니다.
8: 지난 1월 30일 아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한 달 전 집사람이 싱글벙글하기에 무슨 일이냐 물으니 대답을 안 하던 집사람이 아들 부부가 비밀로 하라며 얘기했는데 임신 9개월인

0: 네,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나요? 어버이날 식사를 대접하면서 부모님께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꼭 참고 그때를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할지 웃음이 절로 나니 새아기가 무엇보다 네 몸이 건강이 우선이니 절대 무리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우리 가족에 대해 정말 고맙다. 어버이날 식사 때 나의 행동이 어디서 될지 궁금하지만 정말로 축하하고 사랑한다.
1: 진짜 뭐 이건 뭐 웃을 수밖에 없는 예. 기쁜 아니, 소식입니다.
2: 이거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일 공개를 하려고
1: 그러게.
2: 아들 내외가 지금 비밀리에 준비 중인데.
1: 아이고.
2: 아유. 아니 할아버지 되시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예.
1: 좋으시겠죠.
2: 우리 당당이님.
1: 네, 좋으시겠죠.
2: 아유, 축하드립니다.
1: 네.
2: 자, 내일 저녁 식사 전까지는 그래도 모르는 척
1: 그러셔야지.
2: 비밀로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 음성 남겨주신 우리 당당이님께는 입맛 도는 간장 액젓에 맛있는 쌀 얹어서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하늘이 막든 흐리든 미세먼지가 있든 없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약속이 있다면 남성시대 열린 사서함에서 자랑하고 가세요. 직장생활 15년 차 지각은 20대 때 딱 한 번 해봤다. 그 이후로는 늦어서 택시 탄 적도 없다. 이런 분도 환영하고요.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하시는 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
1: 와.
2: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분까지.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이야기 남겨주세요.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충전맨 백이성 씨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2: 남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유니베라, 청혼아이스, 데이팩, 쉐보레, 안터지는 맥스부탄, 한국세무사회,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회라민큐,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와 함께합니다.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아내가 여행을 가면 입꼬리와 함께 게임 레벨도 올라가는 남자의 사정.
8: 가장은 가장인데 집안 서열이 가장 낮은 남자의 속사정.
7: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여자는 모른다 시즌2. 으라 차차차차. 자, 결혼하고 패셔니스타가 된 가수 충전맨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10: 어서 오세요.
9: 역시 또 목요일마다 네. 저를 이렇게 아침 일찍 깨워주시는 아주 건강한 프로.
7: 예예. 예.
9: 네네.
7: 아
9: 남성시대입니다.
7: 남성시대.
10: 예.
7: 아 저는 형수님이 깨워주신다는
9: 거. 아니요. 딱 목요일만 이렇게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7: 아 이 프로그램 덕분에 그렇죠. 이렇게 일찍 좀 나오시는
9: 네네네. 이 덕분에 어제 또 일찍 자고.
7: 아유.
9: 네네네.
7: 예. 새 나라의 어린이.
10: 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코디 다 해주셨나요?
9: 일단

0: 일어나면 일단은 그 옷방의 바닥에 딱 깔아놓습니다.
1: 아, 이렇게 입고 가라.
0: 위에, 예, 위에도 하고 속옷 이게 티하고 바지하고.
2: 스타일리스트가 그냥
0: 네, 거의 스타일리스트
2: 함께 있는 것처럼.
1: 그러네.
2: 네.
0: 그러지 아내랑 같이 이제 나오거든요. 아내는 이제 요가를 가고,
2: 예,
0: 저는 이제 여기 방송하러 오고.
2: 아 요가 가시면 우리 방송 같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0: 아, 틀어놓죠.
2: 요가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그럼요, 그럼요. 틀어놓고
2: 듣고 계세요, 형수님?
0: 그럼 많이 못 보면 다시 듣기로 해갖고.
2: 진짜? 다시
1: 예. 예.
2: 그렇게 꼼꼼하게 모니터를 해요?
0: 암나라입니다.
2: 암나라대. 암나라대.
0: 오, 미쳤나봐요.
2: 와,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그래. 이 감시당하는 기분이. 예?
0: 내가 잠시 미쳤나봐요.
1: 기성 씨는 아내가 네. 집을 비운다.
0: 네.
1: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 뭘 할 것 같아요?
0: 일단은 접어뒀던 예.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2: 네네. 옛날 사람 전화번호부가 네. 뭐야?
0: 왜냐면 이게 전화기 말고 예. 적어놓는 게 있거든요.
2: 아 진짜로
0: 적어놓는
2: 전화번호부를
0: 그걸
1: 엽니다. 전화번호부.
0: 네네. 그리고 이제 음지에서 같이 지냈던
2: 예.
0: 그런
2: 예.
0: 친구들에게 연락을 가끔씩 하죠.
1: 오, 그렇구나. 네네. 음지에서 같이 지냈던.
0: 근데 사실 이 아내가 외출을 하면
2: 예, 예.
0: 낮엔 똑같아요. 낮엔 똑같지만 빨리빨리 뭔가를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2: 네,
0: 예를 들어서
2: 네.
0: 12시에 내가 뭐 일어난다. 이러기야 이제 2시 정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늦게 늦게 이제 진행이 되고 약간 과자 부스러기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먹게 되는
2: 그런 거 제일 커. 네네. 실은 별거 아닌데 네. 굉장히 소소한 건데 지적당하는 게 많아요.
0: 별거 아니라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편안하게 과자 부스러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2: 그러니까.
0: 그럼요. 그리고 편안하게 집어서 다시 내 입으로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자유.
2: 그리고 우리
0: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 실은 소파나 이렇게 네네. 앉아서 편하게 TV 볼 때 자꾸 네네. 손이 우리 신체에 네네. 뭐 이렇게 머리를 긁는다든지
0: 그렇죠, 그렇죠.
2: 코를 편하게 판다든지
0: 그렇죠.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막 긁는다든지.
0: 그러니까 넣고 긁고 다시 과자로 집고 이런 자유로.
2: 우리 너무 편안한데 자꾸 네네. 지적을 당하니까.
0: 그 기겁하죠, 아내들은.
2: 손이 뭐야?
0: 네.
2: 어떻게 왜 지금 어디 넣었다가 어디 들어간가?
0: 하지만
2: 그런 거 편하게 할 수 있는
0: 그런 그런 자유.
1: 아유, 네네. 세상에.
0: 그리고 이제
1: 아주 만약 일중씨 표정도 네. 밝아요.
2: 아, 네. 그래.
0: 혹시나 1박 2일을 간다. 새벽까지 집에 안 가도 되는 그 느낌.
2: 야,
0: 마음은 불안하지만 아 맞다 오늘 없지 이러면서.
2: 네네네.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잠깐.
0: 근데 네. 전 정말 소름 돋는 게 얼마 전에 처음으로 아마 대전을 갔어요 제 아내가.
2: 오, 네.
0: 대전 친구들 왜? 친구들이
2: 예.
0: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집들이 한다고 1박 2일로 간 거예요.
2: 어머나.
0: 새벽 4시에 들어갔습니다.
1: 집에.
2: 하긴 집에 뭐 네. 기다리는 사람도 네. 없는 거고.
0: 그리고 아내 습관이 일찍 자거든요.
2: 야 새벽 4시에 들어가는 야, 기분
0: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죠.
2: 예.
1: 몇시구나.
0: 오늘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2: 지금 요가 가셔갖고 지금 생방으로 못 듣는다는 못, 생각에
0: 못 들을 수도 예. 있습니다. 네.
2: 자 이렇게 우리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들의 마음
0: 네.
2: 남자의 세계 사연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닉네임 아빠는 슈퍼맨님이 주셨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만개하여 한들거리고 있을 때였죠. 딱 결혼 1주년이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3: 여보, 집에 와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0: 아주 들뜬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무슨 일일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짐작이 갔습니다. 틀림없이 아기에 대한 일일 거야. 사실 아내와 저는 동갑내기였고 당시 서른이 넘은 나이였는데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아내가 초조해했거든요. 퇴근길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노란색 국화 세 다발을 사서 두 팔 가득 안고 초인종을 눌렀죠.
3: 어머나! 아우 여보 웬 꽃이에요? 너무 예뻐요.
0: 한아름 꽃을 안고 아내가 저에게 내민 건 보라색 눈금이 두 줄 새겨진 임신 테스트기. 역시나 아기였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초음파를 찍으니 하나의 생명이 아내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세포 분열을 하고 있었죠.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비 아빠로서 칼퇴근은 기본이었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을 찾아서 오로지 아내와 아이만을 위한 DJ가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워낙에 세제 냄새를 싫어해서요. 세탁기를 사지 않았던 터라 그날부터 수건부터 뭐 옷, 이불, 호청까지 집안의 모든 빨래는 제가 최다 손빨래로 빨았습니다.
1: 세상에. 세제

0: 대신 빨래 비누를 써서 아주 싹싹.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 저는 정말 굉장했어요. 아기를 낳으면 짐이 많아질까 봐 미리 면허도 따고 새 차도 한 대 쫙 뽑았지요.
1: 여보, 힘들지 않아?
0: 아유, 힘들긴. 이까짓게 뭐 일이라고.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쉬어지죠. 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새 겨울 지나 봄, 4월이 되자 아내는 슬슬 걱정을 하더라고요.
1: 아, 여보, 애기 낳을 때 많이 아플까?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어.
0: 그렇지. 아기야, 엄마 고생 안 하게 최대한 빨리 나와라. 어? 빨리 나와서 아빠랑 이렇게 재밌게 놀자.
1: 아, 아기 용품도 이제 슬슬 사야 될 것 같은데.
0: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두 달이나 남았으니까 급할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여유를 부리며 미루다 보니 어느새 6월.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1: 아, 여보, 어? 배가 너무 아파. 어? 아, 진통이. 어? 아,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0: 진통? 아니, 잠깐만. 2주나 남았는데. 잠깐만. 나 자기 어디 있지? 자기 아니다. 여보. 그냥 택시 타자, 택시. 어? 너무 놀라니까 직접 운전은 못 하겠더라고요. 콜택시를 불렀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아저씨 저기 택시 안에서 아기가 나오면 어떡하죠?
2: 아, 그러면 영광이죠. 저 아는 기사 중에 진짜로 그런 일 겪은 사람이 있는데 아, 그걸로 아주 대박 터졌어요. 가는 곳마다 손님이 많아서 돈을 쓸어 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
0: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이의 탄생이 저희 가족뿐 아니라 낯선 누군가에게도 축복일 수 있다니. 하지만 감격의 기쁨도 잠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갔고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간호사님이 급하게 찾았습니다.
3: 김인순 씨 보호자분,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0: 예. 무슨 일입니까?
3: 저 아기 배내 쪼구리랑 속싸개, 겉싸개 수건 가져오셨죠?
0: 그거... 아직 준비 못 했는데요. 아, 오늘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3: 예? 예. 오늘이요?
0: 예.
3: 아니, 그럼 지금 아기를 낳는데 맨손으로 오신 거예요?
0: 예.
3: 아, 당장 필요한 것들 여기 적어드릴 테니까요. 빨리 가서 마련해 오세요. 아, 빨리요.
0: 빨리.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이런 낭패가 있나. 진작 아내 말을 들을 걸. 그 길로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차를 몰고 읍내 아기용품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문을 연 곳이 없을까 봐 초조했는데 아우, 다행히 열린 곳을 찾았고 간판을 보이자마자 뛰어들어가며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좀 싸주세요 빨리.
1: 아우, 많이 급하셨나 보다. 출산일이 언제신데요?
0: 출산일은, 아, 지금 나오고 있대요.
1: 에? 뭐라고요?
0: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병원에서.
1: 아이고, 내가 이 장사 10년 하면서 아저씨 같은 분은 처음 보네, 세상에나. 자요, 여기 급한 대로 챙겼으니까 이 아기 옷은 펄펄 끓는 물에 꼭 한번 삶아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에 입히셔야 해요.
0: 삶으라고요? 지금요?
1: 아, 예. 그러게. 왜 이제 오셨어요? 아우.
0: 아, 난감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집으로 불이 났게 달려가서 아기 옷이랑 수건을 삶았습니다. 세탁비누로 정성껏 하나씩 빨아서 널고 있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4: 여보세요? 네. 거기 김창호 씨 댁이죠?
0: 네네, 제가 그 김창호인데요.
4: 아, 보호자분, 지금 집에 계시면 어떡해요?
0: 예, 네. 아니, 간호사님이 아기 옷 가져오라고 해갖고 지금 빨래 중인데요.
4: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빨리요, 빨리.
0: 예. 지금 갑니다. 아기 옷을 빨랫줄에 널다 말고 다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간호사님에게 돌아왔다고 보고를 드렸지요.
3: 자, 물 한 컵이랑 네. 티슈 준비하세요.
0: 네. 간호사님 앞에서 어느덧 저는 말 잘 듣는 착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 분만실에선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산고의 고통이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은 겪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그 고통의 시간이 9시간쯤 흐르고 오후 2시, 드디어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 김인순 씨 보호자분.
0: 네. 저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3: 아들입니다.
0: 만세! 아들! 만세! 긴장이 풀리면서 만세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고 곁에서 지켜보던 분들의 축하 속에 잠시 후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꼭 안은 채 그 무섭고 엄한 간호사님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말이죠.

0: 눈을 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신비로웠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생했어. 지친 얼굴로 미소 짓고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가족을 이루었고 비로소 나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철없던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1: 이야, 아, 정말.
2: 아, 저는 예, 네. 우리
1: 스타일리 준비를
2: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3: 맞아요, 축하.
2: 아, 우리 백희성 형님 네네. 어제 회식하고 지금 잠 안 주무신 분 그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그때고 지금은
2: 너무 열연을 해주셔가지고.
3: 아, 이거 저는, 제가 지금
2: 백희성 형님한테도 박수를.
3: 아,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 예. 약간 빙의가 돼서.
2: 어, 진짜 예.
3: 제가 만약에 이러면은 진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 너무 리얼하게.
3: 아, 예. 아, 저는 더 했을 것 같은데요.
2: 아, 진짜요?
1: 이분보다 더
3: 만세보다 전 만만세를 불렀어요. 만만세!
2: 아니 그 정말 목청으로 네. 아니, 8500님이 네. 아기 분만실 가본 적 없는데 다녀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와 우리 기성 형님 리얼하게 살리.
3: 이게 드라마를 많이 보면 간접 예. 경험이 됩니다. 머리 안 쥐어 뜯긴 게 어딘가.
2: 아니 진짜 실제로 저도 네. TV에서 봤습니다만 형수만 좀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2세를 또 네네네. 계획하고 네네네. 계시고
3: 네, 계획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사연 보면은 거의. 내 마음 참에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1: 예, 예,
2: 어느
1: 맞아.
2: 순간 진짜 우리 형수님이 여보 빨리 와봐 집에
3: 아 제발
2: 아우 꼭 축복이
3: 네, 예, 꼭 예. 있길 바라겠습니다.
2: 저희도
1: 551님이 네. 38년 전 내 남편은 아기 낳는 날 술 먹고 와서 자고 있었어요. 지금도 미워요.
2: 이거 그때 평, 잘못한 게
3: 평생
2: 간다. 정말
3: 간다며.
2: 평생 간다 그러더라고.
3: 약간 이제 트러블 있을 때 그때 얘기를 꺼낸다고.
1: 네, 그래요. 네. 어때요? 우리 일중 씨는 어떠셨을려나?
2: 저는 진짜 신기했어. 저는 네. 모르겠어요. 제왕절개로 왜냐면 거꾸로 누워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선택했는데, 네. 그러니까 수술실 들어가서 진짜 한 5분 10분 뭐 이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네네네. 세상에 없던 갑자기 생명체를 안고 오면서 내 아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고.
1: 내 아이 맞아?
2: 내 아이라고?
3: 근데 애기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얼굴 쭈글쭈글하니까 네. 내 얼굴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면서요.
2: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네. 수술실에서 진짜 네. 그러니까 똑하니 갑자기
3: 네. 의심이 이게 내 아이 진짜? 이게
2: 너무 좀 받아들이기 처음에는 신기하더라고요.
1: 울지 않았어요 혹시?
2: 아니 울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수술 끝나고 힘겹게 나오는 이제 와, 아내를 보니까 에이. 눈물이 나더라고. 아, 에이, 진짜 그치. 이건 수술처럼 하고 같아, 나오니까.
3: 같아, 진짜.
2: 너무 저.
3: 제왕절개 수술과 똑같은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예.
1: 그렇지.
2: 수술이니까.
1: 맞아요. 준비를 기억이... 어떻게 해? 다 했어요?
3: 그거 했어요.
1: 갓난애기 강보 이렇게 싸는 거 뭐 다 준비하는
3: 거. 베네 쪼그리고
2: 이런 거. 그런 게 기억이 1도 없어요.
3: 왜요?
1: 세상에. 아내가 혼자 하셨고.
3: 이러니 설마. 욕을 먹고 그러지.
2: 아니야, 설마.
1: 아내가 혼자 했어.
3: 내가 아무리 이건 네 편 못 들어주겠다 내가.
2: 아니 설마 했겠지 근데 기억이 안 나.
3: 했겠지.
2: 그때 내가 분명히 했을 거야.
3: 차라리 미안해요 뭐 그러지. 했겠지면 더 승기 나요.
1: 맞아. 했겠지.
3: 했겠지.
1: 내가 그때 했겠지.
2: 아, 참, 네. 이게 십몇 년 전 일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1: 네. 그러면 그날을 기억 못할까?
3: 그러니까
1: 정말.
3: 첫아인데
2: 2995님
3: 네네.
2: 자 백희성 씨는 남성 시대 덕에 아빠 될 준비 미리 하셨네.
3: 맞아요.
2: 미리 준비 잘하셔요.
3: 네, 지금 이거 완전 제 정보 완전 오늘. 여기 오늘 이제 우리 슈퍼맨님 덕분에 제가 이 기를 받아서 네. 진짜 좋은 결과가 있기.
1: 아 그러길 바래요.
2: 네네. 진짜.
1: 자 아빠는 슈퍼맨 이 사연 주신 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3: 축하드립니다.
2: 자 그리고 예. 예비 아빠들을 위한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비치의 빨리빨리.
3: 빨리빨리.
2: 빨리빨리.
3: 빨리빨리. 빨리빨리.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필름 끊겼을 때,
1: 첫사랑 추억하다 아내 이름 잘못 불렀을 때,
2: 아우 아우
1: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 노래. 자, 오늘의 늑대 노래는요,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내가 진짜 이거는 와, 여러분께 자랑해야 되는데 이 여성시대가 얼마나 대박인지 오늘 실감케 해드리겠습니다. 울고 싶은 우리 늑대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이 왔는데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3: 네, 마이클 잭슨이
1: 이 형님의 음악 인생을 담은 영화가 나왔잖아요. 아, 영화 마이클. 노래 듣는 동안 문자 미니로 손 들어주시면 다섯 분 모아서 예매권 드리겠습니다.
3: 영화 예매권이요.
1: 이거 어지간하면 안 오거든요.
3: 예.
1: 야, 근데 마이클 형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올게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Build it.

0: 영화 마이클의 OST 네. 버전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들리는 대로 삐레.
1: 오. 삐레. 야,
0: 삐레. 삐레.
1: 삐레. 삐레. 예전에는 막 소리 나는 데 써가지고.
2: 그렇죠. 네네. 그럼요.
1: 꼬모랑깨.
0: 아, 김남민님도 삐레 삐레
1: 삐레.
0: 여기가 바로 호박 나이트. 와우, 아, 신나네요.
1: 그러네요, 진짜.
2: 유영주님, 내 청춘을 함께한 마이클.
1: 마이클. 아. 박성남님도요. 58년 개띠 우리 마이클 형님 노래가 너무 좋아서 밤낮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아, 마이클 잭슨 형님이 58년 개띠시군요.
1: 58년 개띠. 네. 네. 근데 진작에 나왔어야 할 영화예요, 진짜. 영화 마이클. 아. 우리 잭슨 형님이 사실 잭슨 5라고 6살 예, 예. 때부터인가
0: 꼬맹이 시절부터
1: 예, 예. 네, 맞아요. 해서 뭐 밴부터 해가지고
2: 패밀리 밴드였죠.
1: 네, 엄청난 이제 히트를 이제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하면서 마이클 잭슨으로 딱 그 성장기를 네. 다룬 영화. 이거 진작에 나왔었어야 돼요, 진짜.
0: 이게 또 보헤미안 네. 랩소디를 만든 그 제작진들이 함께 해가지고
1: 맞아요.
0: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역할은 조카가 직접 한대요.
0: 오, 친조카가.
1: 네네. 예. 자파르 잭슨.
0: 자파르 잭슨.
2: 예. 명곡도 히트곡도 워낙 많으니까.
1: 아, 맞아요.
2: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0: 팝의
2: EMA권. 네. 네.
1: 시사회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야광봉 들고 와가지고 영화관에. 노래 그 명곡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야광봉 들고 막 난리 막 영화를 보는 건지 콘서트를 보는 건지. 예.
0: 야,
1: 거의 대박이 났다고.
0: 그래, 합니다. 예전에 저 겨울왕국 때는 아예 그런 네. 관을 따로 해줬잖아요. 애들 따라 부르게 하라고.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어른들도 만만치 않아요.
1: 아, 만만치 않죠. 예. 특히 마이클 형님은.
0: 아, 그럼.
1: 아, 저의 초등학교 때를 다 같이 함께 했었어요.
2: 아, 그랬군요. 네네.
0: 자, 다음 주 수요일 5월 13일 개봉입니다. 영화 마이클 예매권. 1인 2매씩 우와. 받으신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2: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늑대의 노래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신청은 문자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남겨주세요.
0: 네. 자, 이제 여자는 모른다 두 번째 사연 이어갈까요?
2: 네, 이번에는 여성분이 주셨어요. 남편의 첫사랑 고향 후배를 만나고 주신 사연. 닉네임 I'm so cool 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시골 부모님 댁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아, 다들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나? 주차장이 꽉 찼네. 어떡하지? 우린 내릴 짐이 산더미인데.
1: 그러게. 일단 채소랑 과일부터 당신이 내리고 뭐 들고 가. 내가 쌀이랑 무거운 거는 챙겨서 갈게.
2: 알았어. 그럼 나는 입구에 먼저 좀 내려줘. 그렇게 짐을 챙겨서 먼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올라올 남편을 위해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차를 찾아서 사이좋게 짐을 나눠들고 걸어오는데 어디선가 아주 밝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0: 혹시 지태 오빠? 오빠 맞지? 에? 예전에 그 세터마을 살던
3: 내 이름이 맞긴 한데 그 누구신지
0: 맞지 오빠 나야 나 영주 최영주
2: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제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오빠 오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이게 얼마만이야 아마 25년 정도 됐지? 오빠 흰머리랑 주름 빼곤 정말 그대로다.
3: 영주? 야, 너 진짜, 야, 정말 오랜만이다!
1: 아, 여보, 인사해. 여기는, 네, 그 어릴 적 고향 후배, 최영주. 그 부모님들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우리도 가족처럼 지낸 사이야. 그 영준의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사를 가서,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고향 후배다, 후배.
2: 남편은 왜 갑자기 제 눈치를 보는 건지 말도 더듬어가며 고향 후배를 소개시켜줬고 영주 씨 옆에 있던 신랑하고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0: 우리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빠가 여기 살 줄은 꿈에도 몰랐네. 진짜 반가워. 언니 반가워요.
2: 그렇게 통성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첫사랑 고향 후배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 좋아?
3: 뭐 첫사랑은 무슨? 아휴, 난 당신이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야.
2: 가족처럼 지냈으면 부모들끼리는 애들 크면 사돈 맺자 뭐 그런 말도 했을걸? 맞지? 내 말이 맞지?
3: 아니 사돈은 무슨? 영주채 완전 왈가닥에다가 천방지축에다가 근데 생긴 건 좀 예쁘장하게 생겨서 공부도 안 하고

0: 맨날 남자들하고 놀러만 다녔어. 아이 그런 애가 내가 왜 좋아했겠어.
1: 영주 씨가 예뻤어? 어? 당신 눈에도 예뻤나 봐.
0: 아니라니까. 나는 진짜 안 좋아했어.
1: 그래, 그랬겠지. 영주 씨가 당신을 좋아했을 거야, 그치?
0: 에헤이, 그지, 진짜 아니래, 너 그냥.
1: 얼굴이 금세 빨개진 남편은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런 남편의 반응을 보자니 어디까지가 진짠가? 궁금하기도 하고 놀려먹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마침 며칠 후 마트 앞에서 영주 씨랑 또 마주쳤고 저는 인사를 나눈 후 남편에게 또 쿨하고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고향 얘기, 부모님 얘기 실컷 하고 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응? 나는 먼저 들어갈게. 영주 씨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는 여유 있게 턴. 집으로 먼저 걸어왔는데 남편이 후다닥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0: 아유, 커피는 무슨... 아, 당신 진짜 왜 그래?
1: 내가 뭘. 간만에 첫사랑이랑 회포 좀 풀라고. 이렇게 시간 주는 아내가 어딨냐. 고맙다 그래야지.
0: 아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1: 아닌데. 나 같으면 진짜 차 한 잔 정도는 같이 할 것 같은데.
0: 아, 됐어 됐어. 당신 쿨한 거 다 알았으니까 얼른 집에나 갑시다.
1: 그리고 며칠 후 주말이었어요. 모처럼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여보 좀 응? 나가봐줘. 나 지금 설거지 하거든.
0: 어 알겠어. 누구세요? 어 영주야 여기 웬일이야?
2: 어 언니가 오늘 신랑하고 나를 저녁 초대했는데 오빠 몰랐어?
0: 어?
1: 아 왔어요. 당신이 자꾸 어색해해서 내가 몰래 초대했어. 아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좀 좋아. 나도 여동생 하나 생기고 이분들도 여기가 낯선데 고향 오빠랑 또 아는 언니 한 명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쵸? 영주 씨.
2: 아 그게... 그럼요. 맞아요. 오빠 진짜 결혼 잘했다. 어? 언니 성격 진짜 짱이네. 최고 최고.
1: 그렇게 우린 삼겹살에 소주도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분위기가 최고로 무르익었을 때 제가 영주 씨한테 물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신랑 마음에 있었어요?
2: 아, 당연하죠.
1: 영주 씨의 대답에 남편은 또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했고 이어진 영주 씨의 촌철살인 한마디.
2: 근데... 오빠는 너무 순진했어요. 공부만 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부모님 심부름 할 때 그럴 때만 오빠를 좀 이용했죠. 결정적으로 저는 눈 작고 키 작은 남자는 별로거든요. 오빠는 그때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0: 그래. 그렇다니까. 근데 아 이 사람이 자꾸 그 첫사랑이 뭐니 놀려대갖고 그냥 아주 난처하다 영주야 그냥.
1: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우리 가족만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남편. 술, 담배, 도박, 여자 문제로 한 번도 마음고생 시킨 적 없는 남편을 제가 제일 잘 알죠. 에휴 장난이야 장난.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내 눈치 좀 그만 보고 후배랑 커피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래. 그래도 되죠?
2: 아유 그럼요. 저도 영주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형님이랑 누님 생겨서 좋은데요. 다음엔 저희 집으로 초대할게요. 놀러 오세요.
1: 그렇게 이웃사촌이 된 영주 씨 부부를 보낸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앞으로 더 좋은 옷 입고 멋있게 하고 다녀. 돈 걱정하지 말고 쓸 때는 쓰자고. 다른 사람 눈에도 좀 멋있게 보이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0: 아, 알겠어. 아 그리고 고마워. 아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같이 술 한잔 하면 그 재밌긴 하겠다.
1: 그래서 말인데 여보.
0: 어.
1: 당신 진짜 영주 씨 안 좋아했어? 아이, 저렇게 예쁜데.
0: 아이, 진짜 안 좋아했다고. 내 눈엔 자기가 최고야. 아이, 영주 쟤는 쨌도 안 돼요.
1: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아니 고향 여자 후배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왜 당당하게 행동을 못할까요? 혹시 진짜 첫사랑이라서 그런 걸까요? 저희 남편은 아내 눈치 보느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웃 사촌끼리 더 친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 생각은 혹 다를까요?
2: 진짜 첫사랑이라면 불편하죠.
0: 아니 진짜 첫사랑이나마나 예. 이 남자들은 항상 이거 보십시오. 여기 사연에도 네. 이게 뾰족한

0: 한 게 마지막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우리 사연
0: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까지 하시면서 혹시 진짜 첫사랑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예 그러니까. 올라올 싹부터 자르는 겁니다.
1: 그래, 뭘 굳이 같이 어울려? 네네.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0: 왜 그걸 무술을 만들어?
1: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0: 그럼. 예. 이게 자꾸 첫사랑이고 아니고 간에 일단 여자의 이응자만 나와도 우리는 그냥 치를 떱니다.
2: 아이, 지금까지 떨어.
0: 왜냐면요 그걸로 하나 말 잘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것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평생 가거든요.
1: 꼬투리자.
2: 아니야 영주 씨가 좀 예뻐. 그래서 아내분이 은근 신경 좀 쓰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질문에도 계속 함정을 파잖아. 그러네 마음이 있었던 거지. 아니라니까.
0: 이거 봐요. 뭘. 앞으로 더 좋은 옷 입고 멋있게 하고 다녀. 멋있게 하고 다니면 그래 첫사랑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아유 우리가 뻔한.
1: 아예 만나.
0: 아니 정해져 있는
1: 말자.
0: 정해져 있는 답을 왜 우리가 얘기를 해?
1: 그럼.
2: 아이고 정말. 아이고.
1: 우리가 왜 굳이 호랑이 굴로 우리 발로 들어갑니까?
0: 그럼요.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도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2: 아이고
0: 목소리가 왜 이래?
2: 입에 침을 발라라.
0: 아니,
1: 너무 꽁트 톤이잖아요.
2: 아니 꽁트지 뭐 사실 재미있게 웃자는 얘기지.
0: 재미있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쫄릴까요?
2: 아이고.
0: 아 재밌다.
2: 아니 두 분이 만약 남편 입장이라면 영주 씨 남편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1: 영주 씨 남편 입장에서요?
2: 응, 아 신경 안 써?
0: 아 솔직히 싫습니다.
1: 아 그쵸 남자 네네. 남편 입장에서도
2: 아, 그래? 그렇지.
0: 네네네네.
1: 굳이 뭐 고향에 뭐 이렇게 선후배라는데
2: 오빠 뭐 오빠 오빠 하면서?
0: 그렇죠 에이, 그렇죠. 그거 그거는
2: 그래요?
0: 네네네네.
2: 뭐 참 웃긴다.
0: 일단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차이점은 남자는 아마 대부분 한 90%.
2: 별로야?
0: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이게 철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장인이 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럼요. 제 아내가 의심하기 이전에 그 내 아내가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면 절대 저는 같이 안 만납니다. 절대로.
1: 그냥 이웃이라 생각하고.
0: 그럼요.
1: 예.
0: 옛날에는 옛날인 거고.
2: 옷도 잘 입고 뭐 어쩌면 뭐 또 후배랑 커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그래. 자꾸 이렇게 부추길 필요가 없어.
0: 아 왜 그래? 그때일수록 더 후질그락이고 있고 다니니까
1: 그러니까 왜 그래?
0: 그래 그래 아내가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2: 또 그럴수록 후질그락. 네.
0: 그럴수록 후질 그게 암적인 거거든요.
1: 그냥 반상회 할 때나 보든지 아니면 저 분리수거 분리배출하러 갈 때 그냥 오며 가며 인사를 하면 되지.
2: 자, I'm so cool. 이분께도 녹용 홍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아유.
1: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연을 펼쳐주신 네, 네. 아 우리 기성형님.
0: 오늘 약간 정신이 딴 데로 가고 이게 아닌데 나의 원래 목표는.
1: 네. 마지막으로 충전.
0: 좋습니다. 자 화창한 5월 좋은 일만 팡팡 터지시라고 행운을 몰아드립니다. 으라 차차차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 골뱅이.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6: 훅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0: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애 강호
4: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애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애 강호
4: 온라인. 열애 강호 온라인.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8: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9: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8: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9: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8: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8: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9: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8: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9: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9: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10: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9: 야, 8520님이요. 백이성 씨 고함 소리가 시원한 게 오늘 애기 생기실 것 같아요. 파이팅! 진짜 보라가 뚫리는 줄 알았어요.
11: 그러게 말해요. 음성으로. 야.
9: 아, 에너지 만땅이에요. 아유, 네. 최고예요.
11: 아유. 여기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요즘 힘들어요. 굿윌 스토어, 미랄 수원 북문점. 우리 물류팀 다 같이 힘내자고 노래 신청합니다. 굿윌 스토어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좋아요.
9: 네네.
11: 뭐든지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중고 물품이지만 또 먹는 거는 중고가 아닌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9: 예.
11: 애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청해 오셨거든요. 김민영님의 신청곡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책은 뭘까요? 국내 한 대형 서점의 발표에 따르면 로제티 슈스탁의 그림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책에 적힌 내용인데요. 어린이 책은 보통 부모가 골라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 역시 사랑해가 아니었을까 헤아려 봅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들었을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4: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0: 시간을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0: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조건에

0: 대한 답변서를 중재국들에 건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하고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청와대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앞서 북한 헌법에 적혀있던 북반부, 조국 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관계와 통일에 대한 개념이 삭제됐습니다. 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중동전쟁 여파가 이어지며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남한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평양 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7일 킬로그램당 1.24달러에서 이날 현재 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리터당 환산 가격은 1.56달러로 국내 휘발유 리터당 가격 1.41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전까지 리터당 약 0.97달러로 한국보다 낮았지만 최근 북한의 연료 가격이 폭등세를 이어가며 가격이 역전됐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입전형 계획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수도권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는 2만 7,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줄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4만 786명으로 전년보다 1,724명이 증가했고 논술은 1만 1,443명으로 413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늘었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횟수가 엔데믹 이후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복지패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따로 사는 부모와 전화 연락하는 횟수는 평균 106회로 3.44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 90회, 2019년 97회였고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 103회로 늘어난 이후 2021년 112회, 2022년 113회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5mm 안팎, 충청과 전북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13도 등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19.4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1: 경농이 만듭니다.
3: 내가 제천 중앙시장으로 가는 이유? 제천 종로약국이 있으니까.
1: 아하! 제천 종로약국! 이젠 제천 종로약국 아셨죠?
3: 제천 중앙시장 복개청 제천 종로약국.
4: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범고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귀여운 외모 그리고 영리한 지능을 가진 친근한 고래의 모습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범고래의 귀여운 얼굴 뒤에 바다의 깡패,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 순한 인상과는 달리 의외로 사나운 동물 범고래의 두 얼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2: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깜빡.

0: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0: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3: 그 어디보다도 교양이 충만한 곳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4: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귀여운 생명체 안주현입니다.
4: 네, 귀여운 생명체 박사님. 우리가 조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4: 네, 늦구 때 만나 뵙고.
5: 네.
4: 예. 어떤 생명체든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바라보시잖아요.
5: 네.
4: 정말 어떤 생명체들일까요?
5: 뭐든지요?
4: 네. 안 그런 생명체도 혹시 있어요?
5: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외가 하나 있긴 합니다.
4: 하나요?
5: 네. 이게 바퀴벌레는 쉽지 않더라고요.
4: 박사님에게도 바퀴벌레는 귀여워 보이지는 않는군요.
5: 네. 제가 왜 바퀴벌레는 귀여워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나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제 곰곰이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등에 윤기가 너무 강하다. 너무 이제 광택이 심하고 더듬이가 너무 긴데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게 이제 좀 가까워지기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 그러게요. 귀엽게 보이지 않는 동물이 있다는 것도 박사님께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동물들을 생물들을 귀엽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덩달아서 저도 막 순수해지고 세상이 되게 맑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5: 감사합니다.
4: 청취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박사님의 그런 시선으로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동물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5: 네.
4: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 너머로 의외로 냉혹한 본능을 숨기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존재, 범고래예요.
5: 네.
4: 우리 오프닝에서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들었는데 이게 프리윌리라는 영화의 주제가였어요.
5: 아, 그래요?
4: 네. 프리윌리가 이제 아이 어린아이와 범고래와의 그 교감,
5: 우정,
4: 네. 네, 우정 그것들을 다룬 영화였는데 거기서는 범고래가 인간과 친하고 교감을 나누고 하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예쁘잖아요 또.
5: 맞습니다.
4: 네.
5: 저 학창시절에 연습장이라고 하나요? 그 링 스프링으로 묶여있는 그 공책 같은 형태의 그 표지에서 많이 본 영화 포스터네요.
4: 그래요. 맞아요. 이게 얼굴 쪽에 흰 동그란 그 무늬라고 네네네. 해야 되죠. 그게 눈같이 생겨서
5: 맞아요.
4: 그래서 굉장히 큰 눈을 가진 귀여운 동물처럼 보이거든요.
5: 네.
4: 혹시 그 무늬는 눈은 아닌데
5: 네.
4: 그 무늬는 왜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되게 귀엽게 보일까?
5: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뭔가의 그 대칭적

0: 사진 두 개가 찍혀 있으면 눈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벙거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눈은 그 무늬보다 앞부분에 네.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은 가까이 보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눈에 띄긴 어려울 텐데
1: 검정색 피부에 검정색으로 박혀 있어서
0: 맞습니다.
1: 눈이 그죠.
0: 예. 근데 검은 바탕에 하얀색 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반점들이 양쪽에 크게 있어서
1: 무늬가 있어요.
0: 네, 마치 네. 그게 뭔가 그 눈처럼 보여서 이제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친근해 네. 보이는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저 무늬 자체는 사실 저 자체가 기능을 갖는다기보다는 팬더의 어떤 털에도 보면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있고 그다음에 눈 부분을 보면 또 까맣게 네. 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보통 그런 것들이 동물들 간에 서로 식별하는 정도의 아~ 코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우리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아, 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듯이
0: 맞습니다.
1: 그런 무늬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보기도 하고
0: 네.
1: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무늬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순수해 보여요. 그런데 영문명이 킬러 웨일.
0: 아, 네 맞습니다.
1: 뭐 학명은 오르키누스 오르카. 이것도 죽음을 부르는 자라고
0: 네.
1: 예, 해석이 된다면서요.
0: 네.
1: 왜 이렇게 무서운 이름이 붙은 걸까요?
0: 정말 학명도 뭐 죽음을 부르는 해양 괴물
1: 네.
0: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사실 한글 이름도 우리 이름도 생각해 보면 범고래잖아요. 범고래의 범은 사실 호랑이죠. 호랑이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들도 물론 있고
1: 네.
0: 뭐 멋져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1: 무섭죠.
0: 포식자고 이제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킬러웨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게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1: 예.
0: 그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웨일 킬러가 이제 전달되면서 이제 그 앞뒤가 바뀐 이런 이미지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1: 웨일 킬러 그러면은 네. 고래를 죽이는
0: 맞습니다.
1: 친구들이에요.
0: 실제로 범고래가 생긴 건 귀엽지만
1: 네.
0: 바다에서는 거의 뭐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1: 예.
0: 범고래는 놀랍게도 이름이 고래잖아요.
1: 근데
0: 이제 고래일 것 같은데 사실은 돌고래입니다.
1: 돌고래.
0: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귀여운 외모가 거기 함께 하기 하는데.
1: 돌고래들이 참 귀여워요.
0: 네. 돌고래들 가만히 보면요. 이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고래도 이빨이 있거든요.
1: 네.
0: 큰 고래 종류를 보면은 주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1: 네.
0: 하나는 수염고래라고 해서 이빨 없이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수염처럼 보이는 뭔가 이제 이런 구조가 입에 있는 경우가 있고
1: 플랑크톤을 주로 먹죠. 그런
0: 맞아요. 필터링해서 예. 이제 그런 걸 먹는 반면에 이제 이빨 고래류들은 이빨이 있어서 육식을 또 많이 하는 고래들이긴 합니다.
1: 네.
0: 근데 범고래는 특이하게도 다른 고래들을 사냥해서 먹는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특히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이 목격되면서 웨일 킬러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좀 더 공포감이 심어지면서 이제 킬러 웨일이라고 굳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1: 우리 범고래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겠네요. 아, 다른 물고기들이나 고래들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 하니까
0: 네.
1: 아 얘는 최상위 포식자구나.
0: 네.
1: 호랑이.
0: 뭐
1: 이렇게. 제가 어디서 보니까 대왕고래가 숨을 못 쉬게
0: 네.
1: 예, 숨구멍이 위에 붙어 있으니까 범고래가 툭툭 쳐가지고 거꾸로 뒤집히게 해서
0: 네.
1: 그렇게 해서 죽게끔 만드는 뭐 그런 그게 장난인지 아니면 먹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범고래들이 실제로 그 육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사냥이 이제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보통은 이제 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고래류나 아니면 상어 이런 것들을 사냥할 때에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제 뭔가의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목격이 되는데
1: 네.
0: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꼬리로 강하게 막 여러 번 내리쳐서 기절을 시켜서 끌고 간다던가 아니면 그런 숨구멍을 막는다던가
1: 네.
0: 좀 지능적인 사냥 행동들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1: 사냥 패턴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0: 네.
1: 일단 대왕고래 같은 애들이랑 막 싸워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공격도 한다 그러면
0: 그렇죠.
1: 크기가 굉장히 클까요?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0: 네, 보통 이제 돌고래류들을 생각해보면
1: 예.
0: 뭐 실제로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보통 한 2m 정도? 좀 크면은 4m 정도까지도 되는 게 이제 돌고래의 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보통 가장 일반적인 돌고래요. 병코 돌고래. 근데 이제 이 범고래는 돌고래임에도 불구하고 한 8m 정도까지 되는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 좀 더

0: 크기가 큰데 한 9m 정도까지도 발견된 발견된 사례가 있고요.
1: 그냥 큰 고래들로 치면은 작은 편인데 돌고래 중에서는 큰 편이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0: 돌고래 중에 가장 큰 거대 돌고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상어도 먹는다면서요? 고래도 먹고.
0: 네. 범고래가 또 재미있는 게 네. 식성이 좀 다양한데 네. 뭐 기본은 육식이지만 어떤 돌고래 자꾸 제가 돌고래라고 하네요.
1: 범고래가 돌고래류라고 하셨으니까.
0: 맞습니다. 네. 범고래 중에 어떤 류들 어떤 집단들은 네. 그냥 일반적인 돌고래들처럼 주로 이제 어류들, 물고기들 뭐 연어들 주로 좋아하고 사냥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는데 네. 어떤 집단들은 해양 포유류들 고래라든지 아니면 심한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해안가 가까이 사는 거대한 포유류들은 보통 좀 지방층이 두껍고 네. 소위 말해서 먹을 게 많죠. 통통하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고래들이 접근해서 입으로 항 물고 가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건 네. 고래는 해양 생물이니까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집단으로 일단 여러 마리가 모인 다음에 몸을 이용해서 다 같이 파도를 만든대요. 파도를 일으키면 파도에 쓸려서 자연스럽게 육지 쪽으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네. 다가가서 입에 물고 사냥을 하고 다시 파도가 다시 돌아갈 때 그거에 타서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1: 그러니까 바다 보시면. 생물들이 물속에서는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데 네. 약간 뭍으로 올라오면 느리니까 네, 그걸 이용하는 걸까요?
0: 뭍으로 올라오면 본인들이 뭍으로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사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물 밖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물살을 일으켜서
1: 해변까지.
0: 파도가 최대한 해변으로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육지에 있는 애들 입에 물고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애들을 먹고 싶어서.
0: 네, 마치 그 바다 길을 놓는 징검다리를 놓듯이 파도로 길을 만드는 정도에 네.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4050님께서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범고래 수명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0: 와, 수명이요?
1: 네.
0: 갑자기 제가 수명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고래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자면 20, 30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0년에서 네. 30년 정도를 네. 사는군요. 야생에서는 뭐 60세 전후? 까지도 사는 게 있다고 뭐 그렇게
0: 그래요.
1: 네.
0: 역시 인간의 방해만 없다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생물이군요.
1: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그들의 생명을 또 바꾸기도 하고 하니까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육지 동물까지 이렇게 사냥해서 먹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협동 사냥을 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냥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바다 사자를 파도 만들어가지고 해변에서 이렇게 팍 잡아먹는 뭐 그런 모습도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늘 물이 지어 있어요.
0: 네. 네.
1: 협동사냥을 하려면 서로 의사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어떤 방식으로 협동사냥을 하고 있을까요?
0: 기본적으로 돌고래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돌고래들이 보통 초음파로 물체를 인식하거나 이제 뭔가를 감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런 식의 초음파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리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음성 신호, 그다음에 초음파 신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대열을 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저쪽으로 가. 너는 뭐 이런 얘기 나누겠죠.
0: 작은 물고기들은 상대적으로 네. 이제 사냥하는 데 있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걔네들 한 군데 모아놓고 네. 한 번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마리가 멀리서부터 이제 양몰이 하듯이 네. 물고기들을 몰아서 물고기들이 피시볼이라고 해서 약간 구형의 형태로 모이게 점점점 유인을 한대요. 그러면 가운데 물고기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약간의 구의 형태를 만들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꼬리로 강하게 그 구를 내리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에게 충격이 갈 거고 네. 그럼 기절하는 개체들이 생기면 네. 이제 입에 물고 유유히 이제 귀가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포식자임에도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그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오히려 인간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들도 많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1: 예를 들면요?
0: 예를 들면 이제 바다 해양을 탐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배 바닷가는 아니죠.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있으면 네. 보트

0: 같은데 주변에 자꾸 얼쩡얼쩡 나타나서 그 기척을 낸다던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연어를 입에 물고 와서 네. 주고 간대요.
1: 오.
0: 네.
1: 저도 그래서 먹어.
0: 이거는 먹이잖아요. 네. 자, 본인들에게 먹이는 사실 야생동물에게 먹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기꺼이 주고 갈 정도면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인식이 네. 단순히 어떤 다른 동물처럼 먹잇감이나 어떤 사냥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습니다.
1: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
0: 네.
1: 그게 한 가지 가설이겠군요.
0: 맞습니다. 네.
1: 또 어떤 가설들이 다른 게 있을까요?
0: 또 다른 거는 이제 네. 약간 얘네가 인간을 좀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걸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가설들도 있고요.
1: 예, 이런 거 재밌어요.
0: 또 재밌는 거는 네. 그 나름의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 나름의 집단 내에서 이제 어린 개체들에게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를테면 뭐 사냥하는 방식이랄지 예, 예. 어떻게 무리지어서 뭐 이동 경로를 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교육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이를 뭐 연어 같은 거를 전달을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다루는지를 보고 이제 이런 테스트 방식이 있는데 예. 아마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인간을 봤을 때 작은 개체고 하니 이제 먹이를 한번 건네주고 이제 우리가 먹이를 잡는 즉 사냥하는 방법을 너네한테도 알려줄게 이런 식의 시도는 아닐까 이제 이런 가설들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안지연 박사와 함께 오늘 돌고래에 대해서 범고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나의 한계를 넘어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통화 전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라디오 문화센터 베이비복스의 킬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안주현 박사님과 함께 바다의 포식자 킬러 웨일 범고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킬러, 와, 무서워요. 점점 귀여운 외모에서 시작해서 점점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범고래입니다. 9235님께서요. 상어 잡아서 간만 먹는 장면도 있던데 놀랐어요.
1: 오, 맞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례이긴 한데요. 네. 상어를 일단 사냥하는 거는 우리가 네. 앞에서도 충분히 사냥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흥미로운 건 야생에서 보통 사냥을 하면 사냥 이왕 한 거 효율적으로 하려면 다 먹어 치우잖아요. 근데 간만 빼먹고 마치 구미호처럼 네. 간만 빼먹고 나머지는 쿨하게 그냥 버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이 된 거죠.
0: 왜 그 몸 중에서 간만 빼먹을까요?
1: 일단 간은 이제 기름지고 영양이 높고
0: 간이 영양소가 네. 굉장히 많군요. 네. 아, 우리가 그럼 순대 먹을 때 이렇게 간 먹는 것도
1: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0: 영양소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1: 맞습니다. 또 지방이 많아서
0: 지방도
1: 이제 물속에서 또 고열량이 필요하잖아요. 체온도 유지하면서 또 큰 몸을 유지하고 또 계속 헤엄쳐 다니려면 사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효율적인 부위를 먹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 효율을 말씀하셨는데 간만 먹는다는 게 또 다른 지점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사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예. 무언가 다른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나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잡아놓고 간만 빼먹고 나머지를 안 먹는다는 건 사실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잡았으면 그걸 다 먹어야 나의 영양소도 충족하고 내가 생활하는 데 훨씬 에너지도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1: 네.
0: 간만 쏙 빼먹으면 다음 걸 또 사냥을 해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어려울 텐데 그거는 나는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일까요?
1: 여유가 느껴지는 최강 포식자 여유가 느껴지는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0: 네네.
1: 네.

0: 네, 사실 그렇죠. 좀더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고 충분히 집단으로 무리지어서 상어를 사냥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는 걸로 봐서는 상어 사냥 자체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상어 사냥하는 방식이 좀 재밌는데,
1: 네.
0: 얘를 사냥 상어를 집단으로 몰려가서 상어를 뒤집는데요.
1: 네.
0: 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류고 이제 한 어떤 방향성을 해가지고 헤엄치는 그 개체인데 걔를 뒤집어 버리면 순간적으로 상어가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그 사이에 이제 간을 뜯어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끔찍하고 포악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유로운 포식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간이 필요해서 사냥을 한 거니까 그 부위만 먹고 사라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농담 겸 말씀드리면 또
1: 네네.
0: 상어 입맛은 아닐 수도 있다. 고기는.
1: 고기 부분은
0: 네.
1: 간이 거기에 딱.
0: 상어는 어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물고기보다 우리는 이제 육식을 하겠다. 이건 농담입니다.
1: 근데 간만 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쨌든 지능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간이 상어의 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
1: 그렇죠.
0: 그리고 간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 이런 걸 안다는 것도 굉장히 지능이 있는 건데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가 사실은 또 궁금하죠.
1: 네.
0: 그러니까 동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쟤네 그냥 물속에서 저렇게 다니고 사실 난생 처음 상어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제 장기 연구를 해본 끝에 뭘 알아냈냐면 벙고래 무리 내에서는 집단적인 어떤 그 전통이 꽤 오래오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세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1: 네.
0: 사냥 방식, 그다음에 어디에 어느 시기에는 어디로 가면 좋고 이런 이동 경로, 이 모든 것들,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이 자손 대대로 계속 잘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 그 말은?
0: 네, 그러다 보니까 상어를 사냥할 때는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 그다음에 상어를 사냥하고 나서는 어디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먹어야 돼.
1: 네.
0: 이런 방식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1: 아까 협동해가지고 사냥하는 방식이 뛰어나고 소통을 잘 한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게 다음 세대로 교육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0: 맞습니다.
1: 재밌는
0: 그래서
1: 부분이에요.
0: 협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얻는 것도 그 당대에는 중요한데
1: 네.
0: 이게 하나의 문화로서 문화적 전통으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범고래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1: 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지능이라고 해서 IQ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0: 네.
1: 사회적 지능 같은 것도 다 지능으로 묶어서 얘기를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네.
1: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일 것 같아요.
0: 오, 네.
1: 3884님께서는 범고래의 지능은 어느 정도 되나요라고 물으셨거든요.
0: 오,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왜냐면 기본적으로 돌고래들이 뭐 지능이 뛰어나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고
1: 네.
0: 그래서 일단 뇌에 대해서 이제 범고래 뇌에 대해서 들여다본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뇌
1: 예.
0: 크기 자체는 이제 사람보다 큰 정도로 몸도
1: 몸도
0: 크니까
1: 크니까.
0: 뇌도 큰건 당연하죠.
1: 예.
0: 근데 좀더 살펴봤더니 일단 주름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1: 오.
0: 대뇌를 보면은 이제 겉에 있는 부분이 피질이라고 해서
1: 네.
0: 요즘에 겉질이라고 가르치긴 하는데 겉에 있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대뇌 구조를 보면요, 이제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 뇌의 어느 부분은 뭐 언어적 능력에 관여하고 어느
1: 맞아요.
0: 부분은 뭐 사회적 능력에 관여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연구되어 있잖아요.
1: 네.
0: 그것들을 연구해 봤을 때 감정이나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을 관여하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옛날처럼 딱 떨어지게 뭐 IQ가 몇이라서 사람보다 굉장히 똑똑해 아니면 사람에 준해 뭐 이렇게 막 단순 비교를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1: 네.
0: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한 거죠.
1: 사람보다 더 강하게 발달된 부분도 있다.
0: 그렇죠. 사람
1: 네.
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손을 이제 이용해서 뭔가 뭐 조작을 한다던가
1: 네.
0: 도구를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아니면 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이 우리는 또 우리 종의 장점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범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이나 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먹이에 관한 거, 이동에 관한 이런 생체적 기억들을 잘 보관을 했다가 다음 세대로 연결해 둘수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1: 네.
0: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지능 얘기하면 물론 뭐 예전에는 IQ 같은 것들로 수치화해가지고 보여주긴
0: 네.
1: 했지만 다른 동물이랑 비교하는 것도 재밌긴 해요.
0: 네.
1: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이 높은 동물 하면 침팬지, 문어.
0: 네.
1: 까마귀. 뭐 이런 것들. 도구를 쓰는 애들, 도구를 막 쓸 수 있는 애들, 아이들이라고 저도 표현을 하게 되네요. 안철 박사님 옆에 있으니까.
0: 네.
1: 그런

0: 동물들이 지능이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곤 하는데
1: 네.
0: 돌고래는 뭐 도구를 쓰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바다 속에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 다른 그런 동물들하고 비교하면은 어떨까요?
1: 침팬지랑 비교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침팬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건 이제 침팬지를 손이라고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손이라고 부른다면 손이 있고 역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침팬지를 데리고는 사실은 인지적인 능력이나 조작적 능력에 관해서 많은 이제 실험을 해왔잖아요. 어디 뭐 이제 앉혀놓고 뭔가를 막 계속 클릭하게 한다던가
0: 맞아요.
1: 아니면 미로를 뭐 어떻게 빠져나가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침팬지의 지능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벙고래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테스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0: 네.
1: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팬지는 확실히 인간하고 유사하게 좀 기계적인 도구적인 그런 지능이 발달해 있는데 이제 벙고래 같은 경우는 좀 문화지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지능. 사회적인 지능이 좀 발달했고 또 집단지능이 굉장히 협력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0: 네.
1: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육상동물 중에 벙고래 지능하고 많이 비교되는 게 이제 코끼리입니다.
0: 코끼리.
1: 코끼리도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고 굉장히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무리 내에서 어떤 개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서 마치 이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듯이 약간의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것들이 목격됐을 정도로
0: 네.
1: 집단 내에서 서로 감정을 공유한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코끼리. 육지에 코끼리가 있다면 바다엔 벙고래가 있죠. 그래서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아예. 네.
0: 네, 고래 아가씨 네. 코끼리 아저씨 보고
1: 가끔 이거. 그런 노래를 만드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생물학자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0: 아 여기서 그 노래를 떠올리시니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아무튼 범고래는 사회성과 의사소통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졌을 수도 있다.
1: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모여 살고 있고 협동해서 사냥을 하고 어느 정도 단위로 군락으로 모여 살까요?
1: 와,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이요.
0: 네.
1: 모계 중심 사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의 리더는 이제 암컷이 되겠죠.
0: 네.
1: 근데 이때의 리더의 기준은
0: 네.
1: 힘이 세다거나 아니면 가장 뭐 이제 사냥을 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가족인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이제 가족 무리니까 할머니가 되겠죠. 우리 집단의 할머니,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거고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손들은 이제 성별이 다양하잖아요.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자식들이 엄마를 떠나지 않고 평생 계속 함께 산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그럼 또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그러면은 짝짓기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0: 네.
1: 짝짓기 시기가 되면 수컷은 일단 무리를 잠시 떠나서 다른 무리의 암컷을 만나서
0: 네.
1: 이제 짝짓기를 하고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서 엄마 무리에서 이제 또 계속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이 굉장히 끈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0: 거의 완벽한 모계 사회를
1: 맞습니다.
0: 이루고 있는 거네.
1: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무리에서 또 뭔가 암컷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
0: 네.
1: 뭐 양육과 모든 것들은 다 암컷이 담당하게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0: 네.
1: 수컷은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뭔가 나의 핏줄에 자손이니까 모두가 또 다시 끈끈하게 챙겨줄 수밖에 없고요.
0: 그래서
1: 공동 양육을 하고 공동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이렇게 손자 손녀를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뭐 사냥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0: 재밌네요.
1: 네.
0: 근데 궁금한 게 떠올랐어요. 할머니 범고래라고 해서 그러면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이 모계 사회에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혈족으로 따졌을 때 제일 위에 있는 범고래일까요?
1: 네, 가장 윗세대의 범고래.
0: 그럼 그 범고래가 죽는다 그러면 그 자식의 딸이 둘이다. 그럼 이게 갈라지나요? 아니면은 죽음을 떠올리는 것도 안타까워하시는군요.
1: 일단은 이제 뭐 소혈 같은 얘기를 보통 무리에서 정할 때는
0: 네네.
1: 이제 뭐 어쨌든 동시에 태어난 자손들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자손들이 있을 거고
0: 네.
1: 그러면 이제 무리의 우두머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0: 형동생이 네. 가려지는 거군요.
1: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근데 고래도 수명이 길긴 하지만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런 구분은

0: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왜 근데 목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0: 네. 이것은 사실 목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꽤 있기는 한데
1: 네네.
0: 그러니까 집단을 유지하고 집단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더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생물학적인 설명이긴 합니다.
1: 범고래는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게 훨씬 삶에 유리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고
0: 네.
1: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의 중심으로 가야 우리 집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뭐 암수의 어떤 체격적인 차이나
1: 네.
0: 아니면 어떤 사냥 능력의 차이가 뭐 되게 급격하게 많이 나서 이게 어떤 생존에 있어서 수컷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면
1: 네.
0: 또 다른 식으로 일단 나타났을 수도 있을 텐데
1: 예.
0: 바다에 사는 고래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사냥 능력이 충분히 암컷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양육도 암컷이 모두 전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1: 예.
0: 네, 목의중심 상태로 진화해 온 것 같습니다.
1: 포유류잖아요.
0: 맞습니다.
1: 범고래도.
0: 네.
1: 젖을 먹나요?
0: 맞습니다.
1: 물속에서?
0: 네네.
1: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붙어서 젖을
0: 먹죠. 그렇죠.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의중심 사회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0: 네.
1: 어머니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는 소리.
0: 네.
1: 초음파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하는데 무리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일종의 방언 같은 것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0: 네. 약간 방언이라기보다 그쵸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무리 내에서만 공유되는 독특한 어떤 언어라고 하기까진 그렇고요.
1: 네.
0: 소리의 패턴이 되겠죠. 일단은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단마다의 고유한 특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이제 특성도 있는데
1: 네.
0: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식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소리 신호만으로도 이런 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우리 집단인 거고 근데 다른 생소한 패턴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와 다른 무리인
1: 네.
0: 거죠.
1: 네.
0: 그게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로 이제 다른 언어 다른 소리들을 사용을 해서
1: 그렇구나.
0: 그게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 방언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그런 표현이 붙었다고 합니다.
1: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0: 맞습니다.
1: 비유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언어가 다를 때 통역사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0: 네네. 네.
1: 그 무리와 무리의 언어가 다르다면 이걸 네. 통역해주는 개체들도 혹시 존재를 합니까?
0: 아직 통역까지는 통역을 막 전담하는 그런 멀티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개체가 있다라는 연구까지는 이제 나타나진 않았지만
1: 네.
0: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설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1: 네.
0: 이제 무리가 고립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무리 근처에서 살다 보면 그 소리에도 익숙해지게 되죠. 마치 야구장에 응원하러 갔는데 상대편 응원가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1: 예.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거를 자기 무리에게 아 지금 뭔가 뭐 위험 신호다 아니면 무슨 신호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아직은 이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다만 이제 그 유행가처럼.
1: 네.
0: 아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소리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막 발생을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시들해진 거예요. 더 이상은 그 패턴의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시대를 풍미한 유행가가 지나가고 다음 유행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게 이제 수명이 길다 보니까 장기 연구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관찰되는 특성들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범고래에 대해서 몰랐던 그 밖에 의외의 매력이라든지 더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이제 범고래가 이제 뭐 포식자, 최강 포식자, 뭐 사냥도 하고 막 물어뜯고 이런 것들도 유명하긴 하지만
1: 네.
0: 사실은 이제 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단 내에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 있고 굉장히 협력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감정적인 소통도 발달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사람과 가까운 면도 있는데요.
1: 네.
0: 아까 뭐 이런저런 말씀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뭐 더 말씀은 못 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섬세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 보고된 사례들을 봤을 때
1: 네.
0: 굉장히 호기심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소통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그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걸 다음 세대로

0: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굉장히 소중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섬세함과 호기심을 갖춘 범고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칠 시간이라 오늘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알약효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3: 라디오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범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킬러라는 무서운 모습이 떠오르다가도 호기심과 섬세함을 갖춘 궁금증 많은 동물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동요 코끼리 아저씨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 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MBC 정오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 등을 감안했다면서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형보다 8년 줄였습니다.
2: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0: 하는데 동의했다고도 밝혔는데 이란 외무부가 입장을 종합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청와대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북측 지역만의 영토를 규정하고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에는 기존 헌법에 있던 동족관계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삭제하면서 북한 지역만의 영토로 처음 규정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캐박시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캐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박시부입니다.
3: MBC 라디오
4: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5월이 참 좋은 이유는 뭘까요? 딱 적당한 온도와 습도, 꽃은 만발하고 나무는 푸르고. 5월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죠. 5월은 밥을 같이 먹는 날이 많아서 참 좋다. 같이

행복을 주는 사람 드라마 OST로 저손태진의 새롭게 부른 버전 여러분들께 오늘 손트라 5월 7일 목요일 문을 열어봅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건 우리 이 노래 가사처럼 5월이 참 좋은 이유는 결국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 식사 자리도 많잖아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 게 또 정말 귀한 시간이 되고요. 5606님께서 아흔 되신 항상 소녀 같은 우리 엄마 이곳저곳 아프다시면서 당신보다 막내딸 걱정으로 아프면 병원 가라 밥 챙겨 먹고 출근해라 하십니다. 엄마 많이 아프지 말고 있어. 주말에 엄마 보러 갈게요. 사랑해 우리 엄마. 그렇죠. 뭐 어머니는 이제 본인 생각보다 본인 딸 본인 아들 너 걱정 너 건강 막 이러면서 맨날 본인 건강들은 안 챙기시고 참 우리 5238님께서는 혼자 사시는 시어머님께 다녀오려고 밑반찬 몇 가지 만들며 듣고 있네요. 뭐 드시고 싶냐고 했더니 짜장면이 드시고 싶대요. 곱빼기로 드시려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빨리 준비해서 다녀와야겠네요. 시어머님과 엄청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너무 귀여우신 게 아우 나 곱빼기로 먹으려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얼른 와 이러면서 아마 더 맛있게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드신 게 아닌가 우리 5238님이랑요. 800

0: 9구님께서 5월이 좋은 이유. 그냥 좋아요. 이렇게 습하지도 덥지도 않은 날이 얼마 없기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푸르른 나무들을 보며 참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사실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이번 주말에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더 행복한 식사가 될까 아직 안 정하신 분들 열심히 생각 중이시겠죠?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문자로 보내서 한번 같이 궁리해 보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과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손트라 유튜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착석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T 캐팍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코리아, 삼성증권, 성원에드피아, 휴원스글로벌, 도드라마 한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현대해상화재보험, 열혈강호온라인, 유니베라, 백조싱크, 정식품, 롯데렌트카, 한국세무사회, 주식회사 두드리메시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지금 12시 18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후 근무라 이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지금 점심시간이라 그냥 점심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698 하나님, 저는 오후 시니어 일자리 출근 중에 듣고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출근하는데 너무 좋네요. 다시 젊어진 느낌입니다. 8780님은 동탄인데요. 밤새 일하고 퇴근합니다. 길가에 아카시아 꽃을 보니 학창시절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이 나뭇잎을 하나씩 땄던 생각이 납니다. 꽃을 보니 피곤함이 싹 가시네요. 그런 재미난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런 놀이도. 8418님,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 오전 근무하고 이제 마지막 운행 출발합니다. 항상 승객분들과 같이 청취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손타라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리고 택시 타고 내리고 할 때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 뭐 고생하십니다 이런 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2991님께서 노래교실 수업 가는 광주의 노래 강사 써니라고 합니다. 서빈마루 시니어 센터에 수업 가고 있어요. 우리 강사님께서 또 등판해 주셨네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사는 이야기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향긋한 커피 지금 바로 내려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사연과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아, 오늘 또 1부 이 곡으로, 이 신청곡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0925님께서 제천 여중 허그데이 하고 와서 너무 흐뭇해하고 있는 우리 딸 엄청 좋아라 하는데 저는 조금 피곤하네요. 엄마는 힘들어요. 신청곡은 우리 딸이랑 노래방 가면 부르는 애창

신곡 김연자의 10분 내로입니다. 아, 따님이 중학생인데 김연자 선생님의 10분 내로를 좋아하시는군요. 아마 이 노래 들으면 같이 또 손잡고 노래 따라 부를 것 같은데 바로 띄워드릴게요. 김연자의 10분 내로 갑니다. 아.

김현자의 10분 내로 띄워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또 이렇게 원래 가장 보통의 하루가 즐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튜디오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중견 리더 6급 팀장님들이 견학을 오셔가지고 지금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되게 꽉 차 보여요. 저한테는 엄청 꽉 차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 10분 계시거든요. 바로 핸드폰을 여셔서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 거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자 10분이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와서도 볼 수 있지만 어디서든, 전국 어디에서든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6급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약간 그 교육, 프로그램인데 정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 손태라 청취자분들 지금 이 시각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얘기 나눌까 하는데요. 9531님께서 오늘은 운정 노인복지관에서 5월에 생일이신 어르신들 생일잔치가 있어요. 복지관 점심으로 미역국과 생선튀김이랑 롤케이크 나왔어요. 어르신들 생신잔치 끝나고 사진 촬영도 있어요. 근데 이런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생일 파티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어르신들 생일할 때 뭘 또 한 살이 그거 먹는 거 자랑이라고 뭘 이렇게 초를 켜고 막 밥을 먹고 뭐 이래.

0: 이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면, 서로 비슷한 분들이 계시면 되게 든든하고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다시 어려지는 듯한, 젊어지는 듯한, 한 살 먹는 게 아니고 한 살 회춘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랄까? 아, 우리 6319님께서 오전 경로당 가서 어르신 문해교실 수업하고 왔어요. 평균 연세 86세. 어르신 한 분이 하우스에서 키운 상추를 한 비닐봉지로 주셔서 오자마자 씻어 밥은 세 숟가락, 상추는 세 접시 먹었어요. 와, 아니 상추를 근데 세 접시를 드시면 많이 졸리시겠어요. 예, 상추 먹으면 졸린다고 하는데. 우리 8184님께서 저는 주말에 엄마 모시고 우리 5남매와 딸, 조카, 손주들과 4대가 장어 구워 먹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카페에 갈 것입니다. 엄마 입이 벌어지시겠네요. 진짜 이거 장어 먹는 거 아주 특별한 날인데 어머니도 집에서 집밥하는 거 힘들잖아요. 마침 이렇게 나들이 나와서 하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든든한 5남매와 딸이 있다니. 아, 진짜. 아, 이런 대가족이 요새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2676님께서 아까 손틀어 듣고 내일 메뉴 방금 정했어요. 짜장면에 탕수육이요. 생각해보니 어머님하고 짜장면을 한 번도 같이 안 먹어봤네요. 감사해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새 짜장면도 종류가 참 많아가지고 막 짬짜면 뭐 이렇게 반반 그 그릇 반반으로 돼 있는 거 말고도 막 짬뽕, 볶음 짬뽕 같은 짜장면도 있고, 아우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맛집을 가셔도 되고. 2150님께서 103세 어머니랑 맛있게 점심 먹고 보청기 수리하고 드라이브 중이에요. 아까 찍은 식사 사진 함께 보내봅니다. 아니 지금 백발이신 여기 할머님이 103세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많아봤자 한 80 몇 정도 돼 보이는? 진짜 많아봤자. 아 근데 그게 그 말이 되게 표현이 너무 웃기다. 많아봤자 80? 진짜 많이 해도 아니 너무 정정하시고 아니 가족분들 자체가 다 되게 건강하신가 봅니다. 야, 참, MBC
1: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5: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7: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눈 깜짝할 새 1부가 끝나버렸어요. 우리 6523님께서 방송 사고 났어요. 눈이 땡글. 네, 지금 유튜브로 보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저의 표정이 다 들켰을 것 같아요. 제가 그

2150님께서 103세 어머님의 사진, 이 식사하는 사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분이 103세냐고. 아니, 너무 정정하시고, 와,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지금 앞으로도 오래오래 너무 건강하게 사실 것 같다. 자, 1부가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말을 하다가 시간을 못 봐서 매끄럽지 못하게 갑자기 없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되게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냥 끝났어. 그러네요. 우리 7505님께서 실시간 영상으로 라디오 보니 당황한 태진 씨 모습도 재밌네요. 네,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유튜브 감독님은 신납니다. 네, 오늘 또 만들 게 생겼구나. 아, 이거를 또 쇼츠로 나중에 올려야지. 네, 그래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또 구독을 또 해주신다면 이런저런 우리 비하인드 이 라디오만 듣는 것도 있지만 이 일상 그 모습 심지어 우리 몇 번이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근데 처음 보니까 생각보다 잘생기셨네요. 막 이런 얘기 나 약간 뒤늦게 오거든요. 예. 네. 오늘도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좀 뽀샤시하게 나옵니다. 우리 3509님께서 복숭아 봉지 씌우기 하는데 점심으로 짜장면 시켜놓았는데 빨리 안 온다고 남편이 재촉을 해서 안 오면 돈 남고 일 많이 해서 좋다고 하니까 웃고만 해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짜장면이 오길 바라면서 후식은 제가 오늘 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소소한 이야기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거기에 신청곡까지 살포시 얹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내일 어버이날 앞두고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하고 있는데 그냥 귀 기울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도 여러분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 3579님께서 내일은 어버이날이라 부모인 아내와 저 둘이 만남 파스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두 분이서? 그것도 좋네요. 부부가 이게 어버이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부의 날이에요. 네. 그냥 자녀 없이 편안하게 즐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너무 바라고 있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조금 서운하고 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먼저 선수를 치세요. 나 어디 갈 거다. 아, 그러면 너 용돈이라도 보내줘. 나 맛있는 거 먹게. 이러면 오히려 더 흔쾌히 그렇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2148님께서 주말에는 원주의 주중 5일은 성남을 오가며 손녀딸을 돌보고 있는 올해 환갑을 맞은 할머니입니다. 하루 종일 라디오가 친구입니다. 트로트를 좋아해서 손트라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강문경 눈 뜨고 있는 한 신청합니다. 어머, 이분은 약간 눈 뜨고 있는 한 손트라와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5238님께서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강문경 눈 뜨고 있는 한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노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듣고 왔습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아,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 나만의 일상만 생각하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 유심히 보면서 저분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순간 이 카페에 들어와서 일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까? 막 그냥 혼자서 약간 그 상상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이야기 듣고 있으면 또 이렇게 멋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다양한 또 뭐라 그러지? 선택지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게 되는데요. 7287님께서 1시에 아쿠아 줌바 가요. 저는 40대 후반에 진입했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아쿠아 줌바 시작했어요. 어제가 첫 수업이었는데 줌바는 제가 신생아더라고요. 즐겁게 물속 댄스 갑니다. 아쿠아 줌바 저 처음 들어봐요. 예. 네. 근데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수영이나 이런 게 이런 수영 물놀이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김에 춤도 추겠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음악이 이제 물속에서도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고개만 딱 이렇게 내미고 계속 밑에서 추니까 제가 봤을 땐 몸치다 나 춤 못 춘다 뚝딱이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물결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웨이브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6527님께서 수영을 배운 지 한 달도 안 돼 왕초보예요. 수영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손트라 듣고 있어요. 야, 이제 한 달도 안 됐으면 아직도 이거 보드 잡으면서 계속 이렇게 다리만 이렇게 휘젓고 계실지 이제는 좀 물에서 떠 계실 수 있을지 그것만 조금만 버티면 이제 그 뒤에는 물 위에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2014님께서 직장 친구와 둘이 설악산 여행 후 53년 만에 혼자 가는 여행. 들뜬 마음으로 동해안 버스를 타고 속초로 가는 중입니다. 퇴직 후 10여 년간 국내외로 혼자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송창식 고래 사냥 부탁합니다. 속초 가는 길 정말 마음이 들뜨고 너무 설레고 기쁠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더 그 설렘을 더 꽁꽁 숨겼다가 도착해서 터뜨리는 거 어떨까요? 송창식의 고래 사냥 띄워드릴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곧 있으면 2부 마칠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그냥 막 이상하게 끝내지 않고 시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개만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4818님께서 어버이날이 1년에 2번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경로당에서 장어 먹으러 가니까요. 오!

0: 얼마나 좋으실까? 기운이 얼마나 솟구칠까? 우리 287님께서 내일은 어버이날 이곳은 숲놀이 학교입니다. 카네이션 꽃 사서 우유팩으로 꾸미게 하고 있어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전하는 날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버이날은 두번 아닌가요? 자녀들의 생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생일이 또 우리 부모님의 또 다른 생일이니까. 우리 7564님께서 남원에 있는 요양원입니다. 내일 보호자와 어르신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세요. 우리 남원 요양원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655님 오메 전라도 영암인데요. 아침부터 모판 1500개 했더만 날씨는 덥고 손태진씨 시원한 커피 한잔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1부 뉴스 듣고 1시 5분에 박구인 씨와 돌아올게요.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4: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6: MBC 라디오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한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겸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의 일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관례처럼 이어져 온 국회 공백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원내 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민생을 등한시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개헌안 표결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향해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0: 거부했고 4년 뒤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닫고 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짝퉁 에어팟을 수입해 인터넷에서 정품으로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에어팟 등 애플의 음향기기를 본떠 만든 위조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부부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2만 7천여 개의 짝퉁 애플 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대출 정보 회수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 업자를 역으로 협박해 수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흥신소 일당과 불법 사금융 업체 퇴사자 등 5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두 달간 불법 사금융 업자를 협박해 1억 1천만 원을 빼앗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에 사금융 업자와 배우자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통보받은 한 직원이 고객 대출 정보를 빼돌려 업체 대표에게 자료 삭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초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만에 최종 관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후 약 3년간 후속 시험 평가를 거쳐 KF-21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5mm 안팎, 충청과 전북 5mm 미만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2016 괴산 빨간마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매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마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재밌던 게 한번 들어보시죠.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2525님께서 트럭 운전은 밥대가 제일 힘들어요. 고속도로는 휴게소가 있어 그래도 식사할 수 있지만 시내 납품은 더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시내 배달 중 주차 가능한 중국집에서 간짜장 먹습니다. 아 맞아,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트럭은 아무래도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어떤 식당을 가고 싶어도 차를 둘 데가, 트럭을 둘 데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야외 주차장 찾아봤자 뭐 그 근처에 또 식당이 있을까 말까, 그 메뉴를 정할 때 오히려 주차장이 있는 곳, 큰 주차장 같은 야외 공용 주차장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우 너무

0: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2525님 후식으로 제가 커피 쿠폰 챙겨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우리 앞으로도 3, 4부에는 더더욱 파이팅 넘치는 코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이어 부르기 퀴즈인데요. 전화 연결 두 분을 해서 제가 앞부분 노래를 부르면 두 분이 이어서 불러주시는 거죠. 나 가사 좀 안다. 나 한번 신청해 볼래. 아 이거 저번 주에 했던 거 나 할 수 있지. 여러분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성함과 참가하고 싶은 이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목요 부부의 목요 남자 박구윤 씨 모시고 금방 돌아올게요.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유모, 유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엑스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2: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칭 노래 퀴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혹시 지금 점심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올라와서 나른하시다고요? 흥 스파이크 올려주는 이분이 왔습니다. 손트라 목요일의 남자 뿌리고 나무꾼 두바퀴 박구윤씨 어서오세요.
3: 인생면허증을 뺏기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면허증의 가수 박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나저나 태진씨 팔목이 아, 그래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왔는데 네.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졌다니까.
2: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니 얼마 전까지 뭐 네. 박근 씨만 해도 그 어깨 안 올라가가지고 그랬는데
3: 뭐 이제 뭐 이거 다 됐죠.
2: 박수까지도
3: 뭐.
2: 치시고 이제
3: 다 됩니다.
2: 너무 잘 됩니다.
3: 이제 곧 좋아질 겁니다. 아유,
2: 금방 좋아질 거예요.
3: 네.
2: 아 근데 이제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3: 네.
2: 아, 좀 어떠셨나요? 좀 바쁘셨어요?
3: 이제 계속 바쁠 예정이죠.
2: 네네.
3: 저는 이제 우리 딸아이 데리고
2: 네.
3: 저 일본 가서
2: 네.
3: 여행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2: 네.
3: 추억도 많이 만들고 왔어요.

0: 그래서 뭐 거기서 입이 터져서 왔어요 우리 딸이. 네. 진짜 집에서는 잘 안 먹거든요. 네. 라면을 한 그릇 다 먹고 네네. 그냥 뭐 이렇게 막 생선도 다 먹고 네.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어떤 게 맛있어 그랬더니 아 집 밖에서 먹는 게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아 집밥 빼고 다 맛있다고요?
0: 집 밖에서 먹는
1: 아, 집
0: 게
1: 밖에서.
0: 예. 약간 역맛살이 있는
1: 아,
0: 거죠.
1: 그럼 약간 예. 뭔가 뭐 뼈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네. 진짜 막 네. 어떤 나라에 가서 그냥 잘 먹는다는 게 진짜 네.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0: 복이죠.
1: 네, 큰 복이고요. 네. 다른 데 가서 아무것도 못 먹는 네. 뭐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0: 맞아요.
1: 특히 제 사촌 동생 그 진원이라고 네. 걔는 네. 아, 또 입맛 까다로워가지고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이래가지고
0: 그 노래하는 진원 네. 동생? 네. 아 그래 아, 까탈스럽구나.
1: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해외여행 못 가요. 아닙니다. 예. 자, 아니 근데 이제 예. 내일 또 어버이날인데 혹시 그 네. 워낙 또 유명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네. 작곡가이신데 박현진 선생님. 어, 네. 만나뵈러
0: 아 그럼요 가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네. 참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네. 참 우리 자식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아.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1: 아 근데
0: 똑같은 마음으로.
1: 근데 오히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도 국내 네. 안 계실 때도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락만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국내에 계시기 네. 때문에.
1: 아 근데 더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0: 네, 맛있는 거 식사하면서.
1: 그러니까. 네,
0: 우리 태진 씨 또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아주 잘 지냅니다. 이것도 인연이죠.
1: 그러니까 마침 그때 네. 한동안 자주 말레이시아를 놀러 네. 가셨는데 네. 어떻게 건너 어떻게 만나게
0: 우리가 됐어요? 소개한 것도 아닌데. 네.
1: 그래서
0: 저희가 소개를 받았죠. 또
1: 나중에 내가 누구 만났는데 거기 그 네. 아들이 트로트 가수 바꾸시 맨 처음에
0: 그러니까
1: 네, 막 그러더라고요. 네. 참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아, 꼭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0: 알겠습니다.
1: 자, 우리 함께하는 이 코너 제목이 뭐였죠?
0: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1: 청취자 두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네. 그 두 분은 전혀 서로에 대한 뭐 첫 초면이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그 둘이 동시에 이어 불러줘야지 성공입니다.
0: 연습 퀴즈 나갑니다. 그또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1: 이렇게 알맞게 뒷부분을 함께 불러주시면 성공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 아야 뛰지 마라
0: 배 고플라
1: 거질라 대저도마토. 아 이게 참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뜻이 예, 일맥상통해도 가사가 틀리면 가차없이 땡입니다. 최첨단 손트라 AI 시스템 키술 감독님께서 정확히 잡아내는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어떤 감독님이냐?
1: 아니 우리 이 감독님은 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셨던 걸로
0: 그러니까요.
1: 기억이 나는데
0: 아니 얼핏 진성 감독님인데
1: 약간 그리고
0: 머리 스타일이
1: 약간 그 우리 그 옛날에 그 동화책에 나오는 이제 네. 키다리 아저씨 있죠?
0: 아 키다리 아저씨
1: 약간 그 약간 인자함과 그 약간 좀 귀족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0: 어린날에 풍선 예쁘게 불어줄 것 같은
1: 아, 예. 아 맞아요 맞아요
0: 예.
1: 막 괜히 어린 풍선 아저씨.
0: 풍선 아저씨 좋다.
1: 풍선 불어줘.
0: 풍선 아저씨.
1: 되게 포근한 아저씨 있잖아.
0: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1: 그 막 갑자기 아이야 일로 와봐 이렇게 쭉 네. 불어서 촥 그래서 딱 강아지 한 마리 만들어서
0: 우리 감독님 지금 풍선을 이렇게 불어주셨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네.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딱 집어서 아 가사가 틀렸다 박자가 네. 안 맞았다 아 안 된다 이러면 가차 없이 땡
0: 그렇습니다.
1: 그냥 전화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0: 예 하지만 선물은 푸짐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1: 한 곡 성공하면 치킨에 잡곡 세트까지 받고
0: 두 곡 성공하면 치킨에 잡곡에 타월 세트까지 받고
1: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잡곡 타월에 진공사 쌀통까지 다
0: 바꿔 팍팍 퍼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신청 바로바로 해주시고 네.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7716님께서 여기는 경북 영양. 아우. 지금 산나물 축제 중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우리 협회장님들 산나물 김밥 만드느라 산나물과 씨름 중이에요. 모두 힘내시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김밥, 산나물, 떡 만난 거 많아요.
0: 아이고 제가 영양 고농부 대사인데

0: 저 빼고 다 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1: 어 특히
0: 저랑 저 손태진 씨 둘이 좀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죠?
1: 아 저는
0: 네, 산나물 좋아하죠.
1: 제가
0: 가세요 영양으로?
1: 이번 주에 영양이 가는데.
0: 아 그래요? 예. 그럼 저만 안 가네요?
1: 아니요 이번 주에 가는데. 네. 잠깐만, 예.
0: 언제 가나요?
1: 딱 내일이요.
0: 가서 예 네. 박구윤 씨가 영양
1: 물어보셨는데
0: 예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안 불러주셨다고.
1: 어 그러니까요.
0: 예 좀 잘 좀 전해주십시오.
1: 이게 양양이 아니고 경북.
0: 영양입니다.
1: 예.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네. 제21회 영양 산나물 축제 네. 오신다고 하니까 저 내일 가니까 네. 들리실 분 근처에 계신 분들 와서 함께 해주세요. 어떤 곡 신청해 주셨죠?
0: 손미나의 가버린 사랑. 이 제가 영양에서 이제 가버렸네요.
1: 아니에요.
0: 예.
1: 돌아와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와주세요. 예. 제가 내일 가서 꼭 얘기할게요.
0: 꼭 말씀해 주세요.
1: 뭐라 해야 되겠다. 아.

0: 손빈아의 애절한 목소리로 부른 가버린 사랑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커플들 모시기 전에 또 귀한 뭐가 있죠?
1: 예, 이게 지금 사실 박구현의 명언 타임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수 경력을 통틀어 나는 9천 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그렇습니다. 농구에서는 슛을 놓치고 게임을 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이 아파티, 아무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에서는 실패를 거듭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예. 이 얘기를 얘기했던 게 맨날 그 넣은 것만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지만 네.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를 놓쳤다. 네. 그 놓친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더 잘 들어간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는 예. 그 한 번의 기회로만 갑니다. 예. 한 번의 기회로 바로 첫 번째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예, 하남에 사는 이용근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70대입니다. 평소 일하면 라디오 듣고 있는데 오늘은 아내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용기 내서 신청해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 야, 그러면 하남에서 세탁소를 30년을 하셨어요?
2: 예.
0: 야, 대단하다.
1: 목소리가 젊으신데.
0: 그러니까.
1: 야, 한 동네에서 30년 정도 이 가게 운영하실 때는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그 원래 처음 자리 그대로 계세요?
2: 예.
1: 이야. 혹시 세탁소 이름이 궁금한데.
2: 정성 세탁소예요.
0: 역시 정성을 다해서.
1: 이야.
0: 이게 사랑이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오래 한 곳에서 또 많은 또 단골 손님들도 계시죠?
2: 예.
0: 야, 혹시 네. 지난 30년 동안 좀 오래 기억에 나는 단골 손님들 막 이런 분들도 계실까요?
2: 그럼요.
0: 누구요?
2: 그 총각 때부터 왔다가
1: 네.
2: 총각 때부터 단골로 다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저기 절에서 오시는 스님도 있고 그래요.
0: 아, 좀 그러다가 좀 네. 아주 황당한 사건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 한 번씩 궁금하거든요. 과연 세탁소에는 안 찾아간 세탁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
1: 저도 진짜 지금
0: 진짜 궁금해요. 많이 쌓여 있나요?
2: 그게 저기 여기도 그 보관 기간이 있잖아요. 네. 지나면은 그 보내는 데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예, 그걸 어떻게 다, 보관을 어떻게 다 해요?
0: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세탁물을 맡긴 다음에 집에서 자꾸, 내 이 옷 어디 갔지? 이런 다음에 기억을 못 하시고, 네. 그냥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 싶은데.
1: 저도 참 궁금했는데.
0: 예, 그런 곳이 있군요.
1: 아니, 사연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 예.
1: 아내분께 한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요.
2: 우리 아내가 나한테 시집와가지고 고생만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0: 아이고, 예. 아니, 근데 평소에 또 이렇게 금슬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원래 좀 표현을 잘 안 하시나요?
2: 좋아요.
1: 이 좋은 기분 그대로 간직하시면 제가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 아무런 사람 예.
0: 나오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1: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아, 예, 오셨다.
0: 네네,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3: 아, 부산에 사는 이갑순이라고 합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0: 부산예.
1: 부산의 막 쪼매 젊은 할매입니다. 노래가 좋아, 노래 가사를 적은 노트만 5권 있어, 예. 야.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0: 아니, 평소에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시나 봅니다.
3: 네네.
0: 그러면 약간 좀, 최애 곡이 있을 것 같은데.
3: 네.
0: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0: 잡고 걱정하겠습니다.
1: 아니, 수줍은 소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아, 그나저나 뭐 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0: 미신 하다가 받았어요.
2: 아, 그래요?
1: 그리고 수선집 하세요?
0: 네.
1: 아이고, 야. 저희 이 아파트에 수선집 운영하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났었는데 또 몇십 년 동안
2: 맞아요, 맞아요.
1: 혹시 얼마나 정도 하셨어요?
0: 맞춤을 한 35년 하고 수선 11년째예요.
2: 이야.
0: 네, 진짜? 리폼도 하고 다 합니다.
1: 리폼까지도?
2: 거의 베테랑이시고 네. 고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그래도 네. 좀 자신 있으신가요?
0: 네.
2: 오늘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각오. 된다
1: 잘
0: 된다.
1: 아, 좋습니다.
2: 된다. 와, 근데 마침 이렇게 네. 연결이 됐네요.
1: 네, 우리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야, 반갑습니다.
2: 세탁소와 예, 반갑습니다. 수선집이 만났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아, 때로는 저도, 파트너이기도.
0: 저도. 네. 남편도 세탁소도 같이 했습니다.
1: 아이고, 그러시구나.
2: 이야, 이런 공통점이.
1: 그러면 공통점을 찾아보려면 우리가 두 분의 케미를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을 해야 되겠죠.
2: 네.
1: 저희가
2: 네.
1: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세요. 초침 큐.
2: 나는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약속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있다. 셋.
3: 있다.
1: 라면 먹을 때 더 좋은 건 김치, 단무지. 하나, 둘, 셋.
3: 김치.
2: 지금 나는 반지를 끼고 있다, 안 끼고 있다. 하나, 둘, 셋.
3: 안 끼고 있다.
1: 마지막에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2: 앞에까지는 다 좋았는데 예. 마지막에 안 끼고 있다 해서 네. 한 마음이 됐습니다.

0: 됐습니다.
1: 됐습니다.
0: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두 분의 호흡 너무 좋고요. 저희가 부르는 거 끝까지 들으셨다가 이거는 얼핏 빨리 나왔다가는 또 이제 네. 실패할 수도 있으니 예, 바로 끊, 네. 끊긴다는 점 명심하면서 바로
1: 시작합니다.
0: 시작합니다. 안 지나서나
2: 당신 생각
0: 우리
3: 안 지나서
1: 아닌데 이게 안 지나서나 한번 해보세요.
0: 안 지나서나
1: 그 갑수님이 당신
0: 생각
1: 근데 갑자기 이용근님이 안 지나서 잘 가요 이렇게 보내드렸네요.
0: 당신 아. 생각까지 나 이야 너무 아깝다. 이거는
1: 세탁소에서 라디오를 그렇게 자주 들으시는데
0: 아니 제가 봤을 땐
1: 네
0: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까지 하면 안 지나서나 아~ 당신 생각 할 줄 알았나 봐요.
1: 아 근데 이영근님 노래 참 잘하시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0: 아니 어.
1: 야 참가상 치킨 두 마리 상품권 가져가십니다.
0: 어, 너무 아유. 너무 아쉽다. 이거는 약간 그 노래를 잘못 그 이해하신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기다리셨다가 어, 당신 그,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0: 어, 근데 그 한 프레이즈를 생각하신 거죠. 아~ 이 노래를 생각하신 아~ 거예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하면 안 지나서나 아~ 당신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 노래 부르기가 아니고 가사를 맞추는 게임이다
1: 맞습니다.
0: 보니까.
1: 태진 씨 과연 두 번째 커플은 어떨지.
0: 아, 아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좋았는데 네. 아, 오늘 시작이 우리. 아, 우리 4부에 만나요. 4부에
4: MBC 라디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8: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9: 와우
8: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9: yeah.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8: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0: 인쇄는 와우프레스

0: 제작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채널 D. 검색창에 채널 D.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4부 박구윤 씨와 함께하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1: 아, 모르는 사람들이서 파티.
0: 아유, 너무 아쉬워요. 야, 아쉬워.
2: 김명환님께서 못 산다고 짜노.
0: 못 짜노. 우리 남승희님은 네. 감독님 좀 봐주세요.
2: 우리 8577님께서 이제 안지나 선아라고 하면 안지나 선아 트롯 생각이 떠오릅니다.
0: 아하, 또 우리 정민재 음악평론가와 네. 함께하는 코너 이름인데. 네. 아니 근데 네. 이거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아쉽습니다.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조금 뭔가 퀴즈 치고 너무 쉬웠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라는 그 머리가 약간 하얘지는 게 느껴졌어요.
2: 왜냐면 약간 텀이 있는 게 보니까 기다리셨어.
0: 네.
2: 그래서 다음 쫙 안지나 선아 멋있게 또 부르고 싶으셨는데 이미 가셨습니다.
0: 이미 네. 가셨어요. 이게 한 글자만 틀려도 바로 전화가 오토

0: 굿바이 끊긴다는 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인터뷰도 못하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그거는 우리 제작진 분들한테 네.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우리 저 너튜브의 한정은님께서 저는 이만 우리 두 번째 팀은 올 성공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응원을 좀 많이 그러니까요. 보내주십니다.
0: 자 그래도 우리 두 번째 커플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 와야 될 텐데 네. 두 번째 커플 모시기 전에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십니다. 두뇌 풀가동 뮤직 퀴즈 박구윤 퀴즈.
1: 맞습니다. 제 노래 멜로디에 다른 노래 가사를 얹을 겁니다. 이 가사 이 노래말을 잘 들어보시고 제목 그리고 원곡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0: 그렇습니다. 노래 멜로디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고 어떤 가사인지 잘 듣고 그 곡을 그 원곡 가수 제목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1: 네.
0: 이제 가정의 달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내일 또 이제 네. 어버이날이고요. 네, 어떤 그래서, 노래가 좋을까요?
1: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저희 아버지가 제게 선물해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무꾼도 있고 인생면허증도 있고 두바퀴도 있고 많은 노래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뿐이고
0: 뿐이고 뿐이고 아하 뿐이고 그렇습니다. 이 뿐이고 노래 위에 불려지는 가사에 집중해주세요. 정답 원곡 가수와 제목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쏩니다. 자 과연 오늘 박구윤 퀴즈의 노래는 어떤

0: 아, 마지막에 얼핏 약간 네. 비슷한 그 제목이 나오긴 했는데
1: 그렇습니다.
0: 아, 역시 어떤 노래를 갖다 붙여도 찰떡입니다. 찰떡이에요.
1: 예.
0: 자, 여러분 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직도 네. 모르시겠다고요? 정답송 보내드릴 테니 바로 보내주세요.

0: 박구윤 퀴즈 정답은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입니다. 아, 참 이분의 노래 들을 때마다 진짜 여자 조용필 스러운 약간 그 약간 파워가 있어요.
1: 그리고 되게 까랑까랑한 맞아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
0: 그러니까요.
1: 이런 톤이 나올지.
0: 아니 아마 오늘 정말 이 노래는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중에
1: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714님, 1109님, 9219님, 박엄수님, 서강성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우리 8207님께서 남편이
1: 유미리를 너무 좋아해서 신혼 때 다툰 적이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젊은의 노트 유미리.
0: 아 젊은의.
1: 네.
0: 아.
1: 급했어.
0: 그러니까. 젊음의 노트였는데
1: 이분께도 좀 아차상으로 8207님 바나나 우유 하나 보내드리면
0: 너무 좋죠. 너무 안 좋은 추억을 약간 떠오르게끔 했으니까 제가 죄송한 마음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커플은 첫 문제부터 틀려서 참가상만 가지고 갔거든요. 바로 두 번째 팀은 과연 몇 문제를 성공할지. 먼저 첫 번째
1: 아모르 사람 나오세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시나요?
2: 네, 경남 거창에 사는 윤미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목소리가 아주 하이톤에 상냥하고 애교가 참 철철 넘치는 목소리신데 매주 목요일은 노래 교실 가는 날입니다. 가기 전에 목 풀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노래 교실 수업이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2: 아, 저녁 7시입니다.
1: 저녁이구나. 야, 노래교실에서 요새 어떤 노래 많이 배우세요?
0: 그러니까
2: 가버린 사랑이랑 저번 주에는 정거를 배웠습니다.
1: 정거!
0: 설마
1: 신성태
0: 정거.
1: 정거.
2: 네네네.
1: 아이고. 그러면 좀 조금만 불러 주 있어. 하나, 둘, 셋, 넷.
2: 진짜로

0: 아니 야. 근데 노래 뭐 말씀하시는 증거 하시는데 아. 증거를 하면서
1: 노래 교실에서 배웠잖아요. 배웠잖아요. 어, 아, 정확한 그래. 딕션을 배웠기 때문에.
0: 네. 아 진짜로부터 시작.
2: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1: 아, 정확한 발음. 이 노래가 누구의 무슨 노래죠?
2: 신성태의 증거입니다.
1: 아, 아, 너무 귀여우세요. 예. 아, 근데 저녁 7시인데 아, 일찍부터 예열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아, 우리 방송 통해서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세요. 혹시 뭐 누구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2: 저 남편한테 해도 되나요?
1: 어, 당연하죠. 네.
2: 저희가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마다 겨울에도 물론 고생을 하지만 여름에는 더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0: 맞아요.
2: 올해도

0: 힘내서 우리 열심히 또 이겨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1: 아니, 마음에 이 정말 전하고 싶자 하는 그 느낌이 다 전해져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분께서 또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0: 네. 여름에는 딸기 네. 모종을 키워야 돼서 네. 네. 여름에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2: 아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또 아니까. 아, 근데 또 네. 하, 이게 아, 모르겠어요.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을 전할 때 막 네. 여러 감정들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1: 특히나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저희가 또 좀 더 울컥한 느낌이 네. 좀 들었습니다.
2: 그래서 좀 우리 미정님 네. 좀 웃으시라고 네. 그 마음이 찐이라면 장가를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잘해서 끝까지. 아시겠죠?
0: 네. 네.
1: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는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분 아모르 사람 나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3: 경북 음성에 사는 오미자입니다.
1: 오미자.
2: 우와.
1: 이야, 그 오미자님의 언니들이 있잖아요.
2: 약간 상큼한
1: 큰 언니가 이미자 언니고 둘째가 삼이자 언니고 그다음에 이제 오미자잖아요. 아이고.
2: 야, 근데 정말 이름도 예쁘시고 노래도 네. 잘하실 것 같고 상큼하실 것 같고 아이 뭐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3: 치과 가서 스케일링하고 저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2: 아 지금 카페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3: 아니요 집에
2: 아 집에서
1: 거기에서
2: 네. 그러면 지금 네. 잠깐만 스케일링 방금 하셨는데 커피를 지금 이제 드신다고요? 아,
3: 오전에 했죠 오전에. 아,
2: 그 착색되는 건 괜찮나요?
3: 아이고.
1: 냅둬요 그냥 본인이 좋아서 마시는데
2: 아니 본인도 지금 깜빡한 거예요 지금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아이고
1: 움찔했다가 아이고 아침에 오전에
2: 아차
1: 아니 근데 오미자님
3: 네
1: 성함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참 에피소드가 많았을 텐데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주세요.
3: 니네 언니는 삼이냐? 니 동생은 삼이자냐?
1: 옆에 친구분 웃으시는 거 봐봐.
2: 아 옆에 친구분은 그러면 잠시 이거 이거 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는 거죠?
3: 네.
2: 아 그러면 우리 친구분의 응원 한 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 네. 해주세요.
3: 오미자 화이팅!
1: 이야. 아니 저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분을 위해서 참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3: 네, 다음
1: 이야기인가요?
3: 달에 저 환갑이에요 환갑.
2: 아 다음 달이요?
3: 깍꿍 하느냐고 신청했어요.
1: 깜짝 놀래키려고.
2: 저 서프라이즈로. 근데, 그럼 남편분이 네. 평소에 손트라도 듣나요?
3: 네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2: 그러면 우리 뭔가 노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간 사랑의 세레나데를 약간 그 남편의 이름을 딱 이렇게 넣으면서 한번 사랑의 노래 한 번만 불러볼까요?
1: 하나 둘 셋 넷
3: 여기에 있어도 주일이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주일이뿐이고
1: 그래
2: 이게 본인이 부르시다가 네. 그 옆에 지금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자대로 안 가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여기에 있어도 주일이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주일이뿐이고
1: 아 우리 미자와 주일이 우리 음성의 두 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 그러면 주일님의 동생은 주2인가요?
1: 그 주3까지도 갑니다.
2: 주3까지.
1: 예. 아 우리 저 주일 남편님에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요.
3: 주일씨 사랑해.
2: 이야
1: 간단 명료죠.
2: 아니 그래도 다음 달 이제 환갑이라고 하는데 한 마디만 더 해주세요.
3: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
1: 아 진짜 전부 다 간단 명료야. 다 짧아.
2: 옆에 친구도 같아. 아유 저 왜 그래.
1: 본인이 말하시면서도 웃긴가 봐요.
2: 그러니까요.
1: 아주 호탕하고 지금... 정말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아니 저 앞에 우리 거창에서 딸기 농사 짓는데 우리 또 남편분에게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윤미정님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자, 두 분 다 네. 공통점으로 봤을 때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깊어요.
1: 네.
2: 근데 과연 이 대답하는 속도, 호흡 네. 괜찮을지 그리고 취향도 비슷할지 밸런스 게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세요. 초침 큐.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켠다, 안 켠다. 하나, 둘, 셋.

0: 안 된다.
1: 나는 매달 회비를 내는 모임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0: 있다. 있다.
2: 네. 지금 우리 세 명이서 하는 거 아니죠? 자, 지금 더 땡기는 거.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 둘, 셋.
0: 물냉면.
2: 아, 마지막 물냉 이러면서. 네. 우리 오미사님이 웃음이 많으시네요.
1: 아이고, 예.
2: 근데 이거 우리 친구분 있잖아요. 잘못했다가 친구분 때문에 오답 처리가, 실패 처리가 날 수도 있으니 나중에 뒤늦게 싸우지 마시고 우리 두 분 잘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미사님 네. 혼자 부르셔야 돼요.
0: 네.
2: 자, 두 분 다 준비되셨나요?
0: 네.
2: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0: 화이팅!
2: 오케이. 야,
1: 두 번째 커플은 과연 몇 문제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손 대면 톡톡하고
3: 터질 것만
2: 같은 그대. 오케이.

0: 오늘은 이야!
1: 이걸
2: 이야! 이야! 눈치를 보다가
1: 눈치 봤어 눈치 봤어
2: 우와!
1: 이야! 이거를 아니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차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0: 그 눈빛이 너무너무 좋아
1: 다시 해도 안 맞는데 그래도 이걸 가까스레 성공을 하셨습니다
2: 저희는 이래도 성공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0: 아이고
2: 오늘 성공하셔서 치킨 두 마리 잡곡 세트 그리고 타월 세트 진공 쌀통까지 다 드립니다
1: 야, 우리 오늘 풍선 아저씨가 막 이렇게 딱 하다가 마지막 네. 꼬리만 남았는데 딱 멈췄다가 이거 맞나? 아, 오케이 이러면서 딱 끝내주셨어요 야. 마지막 묶었어 매듭을
2: 아니 지금 기분을 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다면요 우리 유미정님부터
0: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 아 우리 오미자님은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되게 쿨하시네, 두 분 다.
2: 그러니까요.
1: 아, 되게 두 분 다 쿨하신데. 아니, 올 성공해서 지금 예. 뭐뭐 챙겨가시죠?
2: 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치킨 두 마리, 예. 잡곡 세트, 타월 세트.
1: 엄청난 거예요.
2: 다 드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땐 축하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언니랑 화이팅!
1: 아, 감사합니다.
2: 아,
1: 유튜브 구독자, 아, 구독하고 있죠?
0: 네.
1: 네. 그 친구분도 구독하시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3: 아, 네, 피디님 엄마예요.
2: 네. 아니, 윤미정님.
0: 네.
2: 그 아까 신승태 노래 제목이 뭐였죠?
0: 증거.
1: 이번에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 그 노래 들을게요. 신승태의 저

0: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보, 골뱅이 무침 해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 골뱅이.
8: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 4부에는 신나게 아무런 사람들이서 파티 박구윤 씨와 달려보았습니다. 아우, 그래도 두 번째 네. 커플은 올 성공이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9: 너무 오늘 참 저희가 많이 웃었습니다.
8: 네, 너무 많이 웃었고 예. 특히 그 이름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어떤 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9: 4380님께서 제 이름이 주일희, 제 동생 주삼일입니다. 여기는 3일 아구 해구찜이에요. 해물찜이에요.
8: 진짜 네. 아유, 제가 농담으로 그런 건데 네. 뭐 주 1, 주 2, 주 3이 했는데 진짜
9: 보내주셨습니다. 계시네요.
8: 3일 아구 해물집 대박나시길 네. 바랄게요.
9: 2045님께서 네. 여긴 제주도 봉계동에 있는 이신 어린이집이우다. 맨날 어린이들 음식 준비어멍 손태진 씨 노래 목소리를 잘 들음수다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사투리네요.
8: 야, 근데 진짜 이거를 그냥 들으면 읽으니까 그나마 아는데 이거를 그냥 듣기만 하면 모를 것 같아요.
9: 그러니까. 오. 저는 뭐 읽으면서도 모르는데
8: 준비어멍 하면서 너무 반가워요. 제 네. 목소리 잘 들렸나요? 아, 매일매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가시기 전에 1042님이 도움이 네. 필요해요. 저 여기 괴산군편 전국노래자랑 박구윤님 나무꾼으로 신청했는데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9: 아, 시간 관계상 신나게 부르시면 됩니다.
8: 신나게
9: 흥나리냐 포인트 주고 아. 당신의 오. 사랑의 나무꾼 아. 나느냐랑 나무꾼만 포인트를 빵 주시면 됩니다. 아. 강약 조절을
8: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9: 사랑해.
8: 알겠습니다. 약간의 포인트 됐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대성공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1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0: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선을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0: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1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2시 뉴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15%로 전주보다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3주째 0.1%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도 0.06%에서 0.07%로 소폭 확대된 가운데 과천이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관례처럼 이어져온 국회 공백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민생을 등한시한다며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개헌안 표결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향해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연임 불가 선언 요구를 끝내 거부했고 4년 뒤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닫고 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매점 매석 금지를 정부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폭리 목적 매점과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번 달 12일까지가 적용 기간이었습니다.

0: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을 보복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했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용인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여성의 차 안에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금 4억 8천만 원이 체불이 된 것이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추가 체불을 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수감독을 벌입니다. 노동부는 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대해 이번 주 추가 전수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임금 체불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전수감독을 벌였는데 1월, 2월 임금 체불액 4억 8천만 원이 적발됐고 노동청 시정 지시 이후 체불 임금은 대부분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노동부가 추가 감독을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5mm 안팎, 충청과 전북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13도 등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의 앞바다에서 0.5에서 1.5m가 일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2시 뉴스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1건설.
2: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3: 할머니, 종로 5가예요.
4: 종로 5가?
3: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4: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5: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6: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박준영
1: 박경진의
0: 두시 맞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지니 박경진입니다.
0: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본인 대학 졸업식 때 한사코 쓰기 싫다던 어머니께 학사모를 씌워드렸는데
1: 아이고 이게 학사모가 머리에 푹 들어온다 야. 어떠냐? 나 같은 촌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저 박사처럼 보여? 엄마가 지금 기분이 좋아. 어째 사진 한방 박아봐라. 에?
0: 감격하면서 또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고요.
1: 또 어떤 분은요 아주 눈이 많이 왔던 해 버스도 다니지 않아서 학교를 못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경운기 시동을 거시더니
2: 영진아 학교 가야지. 경운기는 4륜이구먼. 차들은 줄줄 미끄러져도 경운기는 갈 수 있으니까 타라니까.
1: 그렇게 경운기 뒤에 동네 그냥 형 동생 누나들.
2: 어이 너도 타라.
1: 어이 진짜요.
2: 아이 타라 빨리.
1: 예.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갔던 날이 눈만 오면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왕만두를 잡아라 주제는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혹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을 보내주세요.
1: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지요. 면에서 하는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열창을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무대에선 아버지가 너무 낯설었답니다.
0: 아하.
1: 이런 사연도 있을 거고 중학교 때 사고

0: 치고 교무실에 와서 빌던 우리 엄마. 그날 어머니가 입었던 그 원피스 기억이 납니다.
1: 그렇지.
0: 이런 사연도 있을 거고요.
1: 아버지가 퇴직하던 날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더러는 우는 직원도 있었고 자식인 저는 멀뚱멀뚱 눈물을 짜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등등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내주세요.
0: 소개되신 분 중에 다섯 분께 고온 방위 제거제 보내드리고 행운의 주인공 분께는 왕만두 세트를 쏴드립니다.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시고요.
1: 5월 7일 목요일 이 노래를 출발합니다.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노래 아 이 노래 가죠. G.O.D.
0: 어머님께

도시만세 G.O.D. 어머님께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어버이날 하루 앞둔 5월 7일입니다. 뭐 오늘 찾아뵐

0: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일 또 부터 뭐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또 찾아뵙는 분들
1: 그렇죠.
0: 많이 있을 거고.
1: 네, 그렇죠. 또 시간 맞춰서 또 찾아뵙겠죠.
0: 가시는 분들은 용돈과 함께 또 전화통화를 또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1: 아이고. 에. 어버이날이 돌아왔습니다.
0: 저는 뭐 부모님 하면 아버지가 좀 특히나 많이 생각나는데 글쎄 어버이날이라고 저도 그냥 꽃 조화 그때는 뭐 돈이 크게 없어서 생활을 못 사드리고 조화를 항상 좀 이렇게 사서 그 탄내 나는 작업복에다 꽂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예전에 엄마 아빠들 그 꽃 있잖아요. 그 조화 동그란 네. 거 네. 빨간색 네. 양옆으로 그 기다랗게 축 어버이날 써 있는 거
0: 리본 있고
1: 리본 있는 네. 거 그거 가슴에도 달고 엄청 많이 댕겼어요. 그게 약간 자랑 느낌으로.
0: 그러니까요.
1: 그게 없으면 아유 네. 자식한테 저 꽃 하나 못 받아먹는 그런 집안이구만. 아이고.
0: 동네 그날 하루는 다 꽃을 그러네. 꽂고 다녔었죠. 지금
1: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무도 달고 있지 않아. 네. 아무도 달고 다니질 않는데.
0: 그것도 잘못 꽂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찔려도.
1: 아예 아따가 아따가.
0: 예,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1: 아, 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애들이, 우린 애들이, 애기들이 그 유치원에서 그걸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슴에다가 꽂아준다고.
0: 아, 근데.
1: 아, 뭐 의미,
0: 톤이. 예? 감동의 톤이 아니네요. 예? 하등,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아니니까 이게 다, 이게 뭐 그냥 다 같이 단체로 그냥 그려가지고.
0: 아이, 단체라뇨. 또 그럴 때 부모님을 또 생각하는 거죠.
1: 뭐 이렇게.
0: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거를 그걸. 그렇게 또 받아드시면 어떡합니까? 예.
1: 그래서 옛날에 우리 딸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이렇게 내가 어머 너무 고마워 막 좋아하는 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딸은
0: 아, 저기...
1: 그림을 그려주는 걸 커다란 뭔 줄 알고 그럼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그려줄게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난 그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네.
0: 아니 본인의 자녀의 성대모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어, 내가 그럼 이렇게 그려줄게 그래야지. 내가 그려줄게. 아 참네.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려주는 걸 뭐 나한테 뭘 커다란 걸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0: 아 커다란 거죠.
1: 뭔가 좀 잘못됐구나.
0: 아빠가 좋아하는
1: 아니 안
0: 그
1: 좋아한대잖아요.
0: 자 아, 이런 부모님도 나는, 있고 저런 부모님도 나는, 있어요.
1: 현철 아버지 네. 제가 가서 알바를 해서 이만큼 벌어왔습니다.
0: 그 어린 아이가
1: 이런 걸 원해요. 어?
0: 그 어린 아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1: 미안합니다.
0: 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부모님 아버지 제가 세뱃돈을 보아서 아버님께 드리려고 이걸 샀으면 이러든지.
0: 어리잖아요.
1: 넘어갑니다.
0: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문자 샵 8001번 짧은 곳이면 긴건 100원 스마트라도 미니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셔요.
1: 두시만세 1, 2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백조싱크
0: 저축은행 중앙회
1: 백년화편
0: IS동서
1: 우미건설
0: 열혈강호 온라인
1: 청원아이스
0: 미래의 새증권
1: 브람스 안마의자
0: 한국세무사회
1: 롯데렌터카
0: 슬림웨이 다이어트
1: 성원에드피아
0: KB 국민은행
1: 웰템
0: 도드람 한돈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데이펙
1: 삼성증권
0: 감사합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백년 합변.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백년 합변.
3: 30년 전통
4: 백년 합변.
3: 떡 선물 세트는
4: 백년 합변.
3: 1588-5678.
5: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림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혈 강호
9: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0: 열혈 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2: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5월은 가정의 달. 아,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2: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 명가 정원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3: 곰짱마, 곰팡이 너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2: 여기 좀 촉촉하게요. 탈모 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토닉.
3: 나는 이렇게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2: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아, 구두? 아,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신에서 구두 상품권.
2: 텀블러 텀블러. 구찌 발정물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아, 최고가 상품 여기 있었구나.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샵8001번으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당신은 왕만두를 튀기고 굽고 쪄먹게 될 것이다.
1: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행운을 고 저비용 고효율 본격 횡재 코너
0: 왕만두를
1: 잡아라.
2: 잡아라. 왕만두.
0: 왕만두를 잡아라. 오늘의 선물은 바로
1: 왕만두를 잡아라.
0: 왕만두 왕만두 왕만두
1: 왕만두 킹 오브 킹 만두.
0: 왕만두를 받아가시고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들이 네.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살펴봅니다. 7176님.
3: 6살 때 동네 길 가던 개 꼬리를 잡아당겨가지고 개한테 물렸습니다.
0: 아하.
3: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 뒤에 태워서 읍내까지 치료받으러 다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0: 아이고야.
3: 다리에는 그때 개에 물린 흉터가 희미하게 남았어요.
0: 아이고야. 아이고야. 얼마나 울었을까.
3: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0: 아이고.
3: 얼른 뒤에 타라. 꽉 잡아라.
0: 아이고.
3: 아, 아버지 꼭 잡아. 예, 시속 200km 이상으로 아마 달렸을 겁니다. 마음만은.
0: 가서 이제 저 광견병 이런 것도 치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소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랬을 거예요.
3: 그땐 참 그 동네 개들 풀어놔서 많이 물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물린 적 있어.
0: 아, 물렸어요?
3: 그 개 트라우마가.
0: 어, 근데 안 무서워하네요? 꽁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 안 무서워해?
3: 아, 사실은 무섭습니다.
0: 아, 개가 무섭습니까?
3: 한 번씩, 한 번씩 잇몸까지 살짝 이렇게 들어요.
0: 아, 이렇게 무섭네.
3: 네,
0: 이거 학질이라 그러나? 이거? 고양이한테만 하는 건가?
3: 고양이가 이제
0: 그게 학질인가?
3: 입질이죠, 강아지
0: 입질이라 그런가요?
3: 이겨내고
0: 무서워.
3: 있습니다. 무서워요, 강아지들.
0: 저는 사람이 호랑이한테 불리는 걸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 진짜 사람이 호랑이한테 불리는 거 못 보셨죠? 나는 봤잖아요.
3: 아, 어디 뭐.
0: 아니, 제가.
3: 촬영하셨어요.
0: 조경철 박사님하고 살아계실 때, 박사님 계실 때 네. 같이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데, 네. 그 애기 호랑이를 저기다 놓고, 근데 우리가 막, 이거야. 호랑이도 제발 하면 오나요? 확인하는 거야. 호기심 천국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저 앞에다 갖다 놓고, 네. 호랑이, 호돌이, 호순이, 호범이 막 하다가 안 올 거 아니에요. 호랑이는 제발 하면 안 온다, 끝! 이렇게 하려고 했어, 개그로.
3: 예. 네.
0: 근데 그 6개월 된 그 애기가 왔어요. 근데 6개월 됐는데 이게 이만해.
3: 금방 크죠. 금방 네. 커요.
0: 그리고 근데 앞에서 호랑이 호돌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과 눈이 마주치니까 맹수가 와서 박사님 엉덩이 물었잖아.
3: 지리어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0: 오 그래가지고
3: 아무튼 뭐
0: 크게 해가지고 네. 얼큰 해가지고.

0: 정리해가지고 박사님 바로 예, 가시고 예,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어우 박사님.
1: 네, 뭐
0: 아니 귀여웠어요.
1: 파리사군님 볼게요. 어렸을 적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오면은 아파트 계단 올라가기 싫어서 잠든 척했는데 아.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도 저를 업고 계단 오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0: 그 애기들 일부러 걷기 싫어서 자는 척하는 거 아시죠? 눈 실눈 이렇게 뜨고
1: 진짜 어. 잠든 친구들도 많아요.
0: 아니 진짜 그렇게 하는 척하는 애들 있더라고. 안고 가라고
1: 업어달라고 안아달라고
0: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걔가 자는지 깨는지 알아보려면 걔를 딱 안고 있다가 만약 이게 진짜 자는 거라면 이렇게 할 때 눈을 꽉 감게 돼 있어 뭐 이러잖아. 그럼 진짜 눈을 꽉 감아요. 오, 너 안 자는구나.
1: 네. 그럼 알면서도 이렇게 업어주죠.
0: 깊은 잠에 빠졌으면 네. 여기 계단 올라갈 때 갈 수 있죠.
1: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바람 세게 불면은 야, 불안불안할 수도
0: 재밌다.
1: 있죠.
0: 재밌다. 네. 뭐 애 날아갈까 봐 네. 돌을 넣어놨다는 거 아니야. 네. 와. 네. 3941님 86, 87년쯤 제가 10살, 11살쯤이었어요. 토요일마다 목욕탕 갔어요. 그땐 진짜 그랬어요. 아빠, 오빠, 남동생은 남탕으로 엄마와 저는 여탕으로 들어가 2시간 후에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시켜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늘 짬뽕을 드셨죠. 그 목욕탕 주인이 전설의 야구선수 손동열 투수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한성장이었어요.
1: 어머나. 어머나 사진 걸려 있겠네. 그러면 사진이
0: 전설의 야구 선수 그 목욕탕 집 아들이구나. 손동훈 투수가 목욕탕 집 아들이야. 목욕탕 집 아들은 목욕은 진짜 기가 막히게 했겠다.
1: 운동하고 나서
0: 목욕은 아주 그냥 시원하게.
1: 제대로 빼셨겠네.
0: 어쨌든 참 재밌네요. 이게 온 가족이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탕 입구에서 헤어진 다음에 두 시간 뒤에 딱 만나가지고 시간 채워가지고 바나나 우유도 안에서 먹고 나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완전 좋네. 나들이네.
1: 짜장면은 진짜 졸업식 때는 완전 기념일 때만 먹었는데 어유 목욕탕 갔다 와서 먹으면은 든든해졌겠어.
0: 아니 근데 진짜 이때 89년 87년 이때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씩 갔잖아요. 기억나요?
1: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갔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예.
0: 일요일날마다 목욕탕 갔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때밀고
1: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목욕탕을 자주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예. 아무튼 그런 기억이
0: 있습니다. 예. 자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전화 연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홍민이에요.
1: 꿈속의 사랑.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9: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12: 들으러 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1: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왕관들을 잡아라. 오늘은요,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받고 있습니다.
13: 네, 부모님 하면 어떤 장면들이 네. 떠오르시나요? 네, 1504님.
11: 어릴 때 처음으로 개인 택시를 뽑으신 아빠가 아침 저녁으로 세차를 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당시 차가 파란색 포니 2였는데요.
13: 기억난다.
11: 우리 가족 다 같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나요. 아하.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그게 참 싫었는데 아하.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차 안에서 갑갑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13: 그렇겠죠. 힘드셨겠죠.
11: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은 아빠 엄마의 마음을 조금 이제 이해가 하지요. 아유. 왜 그러셨는지.
13: 파란색 포니 2였대.
11: 얼마나 좋으셨을까.
13: 그 포니 2 엄청 팔렸어 그때. 포니 1에서 포니 2 넘어가면서. 기억납니다.
11: 뚱뚱하게 뒤에 똥.
13: 예. 그렇지. 약간
11: 엉덩이가
13: 그런.
11: 약간. 그런. 토실토실한.
13: 외관형이라 그러나 그런 걸. 해치백 스타일이라고. 해치백. 그랬다가 이제 약간 그렇게.
11: 각진 처음에 이제 각진 원은 약간 이제 각진.
13: 그렇죠.
11: 그러다가 그 택시들 있었어요.
13: 맞아요.
11: 그러면 이제 그 차 안에 그 먼지 털이가 항상 있잖아요.
13: 그렇지.
11: 매일
13: 닦아.
11: 닦습니다.
13: 그리고 여유 되시는 분은 그 어디서 구하셨는데 왁스 그것도 발라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바르고 그렇죠. 계시고 차를 그렇게 아꼈어.
11: 하시면서 그렇게 닦아.
13: 야, 그렇게 아꼈어 차를. 예, 생각해보면. 예. 그 대신 여기는 저 손이 창문이 파워 윈도우가 아닙니다.
11: 아니죠.
13: 다 돌리는 거예요.
11: 다 돌리는 거예요. 꺼덕꺼덕꺼덕꺼덕. 사이드 미러도 손으로 탁탁.
13: 아우 좋았어요.
11: 해야 돼요.
13: 진짜 언제적 얘기야. 저도 사실은 택시집 아들이라
11: 기사님.
13: 예, 딱 보면 이제 아버지가 그 돈통 들고 왔다 갔다 하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11: 참 맞아요.
13: 아버지 그 노란 셔츠.
11: 예, 기사님. 선글라스.
13: 그리고 등 쪽에 난 아버지 땀띠 넣어가지고 그때는 뭐 에어컨이 뭐 힘들어 쉬었겠어요.
11: 그 가장 뒤에 그 쪽에 모가 두 개.
13: 모가 두 개. 모가 두 개.
11: 모가 두 개.
13: 뭐가 두 개?
11: 뭐가 두 개를 또 놔줘야 돼요. 그렇지. 향 조야로.
13: 1896님.
11: 제가 생각나는 장면은요. 엄마가 항상 아침에 연탄 아궁이 옆에 제 신발을 두는 장면이요.
13: 어머나.
11: 등교할 때 운동화가 늘 따뜻했답니다.
13: 아이고 우리의 신발 따뜻하라고.
11: 신발이 이제 밖에 있으니까 예전엔 다.
13: 그렇지.
11: 얼마나 차갑습니까.
13: 얼었을 건데.
11: 아이고 그래요.
13: 아이고 고마워라. 다 사랑인데.

0: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네요. 예.
1: 나 실제 괴로움 더 예. 5880님
0: 저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중환자실에 아이고야. 입원을 하셔서 아이고야. 면회를 가면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멀그러니 쳐다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아이고야. 눈에 선합니다. 아이고.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보고 싶습니다.
1: 아이고,
0: 그 아이고, 계절 있거든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 모습들 있죠.
1: 그럼. 아이고. 0027님 계속합니다. 아버지가 파독 광부셨어요. 가족을 위해 3년 동안 독일에서 일하고 오셨어요. 운동회 때 유독 약한 우리 사남매들 달리기 할 때마다 맨 앞에 나오셔서 힘내라고 소리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하. 아시죠?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거의 운동장까지 같이 들어오는 어른들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0: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라운드 안으로.
1: 줄 바깥에서 더 뛰라고.
0: 예. 밀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씩. 엉덩이 한 번 싹 밀어줘요. 이렇게.
1: 1등 하는 내 진로방해하고.
0: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먼저니까.
1: 아이고, 참. 아유.
0: 그런 길이
1: 있겠어요. 이런 운동에 그런 맛이 있는데, 그, 저희 운동에 시끄럽다고 민원 이런 거는 좀 합시다.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0: 조금 부탁드립니다. 마음껏 좀 퍼날리고.
1: 운동회에서 운동을 하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나라가 됐습니까? 아이고.
0: 잔칫날인데. 동네 어른들, 자기 애가 학교 안 돼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쓱 오셔가지고 아이고. 거기서 즐겨요.
1: 커다란 칠판을 딱 뒤집어서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점수 막 쓰고 그랬는데. 아이고야.
0: 그래. 콩주머니 던져서.
1: 그러게.
0: 점심시간이다.
1: 아이고. 4309님입니다. 예. 일터가 파주였던 아버지. 예. 동생이 파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오. 그 일대 군부대를 다 다니시며 아들이 있는 부대를 찾아내셨죠.
0: 굳이
1: 야, 이걸 찾아내셨지.
0: 이렇게
1: 극성이라고 우리는 아빠를 놀렸지만 어허. 그 에피소드 덕분에 우리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됐죠. 크, 야,
0: 야. 그 이제 야, 나중에 이거. 주소 받으면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편지 뭐 100일 휴가 이런 거 전에 그냥 어디야 파주로 저기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싹
1: 파주의
0: 뒤져가지고.
1: 부대란 부대는 뭐
0: 다 그게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아들 찾으러 왔어요. 그렇게 해서
1: 그런 그런가.
0: 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예.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1: 자, 그러면 우리 파독광부 이분 전화 한번 해봅니다. 0027님.
0: 갑니다.
1: 운동회 때 얘기를 살짝 한번 해볼까요?
0: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
1: 예. 파독광부
0: 받으셔야.
1: 아버지.
0: 왕만두 갑니다.
1: 아버지.
0: 우리 아버지.
1: 받으세요. 왕만두.
0: 당시에.
1: 왕만두. 여보세요.
2: 연결이 되지 않아.
0: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1: 아유, 지금 이분 좀
0: 누굴 창피해. 만나고 계신가 때 근데
1: 아니 좀
0: 종료를 누르셨어 지금.
1: 겁났어.
0: 종료를 누르셨어요.
1: 이분이 새싹이에요 지금.
0: 아하.
1: 문자를 처음 보내신 건데 우리가 전화 연결까지 하니까 화들짝, 부담스러워서.
0: 화들짝 누르셨네.
1: 미안합니다.
0: 예.
1: 아이고.
0: 예. 그럼 뭐 바로 가야죠 다른 분.
1: 다른 분 가겠습니다.
0: 예.
1: 저는 그러면 이분 갈까요? 맨 마지막에 우리 4309님.
0: 4309님
1: 파주 일대를 뒤졌다는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왕만두 받으세요. 대체 어떻게 알아냈어요?
0: 받으셔야 돼요.
1: 아버지.
0: 받으셔야 돼요.
1: 여보세요.
0: 됩니다.
1: 아버지. 여보세요. 아버지.
0: 어떻게 해서 찾아내셨어요?
1: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일 끝나고 오셨나?
1: 여보세요.
0: 자, 한 번만 더 갈까요? 받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1: 한 번만 더.
0: 마지막.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1: 아, 전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무슨 노래를 부르시려고?
1: 나 실제 그
0: 택시 기사님 가실까요? 택시 기사님 한번 갈까요? 택시 기사님 한 번만 한 번만
1: 택시 아빠 1504님 네. 우리 아빠도 포니2 있었는데 아 포니
0: 나 포니 있는 아, 제 친구 중에 있으면 너무 부러웠는데
1: 포니 있는 집 참 좋았는데
0: 너무 부러웠어요.
1: 전화 받으세요.
0: 우리 집에 참가 어디 없었는데
2: 고객님 전화번호를 늦게 누르세요.
1: 아 전화번호
0: 빨리 좀
1: 우리가 늦게 눌렀어. 이건 우리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다시 걸어볼게.
0: 자, 그러면
1: 다시 걸어볼게.
0: 걸어요?
1: 우리 잘못이야.
0: 우리 빨리 눌러야죠. 번호를 빨리 눌러. 아
1: 여보세요.
0: 눌렀어.
1: 여보세요.
0: 자 빨리 눌렀어 이번에.
1: 여보세요.
0: 자
1: 포니.
0: 자
1: 포니 투.
0: 받으세요.
1: 이 포니 투.
0: 사장님.
1: 포니 투.
0: 왜들 이렇게 다들.
1: 아! 아버지 생각나면 눈물이 나서 그런 거예요.
0: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이고 안 받으신가? 안 받으셔요?
1: 아버지
0: 아 왕만두 안 받으셔요. 예 아쉽습니다.
1: 이렇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왕만두는 예. 김지혜 씨가 받게 됩니다. 아 안타깝네요.
0: 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1: 없어요?
0: 예 그런 권한도 없고 밖에서도 박준영 씨 주소를 모른답니다.
1: 아 그래요?

0: 초관우의 꽃밭에서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 저희 전화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 계속 좀 볼게요 그러면은.
1: 네,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러면 네. 약간 좀 눈물부터 좀 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0: 찡하고 짠하지.
1: 아, 그런가 봐. 약간. 네. 일단 내용은 많이들 보내주시거든요. 네. 5234님.
0: 저희 아버지는 시내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아이고. 일을 마치시고 들어오실 때 가끔 사다 주시는 그 오징어 땅. 땡 과자가 생각납니다. 어머니 몰래 이불 속에서 동생하고 먹으라고 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무뚝뚝하셨던 아버지의 그 살짝 웃으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뚝뚝하시더라도 그냥 툭 이렇게 던지죠. 먹어라. 길게 또 말씀도 안 하죠.
1: 그렇지. 아버지들은. 아이고 이 아버지가 뭐 사다 주.

0: 나 그게 그렇게 생각나.
1: 아, 예전에는 배달 이런 게 없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자전거를 저희 집 자전것도 아니에요. 주인집 자전거예요. 어. 그걸 빌리셔서 한 역 먼 거리에 있는 시장에 있는 통닭집에 가서 치킨을 사갖고 오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먹으라고.
0: 치킨 좋아하니까.
1: 그 집에서만 또 꼭 사오세요. 많이 주거든 거지.
0: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1: 농소통닭.
0: 박영진 지금도 치킨 엄청 좋아합니다.
1: 일주일에 6번씩 먹습니다.
0: 면세 닭살마예요.
1: 아니 닭살마라.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오신.
0: 서남용 집에 가면 딱 보면 이제 딱 봉지에 땅콩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땅콩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그래서 땅콩을 막 먹고 있으면 보면은 오징어 이걸 먹은 다음에 녹여 먹고 땅콩은 이가 안 좋아.
1: 에이.
0: 과자만 녹여 놓고 땅콩 먹기 싫어가지고 땅콩을 안에다가
1: 딱딱하니까.
0: 딱딱하니까. 그래가지고 봉투에다 모아놓은 거야.
1: 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잘못하면 먹는데 그거.
0: 예. 근데 옛날에 그런 애 있었어요.
1: 있어 초콜릿 안에
0: 그런 애 있었어.
1: 초콜릿 안에 땅콩 들어.
0: 과자만 녹여 먹어. 그다음에
1: 아몬드 그, 아몬드 그래. 그
0: 아주 아몬드. 깨끗하게 해서 그거 버리는 애 있었어 땅콩은.
1: 아 그걸 또 따로 먹으면 또 맛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0: 뭘 따로 먹어?
1: 그 초콜릿 아몬드 있잖아요. 그럼 초콜릿을 녹여 먹고 아몬드를 따로 모아놔서. 그럼 또 아몬드만 먹어 또.
0: 아 정말 미치겠다.
1: 아몬드만 먹으면 맛있거든 또.
0: 아 진짜.
1: 기억이 있네요.
0: 6109님.
1: 국민학교 때 저녁에 약주 한잔 하시고 거하게 취하셔서 들어오시면 항상 세종대왕 그려진 용돈을 주셨는데 다음날 술 깨시면 장판 아래 돈 세어보시고 다시 달라시던 아버지.
0: 다시 줬나 궁금하네. 아니 한번 주세요.
1: 드려야죠. 다시 달라면 드려야죠.
0: 아니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얘기해야지. 닭장부림. 얘기해야지.
1: 그 아버지가 이제 떠오르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고요. 에이그. 제가 이제 세 딸의 아버지가 되었네요.
0: 아이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아이고.
1: 또 그러면 세 따님들한테 또 용돈도 이렇게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손이 또 이렇게 크셔 이렇게 보면 항상 그래서 술 드시고 오시면 옆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좀 이렇게 받을까 해서 그럴 때 좀 지갑이 열리시거든 아버지들은.
0: 그렇지. 예전에는 그렇게 술 먹고 오면 애들을 와서 훈계를 많이 했다. 그게 또 약간.
1: 잔원에 깨워서.
0: 그 잔원에 깨워가지고.
1: 일어나봐.
0: 약간 저거야.
1: 일어나봐.
0: 그것도. 약간 유행이었어. 자는 애를 꼭 깨워. 깨워서 너를 와서 앉아. 그럼 꿇고 앉던지 뭐 앉아. 그러면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1: 그렇죠.
0: 그럼 얘기한 다음에 또 돈을 줘. 그 약간 그거에 또.
1: 채찍과 당근을 그렇지. 같이 주죠.
0: 그러면 또 약간 받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슬쩍. 근데 여기서 하면 끝인데 이 집 아빠 엄마는 돈을 도로 달라 그랬다는 분이 있잖아.
1: 다시 달라고.
0: 이거는 웃긴 거야.
1: 꼭 오셔가지고 이 턱으로 이렇게 한 번씩 쓱쓱 이렇게 끌으셨는데
0: 전화 한번 해볼까요? 6109님 예.
1: 자
0: 다시 꼭... 줬는지 궁금하니까 예, 전화 연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는 달라고 했는데
0: 야 이게 뭐야?
2: 안녕하세요.
1: 예, 예
0: 조심하세요.
1: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1: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
2: 아 저는 저기 그 남양주에 있는 예. 남양주 청학리 청학리에 사는 예. 50대 세 딸내미 아빠입니다.
1: 아, 예. 세 딸의 아버지.
0: 세 딸 아빠라고 예. 할게. 세 딸 아빠님.
1: 딸보다 예.
0: 우리 어렸을 때
2: 예.
0: 아버지가 그렇게 술 드시면 우리 막 깨워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죠. 기억나죠?
2: 아, 그럼요.
0: 그 아버지가 맨날 똑같은 훈계하는 거 똑같은 말하고 맞죠?
2: 아, 예.
0: 그 아버지가 돈 주고 맞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그죠?
2: 그다음 날 바로 또 일어나셔서 술 깨셔가지고 바로 또 다시 달라고 하시죠. 또 잘못 줬다고.
0: 아니 그러면 여기 부분.
1: 자 그러면
0: 돌려줬어요?
1: 네.
2: 아 그럼요. 돌려드려야죠.
0: 아 그럼 그때 얼마를 그 줬는데? 만 원 줬어요?
2: 저희 국민학교는 저금을 그 당시 네. 만 원이면 큰 돈인데.
0: 아, 엄청 크지.
2: 저금할 때 뭐 200원, 300원, 50원 뭐 이렇게 저금을 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만 원 달라서 돌려주면 아버지가 천 원을 줬어요? 뭐 그런 거예요?
2: 아니요 안 주셨어요.
1: 아 그냥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버님이 약간 주사였네요. 이게 돈 주는 게
0: 돈 그렇죠. 주는 주사.
2: 거기 가신데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0: 아니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만 원 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아침에 깨서 이거 도로 달라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지.
1: 아예 초등학생
0: 아니라고 그러면
2: 어려가지고
1: 네, 초등학생
2: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좀 무서웠죠.
1: 그럼요.
0: 아버지 사인 하나 해주세요. 진짜 준 거라고.
1: 아예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그런 거래를 합니까?
0: 그럼 만약에 오케이 만 원이 너무 큰 돈이니까 초등학생한테
2: 아,
0: 그러면 천 원이라도 줘야지 500원이라도.
2: 아니요. 그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저금하라고 금요일마다 이 학교에서 저축하는 게 있었잖아요.
1: 있었어요. 맞아.
2: 그래가지고 종이 통장으로 이렇게
1: 보라색 통장이었던 것 같은데.
2: 아니 저

0: 누리끼리 한 색깔이에요.
1: 아, 맞네.
0: 누런 색깔이요.
2: 아니, 그때 네. 이제 우리가 막 온라인으로 저금이 가능한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때 이제.
0: 아닌데요, 그때는.
2: 아, 미안합니다.
0: 그때는 온라인으로 할
1: 학교에서 때가 돈을 걷어서 학교에서 저금을 해줬어요.
2: 그리고 저 혹시 무슨 띠예요?
0: 아, 소띠예요, 소띠. 73년.
2: 어, 똑같네다.
1: 아니, 근데.
2: 온라인 나왔어요, 네. 온라인.
1: 그 아버지가 그 장판 아래 돈을 꼭 거기다 놓으셨어요?
0: 아예 혹시나 또 이제 잊어먹으실까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2: 그러면 그 장판을 열면 돈이 있다는 걸 알았네 본인이.
0: 아 그럼요 알았죠.
2: 아니 저희는
0: 이제 그때는 뭐 술 먹을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에이.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2: 아니 그러면 슬쩍 사춘기 때쯤에.
0: 아니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2: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0: 아 준영 씨는 그랬나 본데 그분.
2: 어 나만 이상.
1: 아버지 돈통에 손 대셨어요?
2: 아니 나는 김지혜 씨가 내 직업에서 돈을 그렇게 가져.
1: 아, 자꾸 김지혜 씨 자꾸 이런 얘기.
2: 아니 내가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내 직업을 막 뒤지면서 돈을 수척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수척 넣더라고.
1: 아이 그거는 그냥 가져간 거겠죠. 아유 그래요.
2: 내가 딱 잡아가지고 내가.
1: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아버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8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0: 예.
1: 아버지가 좀 제일 생각날 때 보고플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지금 시즌이겠죠 이제 어버이날.
2: 그렇겠지.
0: 항상 어버이날이나 뭐 이제 기일날이나 이런 날은 항상 이제 그 납골당에 찾아뵙거든요. 네. 네, 뭐 올해는 조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좀 아쉽고 그리운 마음에 이 문자를 한번 그래서 보냈는데 이렇게 또
1: 아 대신
2: 그러네. 도망만두도 네. 받게 되네 덕분에 예. 아버지께 편지 한번 쓰세요. 전파로 예. 올라가게.
0: 예. 예.
2: 아버지.
0: 아버지. 아 아버지. 저기 성배예요. 그 가시기 전까지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2: 아이고
0: 많이 그때 좀 힘들어 하시고 그랬는데
2: 아이고
0: 좀 제가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뭐 형이나 저나 동생이나 잘 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도 좀 편하게 지내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언젠가 뵙겠죠. 이상입니다.
1: 아이고, 그렇죠. 아버지 또 생각하면은 목이 메이죠.
2: 투병을 좀 오래 하셨나봐요.
0: 예, 예, 아니 병원에 오래 계시는 건 아닌데요.
2: 아하.
0: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치료가 안 되셔가지고.
2: 아이고.
0: 조금
1: 아 좀 아프셔서 이제 돌아가셨군요.
0: 예, 예.
2: 본인도 이제 세 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0: 예.
2: 그러면 큰 딸이 몇 살이에요?
0: 지금 28이요.
2: 아이고,
1: 어이구,
2: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났어요, 애를?
0: 네, 대학교 3학년, 고3 딸 있습니다.
1: 아유, 진짜 크네. 어떻게 그러면 저기 내일 어버이날인데, 세 딸들은 또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 뭐 좀 많이 좀 해줍니까?
2: 28살짜리가 갖고 올 확률이 있잖아요.
0: 아니요, 저희는 그냥 미리 얘기를 해요. 얼마씩 뭐 해서 꼬다하고 누구 케이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1: 아, 분배를 해요?
0: 네, 예.
1: 아, 막둥이가 꽃하고 저기 둘째가 케이크하고 저 첫째가 용돈 이렇게?
0: 아, 예, 예. 그렇죠. 얘기 미리 합니다. 해놨어요.
1: 아, 얘기해놨어요.
2: 오케이.
0: 네, 오늘 미리 받기로요. 오늘 저녁에.
2: 어쨌든 즐거운 어버이날이 되십시오.
1: 깔끔해요.
0: 네,
2: 또
0: 아, 예,
2: 만나요.
0: 고맙습니다.
2: 예, 네. 가십시오.

0: 서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Well,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

0: 하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모든 이제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첫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2: ISA는 삼성증권이다.
15: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도심한세 황만두를 잡아라.
17: 괜찮아요?
16: 예, 제가 광고 나갈 때나 아시겠지만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17: 아, 괜찮아요?
16: 예, 목이 많이 도.
17: 아버지 생각에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16: 아버지,
17: 예.
16: 아, 저도 좀 못 가게 됐거든요. 아이고, 일이 좀 있어가지고.
17: 예, 예.
16: 네, 전화 드렸고.
17: 아, 또 이해하시죠? 예. 또 다른 날에 가면 되죠.
16: 예.
17: 1311님, 저희 아빠는 환경 미화원이셨어요. 네. 새벽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데요. 네. 그때가 아마 장마철이었을 거예요. 밖에 천둥 번개, 장대비 엄청 내리는데 일하러 가셔야 한다면서 신발 신는 뒷모습에 저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도 저는 방에서 밤새 게임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방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아이고야.
16: 이런 모습들이 진짜 짠하게 만들죠.
17: 아이고, 나는 밤새고 게임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일하려고 나가 일어나네. 아이고, 미안해라.
16: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아이고. 예, 예.
1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6: 276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논산 훈련소에 일하러 가셔서 새참으로 받은 빵을 가슴에 놓고 있다가 저녁에 가루가 돼서 다 부서진 걸 줘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그립습니다. 아유, 당신도 배고프셨을 텐데.
17: 아이고야.
16: 맛있는 거 있으면.
17: 그러게, 우리 애
16: 집에 갖고 오잖아요.
17: 우리 애 갖다 줘야지 하면서 품에다 넣어서 왔네. 아이고.
16: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
17: 그러니까.
16: 하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죠.
17: 아버지가 한 두세 개 드시고
16: 에이,
17: 하나 남아서 갖고 왔을 거예요.
16: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17: 그걸 뭘 하나를 줬는데 그걸 안 먹고 이렇게 또.
16: 자, 저희 잠시 후 3, 4부 이상우 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17: 아, 미안합니다. 네. 네.
18: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9: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행동요령입니다.
20: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21: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0: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1: MBC 라디오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제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
8: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 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환, 이장우, 최민호 후보는 오늘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무너뜨려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국민의 소리를 수용해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민에 대한 1호 약속으로 충북특별자치도법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타 면제, 특례 패키지 등을 담은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K-바이오스케어와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GTX-C 청주공항 연장과 GTX-D 충주 연결 추진 등 7대 약속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반복한 충북 홀대론을 타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이 충북도의원과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활동가 출신의 조승희 충북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지부장인 이소영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7명의 후보를 냈다며 양당 독식 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육군 37 보병사단이 오는 11일부터 닷새 동안 충북 전역에서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민관군과 경찰, 소방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대항군을 운용하고 공포탄을 사용하는 등 장병과 장비들이 실제 기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7사단은 훈련 기간 중 병력이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교통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린이날 초등학생 아들을 때린 4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청주시 율량동에 한

0: 초등학생인 9살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40대 친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를 신고한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이 평소에도 아들을 회초리로 때렸다고 진술했고 신고 당일에는 아들이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가 늦게 돌아오자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의 기온은 22도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서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강연을 하다가 어른들은 웃는데 아이들은 웃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유머 코드는 다르다는 걸요. 어른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 웃고 자학개그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처음 겪는 아이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소재로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의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이것이 작은 존중과 응원이 되주리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5: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번을 들어요.

0: 박준영 광영진의 도시 맛에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버이날 2분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5월 7일입니다. 자, 지금 3부가 시작됐고요. 예. 영진 씨가 이번 어버이날 못 찾아뵙습니다. 라고 예. 얘기했더니 0854님이 영진아, 예. 아버지께 못 가도 괜찮다.
2: 아이고.
1: 아들이 돈 버는데 아버지가 다 이해하지.
2: 아이고, 예. 예.
1: 통장으로. 통장으로 용돈 입금해들으면 다 용서된다. 걔한테 울지 마라. 목이 잠기게 울면 웃잖아, 영진아.
2: 아버지,
1: 영진아. 아도. 영진아, 지금 넣어라, 영진아. 네. 영진아.
2: 근데 꼭 입금을 해드리면 이제 용서되는 겁니까?
1: 아, 당연하지.
2: 용서 받지 못할 짓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1: 알겠습니다. 예. 오가는 현금 속에 쌓이는 우정이다.
2: 사실 5월에는 응? 저희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요. 응. 저희 아버지 생신도 또 같이 이렇게 또. 근데
1: 영진아,
2: 아버지가 부처님 오신 날.
1: 이제는 중요하다.
2: 생신이십니다.
1: 어떤 중요한 거냐면 이걸 예. 합쳐서 주면 안 된다.
2: 그래서 예.
1: 나눠야 된다. 그때도 주고 지금 그때도 또 줘야 된다.
2: 그러니까 아버지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생신이시거든요.
1: 아하.
2: 근데 교회를 예. 또 이렇게
1: 교회 다니세요?
2: 예.
1: 영진아
2: 생일날마다 직지사를 꼭 가셨는데
1: 어. 예.
2: 지금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1: 교인이 되셔서
2: 예, 교인을 지금은 좀 이렇게 뜨문뜨문 다니시는데 한동안 교회를 그래서 생일을 참 예, 애매했었어요. 뭐 예, 그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심하세요.
1: 계속 그 직지사를 다니시다가
2: 예.

0: 어떤 뭐 일로 인하여
1: 그래 되십니다.
0: 이게 개종을 하시면서 뭐
1: 그래 되십니다. 예예. 아. 예.
0: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나셨지만은 그때 예. 교회를 가신다 이런 뭐, 말씀이죠.
1: 예 맞습니다. 예.
0: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예. 아이고 5548님이 영진아, 예. 네 또 와이프랑 혹시 삼성 라이온스 야구 보러 가는 거 아니지?
1: 아
0: 영진이 갈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0: 그 시구가 영진이 시구가 아, 준비돼 있어요 아, 여러분. 네.
1: 물론 지금 라팍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히어로즈랑.
0: 아니 그건 알겠는데.
1: 그건 그거 가는 거 아닙니다.
0: 아니 예. 그러니까 영진이 지금 언제 그 시구?
1: 아 저 내일.
0: 내일이에요?
1: 저는 이제 과기부랑 협업이 지금 있어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시구는 언제예요?
1: 그 얘기
0: 아, 그, 야, 비밀이에요?
1: 야, 아, 아니, 비밀은 아닌데.
0: 아 미안해요.
1: 아니 확정이 좀
0: 다 되네요. 아, 그래요? 아, 예. 응. 또 시구 하러 간다니까 또 우리 또
1: 미디어로 알려줘야 되는데.
0: 아 미안해.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1: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0: 아 예. 그럼. 자, 아이 좋은 소식은 우리 식구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지.
1: 아 그럼요.
0: 우리 남이가 영진아.
1: 아니죠.
0: 우리 다 가족이야. 영진아.
1: 예예. 예.
0: 그래서 그 저기 뭐 자, 그 과기부랑 함께하는 예. 거는 얼마 받던 영진아.
1: 말이 길어질수록 이상훈 씨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씨 지금 할 얘기 잔뜩이거든요. 이번 주 할 얘기 많아요 우리 이상훈 씨.
0: 자 두시마세 3,4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쉐보레
1: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0: 샤볼리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환인제약
1: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1: 한국노총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정식품
0: 한국 MSD 캡박스이브
1: 빅토스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탄탄방수
2: 감사합니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볼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한월 사이언스.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1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3: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4: TBX.
1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됐어요.
1: 그 행사 잘 됐나요? 궁금해요. 아. 손님 많이 왔나요?
2: 네, 아, 영진 씨도 오셨었는데. 예. 저 주말에 그 플리마켓 행사를 했어요.
3: 아, 네. 알죠. 어린이병원에. 예, 자선병원에서 어린이병원에 또 기부했잖아요. 2천만 원.
2: 네네네.
3: 아, 대단한 친구야. 대단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2: 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천사가 왔습니다. 아, 진짜. 예. 아니, 근데 진짜 저도 갔었는데 사람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아니, 성료했습니다. 진짜 성료.
2: 아니, 갑자기 비가 와서 전날까지 기다리다가 저희가 원래 야외 행사인데 실내 강당이랑 막 그 세미나실이랑 빌려서
0: 급하게
2: 저거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웨이팅도 많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죄송해서.
3: 아, 근데 비가 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2: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돌아가신 분들, 네, 많이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예.
0: 그래도 뭐 어마어마했었고요.
3: 저기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0: 요거는 저한테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3: 네, 얘기해봐요.
0: 요 일단 봉투에 적힌 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시 만세 잘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영진님, 준영님께 작은 선물 드려요. 개콘도 잘 볼게요. 2시 만세 포레버 애청자 3850 양은희 드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3: 그런데
0: 이거를 그날 이제 우리 상훈 씨 그 행사하는 날 제가 이제 거기 있었어요.
3: 네.
0: 근데 보니까 지금 저를 보고 급하게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펜으로 쓰셔가지고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은희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주셨대요. 주었대요. 그러니까 떨어진 걸
2: 만들어 놓고 떨어뜨렸구나.
0: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떨어뜨린 거야. 양은희님은 사실 이걸 잃어버린 줄 아마 아실 거예요.
3: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 우리한테는 못 주고 잃어버렸어.
0: 잃어버렸어. 근데,
3: 근데 그걸 누가 주셨어?
0: 주었어. 어떤 남성분이 주어서 저를 또 보고 보니까 이제 여기
3: 박영진이야.
0: 두시마세요. 그분도 내가 봤을 때 두시마세 팬인 거지.
3: 그러지.
0: 영진 씨 이거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3: 대박.
0: 이러면서 이게 연결이 돼서 제 손에 지금 들어와 있어.
3: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0: 양은희님
2: 결국 전달 잘했고요. 양은희님이. 우리 판매자분 중에 한 분이에요.
0: 아,
2: 이거를
0: 그래요?
2: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던 분이고 그 세미나실 오른쪽 꺾자마자 맨 안쪽에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0: 이야, 이렇게 재밌다. 됩니다.
2: 아, 이분이 또 이걸 직접 만드셨는데
0: 이게 핸드메이드 열쇠
2: 꼬리예요. 왜 떨어뜨리신 거예요, 근데?
0: 자, 너무 예쁘죠? 두 개 주셨어요.
3: 구경이나 좀 한 번씩 해볼게요. 골랐어요?
2: 귀엽죠?
3: 와, 진짜 귀엽다.
2: 직접 네,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 그 하트.
0: 우리 디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3: 아, 저 하트. 아니, 박영 씨 먼저 자기가 먼저 고르려고 그래서. 너무 빨리 고르세요. 하트.
0: 하여튼 은희님 이게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3: 너무 고마워요.
0: 예, 예. 예.
2: 버리신 게 아니고 잃어버리신 것
0: 그렇죠?
2: 같아요.
0: 그렇죠. 예. 아,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3: 버리면 지금 또. 박영진 씨 잘해주세요. 그리고 버려.
0: 야.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에피소드가 내린다.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2: 네, 저희가 요즘에 계속 여행이 먹일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여행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들, 긴 사연들 소개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로 올려주신 여행 에피소드들도 소개해드릴게요.
0: 긴 사연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문자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니까요. 보내주셔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3: 여행 이야기 보내주세요.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습니다. 무한궤도
0: 여름 이야기.

0: 아유,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번 더 있었어요. 맞아요.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듣고 왔고요. 에피소드가 내린다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볼게요.
1: 네, 587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제목 다으다으다으다으다으다으다으 새해로 넘어갈 때 제야의 종 타종식을 하지요. 다들 제야의 종 하면 보신각만 생각하시는데 전국 각지에서 타종식을 한답니다. 20여 년 전 12월 31일 저희 커플은 친구네 커플과 같이 경주 불국사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러 갑니다. 그땐 도로도 지금처럼 잘 돼 있던 때가 아니라 거의 3시간을 달려 경주에 도착을 했지요.
3: 아, 근데 뭔가 도로에 차가 되게 많다. 다들 집에서 제야의 종소리 듣는 거 아니었어?
4: 아이, 그러게. 다들 해도 집으로 통해 가는 거 아니었어?
5: 아우, 그러게. 누가 경주 오나 했는데 내일이 쉬는 날이라 그런가 사람이 되게 많다.
2: 차 안에 있던 저희 넷은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었지요.
3: 아, 우린 당연히 텅텅일 줄 알고 숙소도 안정하고 왔는데요. 뭐 우리 잘 곳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4: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관광도시에 잘 곳이 없는 게 말이 되겠어?
3: 아, 진짜 없으면 안 된다. 어? 저기 호텔 있다. 가보자.
2: 그렇게 첫 번째로 들어간 호텔.
6: 아, 저 죄송하지만 손님, 오늘은 저기 풀부킹입니다.
3: 어머나.
2: 그 다음 들어간 관광호텔.
7: 에이, 어쩌죠? 좀 전에 하나 남은 거 나갔는데.
3: 아유.
2: 그때부터 제야의 종이고 뭐고 가네 우리는 잘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숙박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불국사 인근 숙소를 다 뒤지다가 모텔까지 가게 됐는데.
8: 아이고, 여기 뭐 방 없어요. 저 오늘 같은 날은 저기 경주에 방이 없지. 저 불국사 바로 앞에 있는 뭐 유스 호스텔이나 뭐 거기 가면 뭐 방이나 있을까. 여기는 없어요.
2: 유스 호스텔이라.

0: 라고라 하거라. 정말 기억의 저편에 있는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가면 단체로 자던 곳, 그곳이 아니었던가요? 일단 방이 있을 수 있단 말에 가봤죠.
1: 아주머니, 방이 있을까요?
2: 이제 몇 명이요?
1: 네 명이요.
2: 네 명이요?
1: 예.
2: 14명 아이고?
1: 예?
2: 40명 아이고?
1: 예?
2: 네 명이요?
1: 예. 없나요?
2: 아니, 뭐, 있기는 있지요.
1: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방 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 받으실 거예요.
0: 유수 스테리고 뭐고 가네. 이것도 감지덕지다 하며 방문을 열었는데 방이 어찌나 큰지 끝이 안 보입니다. 정말 방이 운동장만 해요. 40-50명이서도 넘을 만큼 아주 큰 방. 거기서 말을 하면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1: 와, 방이 크다. 으다, 으다.
0: 우리 넷만 자는 거 야으 야으 야으 야으 신난다. 으다, 으다, 으다.
3: 아, 근데 너무 춥다.
0: 방이 커서 그래. 으래 으래 어쩌 나으 나으 나으 나으 이불인 나으 나으 나으 그때가 한겨울 입지 않습니까? 제 아이의 종소리니까. 진짜로 며칠 동안 한파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방이 냉골이에요. 근데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 아니 뭐 손님이 한 명도 안 와갖고 뭐 올겨울에 한 번도 보일러를 안 돼가지고 뭐 야 이거 뭐 지금 뭐 보일러를 떼도 이거 새벽에 뭐 온기가 올라나 모르겠네 이거. 그러고 좀 미안한데 이제 이 돈 받아갖고는 그 큰방 보일러 이거 못 되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 뭐 4명 갖고 이거 막 하고 나면 뭐 또 한동안 비어있었겠는데 이거 뭐 안 그래요. 에? 아니면 뭐 한 그 4명 말고 한 40명 돈을 한번 주든가.
0: 그렇게 우리는 냉골에서 자야 했지요. 방을 찾아 돌아다니느라 기력을 다 소진한 우리는 제아의 종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잠이나 자자 싶었습니다. 방이 운동장만 하니 어디에 누워야 할지 애매했어요. 방 한가운데 눕는 것도 불 켜는 스위치가 너무 멀어서 거시기하고 그렇다고 구석에 자기에는 멀쩡한 가운데 비워두는 게 거시기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커플 다 결혼을 안 한 상태라 커플끼리 양쪽 끝에 가서 자는 것도 거시기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넷이 또 한쪽 귀퉁이에 동서남북으로 그것도 거시기하고 그래서 그냥 커플끼리는 자는데 약간 거리를 두고 그냥 가운데서 자. 아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1: 얘들아, 제아의 종 치는 거 어떻게 TV로라도 볼래?
3: 안 봐도 될 것 같아.
0: 그럼 불 끌게.
3: 꺼주세요.
1: 잘 자.
0: 해피 비비비 뉴뉴뉴뉴뉴 메아리에다가 말할 때마다 입김까지 났어요. 산 정상에서 노지 캠핑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여우 여우 여우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고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1: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12: 이따 만나요.
11: 아이를 입히면 진짜 재밌대요.
12: 아이 좀.
11: 아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박준영 방영진의 도시만세 에피소드가 내린다. 우리 개그맨 이상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바의 해피 뉴 이어 들었어요.
0: 예. 앞서서 이제 사연이
1: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엄청 재밌습니다.
0: 예, 유수 호스텔 개념을 이제 다 아시죠?
2: 네.
0: 큰 대방이 있잖아요.
1: 엄청납니다.
0: 예.
2: 저희도 경주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그런 큰 방에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0: 저희 대방에서 잤죠.
1: 아, 그러니까 영주에서 경주로 간 거예요?
2: 그렇죠.
1: 아,
0: 보통 다 경주 불국사.
2: 저희는 많이 갑니다.
1: 근데 초등학교 때?
2: 예, 네. 네, 그렇죠. 6학년.
1: 고등학교 때 어디로 가요? 고등학교 때.
2: 고등학교 때 불국사요.
0: 설악산은 한번 가지 않아요, 설악산?
2: 설악산 중학교 때.
0: 그러니까 우리 코스랑 비슷하네. 저도 그랬어요.
2: 예. 네. 설악산 아니면 지리산 아니면 경주입니다. 저희는.
1: 우리 이제 서울 어린이는 그냥
0: 네. 일단 불국사.
1: 고사 고등학교 때 가는 건 무조건 불국사.
0: 어.
1: 응. 끝.
0: 좋죠, 불국사.
2: 너무 좋죠.
1: 초등학교 때 어디 가면 서우능 뭐 이런데 괜히.
2: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경북 영주에서는 서울로 뭔가 수학 여행이나 소풍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1: 번잡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2: 그랬나.
0: 저 고등학교 때 졸업 여행으로 저기 갔었어요. 용인.
2: 오. 땡땡랜드
1: 놀이공원.
2: 아,
1: 재밌어.
0: 처음 가봤어요. 그런 놀이공원.
2: 그러고 보니까 아, 저희도 소풍으로 한번 갔었네요. 그
1: 놀이공원.
2: 네네.
1: 아,
0: 가가지고 타지는 못해. 왜냐면 들어가는 것까지는 해주는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타는 거는 개인으로
1: 알아서.
0: 아. 그래서 하나도 못 타고 그냥 걸어다니다가 왔어요 저는.
2: 어머. 친구들은 탔잖아요.
0: 친구들은 탔죠.
2: 아니, 또 슬픈 얘기를. 또 슬픈 얘기하고 있어.
1: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
0: 아, 물론 돈도 없었지만 저는 그런 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2: 아,
0: 돈 내고 그 타는 걸 좀 이해를
2: 못해요. 그럼 다행이고요. 예.
0: 예. 너무 무서워 너무. 예.
2: 근데 그 큰 방에서 자면 진짜 항상 꼭 치약 가져와서 먼저 잠든 친구 그 코에 발라주는 친구
0: 지금은
2: 사이펜 가져와서
1: 사이펜만 바르면 다행이게.
0: 근데 이게 지금 네 분이서
2: 네.
0: 거기 큰 방에서 기퉁이에 한 명씩 잘까 뭐 이런 고민도 했다고 하시잖아요.
2: 네.
0: 근데 이제 그 네 명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네 명이서 너무 심심하니까 구텅에 가서 이제 앉았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절로 가서
2: 한 번씩 터치

0: 귓속말 해주고 무슨 말 해주고 무슨 말 해주는 거를 밤새도록 그렇게 놀았대요. 밤새도록 막 그렇게 놀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놀려면 5명이 있어야 돼.
1: 맞아.
0: 그것도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1: 동쪽에 있는 사람이 일단 저기 남쪽으로 가면 동쪽이 벼 있잖아.
0: 그러니까.
1: 북쪽에서 동쪽 온 사람은 귀신을 친 거지.
0: 그럼 이제 까 하는데 맞아. 갔다가 다시 돌아왔대. 그러면
2: 와우 와우 와우
0: 약간 좀 무서웠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예.
1: 아, 예. 귀퉁이 잘 생각하셨다는 자체가 너무 재밌네요.
3: 그것도 무섭고 또 무서운 얘기 저거 있잖아. 너무 무서워서 어떤 여 선생님이 당직인데 아,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안 되겠어 가지고 원래 귀신은 자기보다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접근 안 한다 그래서 거울 보고 막 되게 무섭게 그렸대. 그리고 딱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선생님이 뭐 지나가다 온 거야. 근데 이 선생님 얼굴 보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그때 아이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0: 흉하게 했다.
3: 흉하게 얼굴 그린 거라고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럼 계속 숙직하십시오. 그리고 딱 가는데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숙직실에 거울이 없대.
1: 창문이었나?
0: 그치 창문에 깜깜한 살짝 비치거든.
1: 아 무서워.
3: 지금 서울 굉장히 흐립니다.
1: 근데 왜 갑자기 저희가 저희 남양 특집으로 얘기하고
3: 있어요? 12시간 그래.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귀신이다 그러고 찍어.
0: 그 얘기가 생각나서 우리 8091님이요 유스 호스텔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아 일단은 이겼습니다 이분이. 네. 저도 딸들과 3시 예약 없이 경주 갔다가 방을 못 구해가지고요. 저희는 유스 호스텔에서 3시 잤습니다.
3: 약속의 유스 호스텔.
1: 와 네 명
3: 놀라운 거는 매트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이만큼씩
1: 4개를 5개씩 빼고 잘 수 있습니다.
0: 썰렁하잖아요.
3: 매트를 한 3장 4장씩 붙여서 놓고 잘 수도 있어요.
0: 네네. 썰렁해요.
3: 엄청납니다. 예. 실시간 여행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9960님.
1: 아, 부서 해외 출장으로 13명이 독일에 갔었는데 와이프들이 전부 그때 한창 꽃보다 남자의 그 유행했던 발포 비타민을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명이서 10개씩 샀거든요. 그러니까 130개 사가지고 매대를 텅텅 비웠어요. 저희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0: 아 이게 독일 가면 또 사오는 그 제품이 있는 모양이죠.
1: 그런가 봐요. 독일 가면은 빨간 치약을 사와야 된다는데요.
0: 아 빨간 치약이 무슨 치약이야?
1: 뭐지? 잇몸에 좋은 건가?
0: 이제 요즘은 다 이제 구입할 수 있잖아요.
3: 아 그냥
1: 아 요즘에는 뭐
3: 그냥 다 있어요 한국에. 네,
1: 다 있습니다.
0: 그 예전에 그거 있었어. 저 이게 우리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야. 독일 그 샴푸 있어. 시원한 샴푸.
1: 아, 그거 저 탈모 예방
3: 그거 있나요? 아, 기억난다.
0: 시원한 쿨한 거 있잖아요. 저
1: 개그맨 김지민 씨가 광고를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0: 맞아. 그래서 그걸 나눠줬었어.
1: 예. 저도 있었어요. 맞아요.
0: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1: 맞아요.
0: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지금은 이제 다 우리나라에 잘 들어와 있죠.
1: 맞아요. 시중에 있죠.
0: 맞아.
3: 2089님.
0: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베트남으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캐리어가 레일 위로 뱅글뱅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짐이 제일 빨리 나왔는데 성격이 급한 친구 한 명이 그 레일 위로 올라가가지고 같이 뱅글뱅글 돌면서 짐을 내렸어요.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어요.
1: 아 그게 이제... 아, 올라 타셔가지고 거기에
0: 약간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3: 그 베트남 사람들도 엄청 놀랐겠다. 뭐 하는 놈이지?
1: 무비머크인 줄 알고.
0: 그거 올라가면 안 되고 짐만 꺼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공항에 대해서 잘 처음 가거나 이러면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몰랐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1: 네.
3: 진짜 재밌는 거 봐라. 3727님이 저희는 숙소를 못 잡아서 프라이데이에서 5명이 잤네요. 와 대단하다.
1: 준준이요.
3: 유스 호스텔이요? 기억할게요. 나중에는 이제 유스 호스텔 가겠다 이거잖아요.
0: 아 자동차.
3: 야 근데
1: 5명이 자기는 쉽지 않아.
3: 아이 지금 5명이면 제가 아니라 넷도 힘들 텐데 여기는.
0: 베타 정도 되면 뭐 모를까.
1: 와, 베타 오랜만이네.
3: 베타도 좁아.
0: 베타도 작아요. 예.
3: 아 베타 오랜만이네.
0: 그냥 직각으로 주무신 거지 그러니까.
1: 야. 앉아서 주무신 것 같아요.
0: 예.
3: 그래도 그 공간이 있는 게 어딥니까?
1: 네.
3: 4619님.
1: 아, 이 가족여행으로 저기 포항 갔다가 다음날 집에 오려고 차를 탔어요. 네. 근데 모기 한 마리가 따라타더라고요. 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모기가 아들 귀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응급실까지 갔잖아요.
3: 아이고야.
1: 귀 안에서 퍼덕퍼덕 하더니 아들이 막 무서워서 자지러지고 아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0: 놀랄만해요.
1: 놀랄만해요.
0: 어떻게 그 귓구멍으로 들어갔을까?
3: 모기 한 마리가 아니에요.
1: 포항 모기 그리고 또 그 바닷가 모기가 또 좀 셉니다.
0: 아 진해요.
1: 예, 네, 진해요.
0: 산 모기
1: 못지않게. 네.
3: 아 바닷가 모기.
1: 바닷가 모기도 예 셉니다.
0: 아
3: 그 약간 그 환호의 세줄 모기보다.
1: 야.
0: 아무튼 뭐 고생하셨던 기억들이 좀 있네요. 네. 8010님, 쟤는

0: 제주 출신인데요.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우도에 사는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우도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그때는 태풍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갇히게 됐습니다. 어머. 의도치 않게 친구네 집에 4일 동안 지내게 됐는데 갇혀있는 동안 친구 가족이 3개월 동안 먹을 식재료를 다 먹어치워버린 기억이 나요. 참고로 고등학생 남학생 5명이었어요.
1: 또 얼마나 많이 먹을 때야.
2: 그렇죠. 한참
0: 그러니까.
2: 먹을 때.
0: 아이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
1: 우도에 딱 가서.
2: 엄청 좋대요.
0: 어디 가요?
2: 우도 가요.
0: 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2: 거기가 제주도 동쪽에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저희 개그맨 동료들이 우도를 그렇게 사랑해서 뭐 개그맨 김영희 씨, 뭐 이무희 씨 엄청 많이 우도를 다녔어요. 근데
0: 저기 개그맨 항상,
1: 김영희 씨랑 네. 이무희 씨랑 같이?
2: 아니요 따로.
1: 아 예.
2: 네,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돈을 얘기했네요.
0: 개그맨들 좋아하는 우도 왕자님 계신데 아니에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거기도 좋다고 소문을 많이 내더라고요. 예.
0: 안 좋은 곳이 어딨나요 우리나라에?
1: 아, 네.
0: 우도 맞지 않게 김천. 추천합니다. 예,
1: 역시 제일 좋은 곳은 또 여러 가지 섬들이고
0: 맞아요.
1: 2위가 김천 아니겠습니까?
0: 김천이죠.
1: 빼놓을 수 없죠.
0: 예, 예.
2: 고맙습니다. 이제 1.5위가 영주. 예.
1: 아 그러면 그 사이
2: 예.
1: 2위 사이.
2: 예, 그 사이.
1: 김천보다는 영주다.
2: 예.
1: 아니 이거 지금 영주예요 김천이? 확실하게 지금 두 분에서 결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2: 뭐 공동 2위로 하죠. 공동 2위로. 예.
0: 혹시라도 햄버거 먹고 싶으면 김천을 선택해 주십시오. 뭐 햄버거 가격이 없잖아요.
2: 영주에 있습니다.
1: 있어요?
2: 예, 롯땡 거기 있습니다.
0: M사 있어요? M사?
2: M사 없습니다.
0: 에이, M사 없으면
1: 아, 김천에 있어요?
0: 있고. 아 있죠.
2: 버거왕 있습니다. 저희 버거왕.
1: 넘어갑니다.
0: 자,
1: 예.
0: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가겠습니다.
1: 정말 자기 동네에서 뭐 있다 이런 걸로 싸우긴 맞서 진짜 싸우네요. 공일오비예요.
0: 4110301
1: 이게 그 당시 환경부 전화번호였대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0: 그래요?
1: 일로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전화번호 바꿨대요 환경부에서. 네. 아 진짜로. 그래서 이게 이 노래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자면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잘 들어보세요.

0: 015 위에 4210301 듣고 왔습니다.
1: 고개를 쳐며 넘어져 떠나며
0: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환경이 중요합니다.
2: 야. 네.
0: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에피소드가 내린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3: 네, 다음 사연은요 251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 제목, 경우의 수는 만 가지. 2024년 12월 4일 가족과 함께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다. 비행기와 숙소는 집사람이 예약을 하고 일정을 짜는 건 내가 했다. 숙소가 호텔이 아니었기에 캐리어를 맡기고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캐리어를 역에 있는 코인락커에 맡겼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다.
5: 알지? 내가 죽은 저기 호텔이 제일 가성비가 떨어져. 호텔 방을 두 개 잡아야 하는데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많이 알아보고 정한 숙소인데 일본 가정집 같은 곳이야.
6: 아유 좋지.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거잖아. 세탁기도 있고.
5: 당연하지.
6: 아유 완전 좋지.
5: 잠시만 있어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내가 저기 톡으로 보내놨거든.
3: 호텔이 아니다 보니 로비는 당연히 없었고 숙소 앞 자물쇠통에 열쇠를 넣어두는데 그 자물쇠통에 비번을 네 자리를 입력한 다음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면 들어갈 수가 있다.
6: 아 여기 자물쇠통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전거 자물쇠처럼 다이얼식이네.
5: 아.
6: 돌려서 네 자리를 맞추면 되는데 비번이 뭐래?
5: 잠시만 비번이 보자. 어이구 3시 이후 입실이라 3시 이후에 알려준다고 했거든.
6: 야, 일본은 진짜 차, 특이하네. 그렇게 잘 살아도 이런 아날로그식을 쓰네. 야 희한한 나라야. 자기야 그래서 번호가 몇 번이라고?
5: 자 잠시만. 어? 왜 안 보내놨지? 분명히 보내놓는다고 했는데.
6: 아이 장난하지 말고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 빨리 들어가서 눕고 싶어.
5: 아니야 진짜로 안 잤어. 잠시만 좀 숙소 사이트에 한번 연락해볼게.
3: 밤이 깊어. 숙소 사이트에서는 평일 9시에서 6시 사이에 연락하란 말만 반복해서 나왔고 문의하는 곳에 글을 남겨도 답이 없었다.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춥고 배고프고 고단해 죽을 것 같았다. 근데 어디 따져 물을 데도 없고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와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0000부터 0001, 0002, 0003을 하고 앉아있다.
5: 아유 집에 설마 그 0007번 0008이겠냐고 그게.
6: 아, 그럼 어떻게 9999부터 내려와?
5: 알시고
6: 그게 나을 것 같아?
5: 아유 진짜 좀 밤새도 못하겠다 정말.
6: 아유. 아, 왜 못해. 할 수 있어. 당신이 말만 안 걸어도 지금 20번까지 갔어.
5: 아이 참.
3: 결국 우리는 이 방법이 최선이다 아니다로 실랑이를 하다가
7: 아 엄마 날씨마요 날쌀 것 같아.
3: 아들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급하게 다른 숙소를 잡아야 했다. 아 설상가상 핸드폰 배터리까지 나가서 더 전화를 할 수도 없었다.
5: 아 방 두 개 잡으면 비싸다고 호텔을 안 간다고 했더니 막 아유 스탠다드도 아니고 디럭스 룸밖에 안 남아서 훨씬 비싸게 방을 잡았냐. 아이고 두야.
6: 아유 됐어. 살 곳이 있었던 게 어디야. 경주 유스 호스텔도 아니고 대체 뭘 그래.
5: 얘기가 왜 나와요.
6: 목소리도 안 울리잖아. 얼마나 좋아. 어? 괜찮아. 지금 춥지도 않잖아. 괜찮아.
3: 그렇게 우리는 팔자에도 없는 비싼 호텔 방에서 잠을 잤고 다행히 다음날 컴플레인 접수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 원래 숙소 환불도 받고 호텔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
6: 대박이네. 호텔 비용 받았으면 대박이네.
3: 근데 문득 궁금해진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숙소 비밀번호는 도대체 뭐였을까?
6: 아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해. 자다가 생각날 것 같아. 아 486.

0: 한계를 넘어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올라가자
6: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멸치잡이배가 노를 저어가며 부르는 노소리입니다. 초저녁에 멸치떼를 찾아 바다로 향하는 어부들은 노소리를 부르며 풍어를 꿈꿨겠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0: 도시마세 에피소드가 내린다. 우리 기부천사 이상우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오마이걸 비밀 정원이었고요.
1: 아, 시크릿 가든.
0: 예.
1: 3265님이.
2: 아, 일본은 열쇠를 작은 박스 안에 넣어놓더라고요. 아, 심지어 사연 속 얘기를 남편이 똑같이 했어요. 아니, 일본은 잘 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열쇠 쓰는 희한한 나라라고요.
0: 그 가보면은 사실 택시를 보면은 그게 한 80년대 택시 느낌이잖아요.
1: 완전 오래된 느낌.
0: 클래식하고.
2: 올드카인데 또 웃긴 거는 문이 자동이에요.
1: 열려. 택시가. 자동으로 열려. 네. 문 열고 닫으면 안 돼. 그럼, 자기가 알아서 닫아.
0: 아날로그 감성들이 곳곳에 있어요.
2: 맞아요.
1: 아, 근데 플로피 디스크 아직도 쓴다고. 답답한 것도 엄청 많대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신고하려 그러면 종이를 쓰는데 엄청 아우.
0: 아, 종이로 쓰였어.
1: 아우, 엄청나대요.
2: 아날로그로 좀 살아가면서
0: 알아. 예.
1: 하여튼 뭐 예. 7484님
2: 아우, 사연 속 남편분 착하시다. 우리 남편이면은 뭐 나 때문에 뭐 비밀번호를 모른다고요?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진짜 불호령 떨어집니다.
1: 아니, 뭐 하는 거야 여태까지.
0: 하여튼 숙소 자기가 다 알아보려 해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탓하게 되는
1: 근데 거죠. 근데 그렇게 탓해봤자 다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예, 잘했어요 남편. 6423님
2: 오래전 이제 캐리어 비번을 까먹어가지고 공항에서 딸과 하나하나 돌려서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0: 아이고.
2: 다행히 호텔 캐리어는 저희 세 자리였답니다.
1: 그러면은 000에서 출발해서 한 1000번만 하면 되나요?
2: 제가 정확하게 예 여행 때 이렇게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0: 캐리어
2: 예,
0: 가방?
2: 공항에서 예, 캐리어를 000부터 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1: 뭐였어요?
2: 저희 결혼기념일이 1월 17일이거든요. 117에서 끝났습니다.
1: 117이어서?
0: 네. 근데 우리가 근데 그것부터 하잖아. 근데
2: 보통 0117이니까 우리가 네 자리면 이 기억이 날 텐데 세 자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0: 왜 잠갔어요 근데? 보통 안 잠그지 않나?
2: 아니, 혹시나 또 이제 거기서 열어볼까 봐 공항 그런 데서. 예.
1: 그래서 그냥 캐리어는 다 000 아니면 111 아니에요?
2: 아,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꺼냈더니 기억이 안 나요.
1: 000 해. 그럼 아니잖아. 네. 그럼 111 하면 다 열리던데.
0: 그렇죠. 보통은. 아, 네. 이게 캐리어 비번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 아하.
0: 저는 안 잠그고 다녀요. 그래서.
1: 아, 그냥.
2: 네. 다른 건 의심이 많으시면서 또 캐리어는 또 상대하시네요.
0: 크게
2: 네.
0: 가져갈 게 없어.
2: 아, 그렇죠. 옷가지밖에 없으면 뭐 그런데.
0: 예, 예, 예. 아. 저는 그래서 비밀번호 다 다르게 쓰거든요. 특수 문자랑
2: 어머.
0: 소문자 대문자 다 써놔요. 그래서 제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핸드폰 그 메모장에
1: 다 적어놨지.
0: 다 적어놔요.
1: 우리 다랑 똑같네.
2: 저희 다 그래요.
1: 다 적어놨는데.
2: 맞아요.
1: 아, 누구나 다 적어놨죠?
2: 예, 뭐 저도 그렇고.
0: 다 다르거든요. 비밀번호.
2: 맞아요.
1: 네. 하여튼 그래도 비밀번호로도 잠가야지 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2: 맞아요.
1: 어?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네. 강아지가 응가를 봤는데 네. 그걸 이제 잘 이렇게 네. 봉투에다 놓은 거야.
0: 처리를 해야 돼요.
1: 근데 이제 은행 갔다 와서 은행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돈봉투인 줄 알고 오토바이가 쓱 들고 와가지고
0: 아 너무 작잖아 돈봉투 치고는 돈봉투 치 아니 응가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걸 돈봉투인 줄 알고
1: 쓱 숨에 치고
0: 돈 가져갔네 돈 아 돈 대신 돈을 가져갔어요 예. 자 아 이런 에피소드였다면 밖에서 노래 크 좀 노래를 많이 들을 거라고.
1: 네, 이랬으면 노래 들을 거라고 밖에서 담당 PD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면 네. 노래 들을 거.
0: 근데 거예요. 지금 또 노래 틀기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럼 얘기를 좀 더 나눠야죠. 네. 상우 씨 어버이날 내일 어버이날도 영주 가십니까?
2: 아, 저는 그 녹화가 하나 있어서 네, 영주는 못 가고 전화만 네, 또 드리기로 했습니다.
0: 전화만? 뭐 전 용돈
2: 아 용돈은 또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죠. 그렇죠?
0: 용돈만 예. 간단히.
1: 용돈만 웃긴데. 네, 용돈만 간단히.
0: 용돈은 길게 얘기해도요.
2: 예.
1: 용돈은 길게. 용돈은 간단히. 아니지. 용돈은 무겁게 간단히. 아, 미안합니다.
0: 예.
2: 간단하지
0: 예.
2: 않게.
1: 창원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저희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돌아주세요. 1등이.
0: 고맙습니다.
1: 조심하세요. 포라버.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

미용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이 단행한 개헌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가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게 반드시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 7000선 고지를 넘은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71% 증가한 4조 5,900억 달러를 기록해 캐나다를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주식시장은 지난달 27일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코스피는 75% 상승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가 이란의 억지력을 홍보하며 한국 선박이 규정을 어겨 포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프레스TV는 현지시간 6일 분석기사에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이 이란이 새롭게 정한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 선박 피격과 미국 함정에 대한 경고 사격을 함께 예로 들며 이란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력 때문에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이란 종전협상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사이트에 돈을 걸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내부 지침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에서 베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절대 용납되지 않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수도권 강원 내륙은 5mm 안팎, 충청과 전북은 5mm 미만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유머 코드는 다르다는 걸요. 어른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 웃고 자학개그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처음 겪는 아이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소재로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의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이것이 작은 존중과 응원이 되주리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0: 제작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채널 D. 검색창에 채널 D.
1: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사님은 저시기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질 텐데요. 아,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1: 네.
2: 7609님이 5살 아들이 좋아하는 민담 코너입니다. 오호. 들을 때마다 배꼽 빠져라 깔깔 웃어요. 아우, 5살 우리 꼬맹이 땡큐.
1: 뭘 알아 애기가.
2: 감이 있어 애가.
1: 0355님도 민망해서 너무 웃김 주로 운전하면서 듣는데요. 정선혜 씨 문천 씨 연기 듣다 보면 뭐에 홀리는지 계속 목적지를 지나쳐요.
2: 어머 홀려 홀려 이런 말 너무 좋아. 우리는 귀신 같은 DJ.
1: 예.
2: 더 홀릴 거야.
1: 오늘도 뭔가 좀 홀린 듯.
2: 네.
1: 네,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칭찬해 주시니까 문천식 씨가 자꾸 뭐 건더기가 없으면 초조해 한단 말이에요.
1: 네.
2: 대본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초조해가지고 무리수를 던진단 말이죠.
1: 개그맨인데요. 옛날 얘기만 네. 하면 뭐예요. 웃긴 얘기도 해야지.
2: 오늘도 무리수 한번 던져봐요. 우리.
1: 예, 예. 네.
2: 자,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3,4부 도움주시는 분들입니다.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2: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동국제약 회라민큐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신젠타코리아
1: 저축은행 중앙회
2: 환인제약
1: 청호나이스
2: 샤브올데이
1: 삼성증권
2: 월템
1: 한국 MSD 캣박시브
2: 데이펙
1: 빅토스
2: 미래에셋증권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2: 함께합니다.
3: 4월 금호건설 아테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D-Bank.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2: 산소 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민담과 만담 사이.
1: 190번째 이야기, 중국 민담, 바위가 된 남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하오, 샤빠쩐 1번.
1: 뭐라고?
2: 빠쩐 1번.
1: 샤팔천 1번.
2: 짧은 걸 50원.
1: 짧은 걸 50원.
2: 길걸 100원.
1: 긴글 100원.
2: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
1: 그만해!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4: 我是海马이.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아주 높이 솟아오른 구름산이 있었어요.
5: 구름산?
4: 산 아래 마을엔 결혼을 꿈꾸며 사랑을 키워온 어여쁜 처녀와 마음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 마을엔 극심한 가뭄이 들어 연못과 냇물이 모두 말라버렸고 농작물과 가축이 죽어가자 사람들은 애가 탔어요. 비가 오길 간절히 기도하던 처녀와 총각은 어느 날 깊은 결심을 하게 됐죠.
5: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 땅 파서 샘이라도 찾아야겠다 해.
6: 하오하오, 我是南宫大拉 땅파 칭따오.
5: 땅파 칭따오? 쩐더마? 아, 우아이니.
6: 우아이니.
1: 갑자기? 갑자기?
4: 몸이 닳아가지고 두 사람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견디며 밤낮으로 파고 파고 또 팠어요. 그러다 힘이 들 때면 서로에게 끈적한 눈빛을 보내며 힘을 냈죠. 그렇게 한참을 냅다 파다 보니 깊은 땅 속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개구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5: 아이야, 어이, 간 떨어질 뻔했다 해.
7: 你好吗? 我是房给古里. 这里 여기 우리 땅 더 파면 안 된다.
5: 그렇지. 그런데 우리 물이 꼭 필요하다. 야, 무슨 방법이 없겠지 마?
7: 구름산 꼭대기 흰수염 할배 찾아 꼴라이. 그 할배 도와줄 거라 해.
5: 흰수염 할배? 하지만 거긴 아무나 올라갈 수 없이 엄마.
7: 이쉬마. 어? 바위 타고 잘라낸 가시나무 찾아 올라. 그거 잡고 올라. 부바우도 올라.
5: 하오바. 내가 앞장서서
6: 바지
5: 가시 뜯어 올라갈 거이.
6: 하오.
5: 니스 바지 그만 벗기고 잘 따라 올라 해.
4: 아유, 아슬아슬하다. 총각과 처녀는 가시나무를 타고 위로 오르기 시작했죠. 가시를 뜯어낸 총각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가 났어요. 처녀의 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 힘을 낼 수가 있었죠. 이윽고 두 사람은 바위 절벽을 올라 구름산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그곳엔 개구리의 말대로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 하얗고 긴 머리카락

0: 발가락을 흐트러뜨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1: 뭐야? 할배 낮잠 짠다, 야.
2: 짠다, 마.
1: 낮 술 드셨나?
2: 아우.
1: 코골이 심하다 해. 양꼬치엔 찡따오 냄새 난달라, 야.
2: 저수, 그럼 좀만 기다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1: 어?
2: 그동안 워스 할배 흐트러진 머리 정리하겠습니까, 야.
1: 하우하우, 우리 애인 굿 아이디어다, 요.
0: 처녀는 노인이 깨어나길 기다리며 노인의 백발을 멋지게 땄어요.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이 번쩍 눈을 뜨더니
3: 잘 잤다, 혜자. 아?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땄냐, 해. 뜬다, 취향 저격. 마음에 쏙 뜬다, 라이야.
2: 뜬다, 마?
3: 어?
2: 할배? 어? 워스 할배 머리 따다 골라야.
3: 很好, 아주 좋아. 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어우, 소원을 말해보라 골라야. 다 들어줘 볼려.
2: 잠깐만, 워드 물 필요하다 해야. 마실 물, 농사질 물, 맑은 샘물 다 필요하오딜라야.
3: 아, 물? 워터? 그렇다면
2: 저是 중국어.
3: 아, 이거면 되겠다 해. 자, 선물이다 받달라야.
2: 이거 저是 검은 진주?
3: 对, 맞아. 그걸 먹으면 몸이 바위로 변한다 해. 그 바위에서는 마르지 않은 샘물이 콸콸 흘러나올 걸라.
2: 콸콸?
3: 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꿀꺽 삼키면 된다 해.
2: 아야.
0: 사람이 바위로 변한다니 그건 곧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처녀와 총각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누가 먼저를 할 것 없이 진주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총각의 손이 조금 더 빨랐고 총각은 진주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죠.
4: 이건 자네인 내가 먹겠다 해.
2: 안 된다, 야. 보슈보슈. 내 눈 흙그 들어가 또 안 된다, 야.
4: 어?
2: 어서 그 진주 내게 줄라이시마.
1: 아잉, 그럴 순 없다, 마. 할배요, 우리 산 아래로 내려보내달라이.
0: 총각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두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와 있었죠. 총각이 울고 있는 처녀에게 말합니다.
1: 자기, 눈물을 멈춰라 해.
2: 끄야.
1: 마을 가서 부디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줄라이.
2: 보셔, 보셔, 그런 슬픈 말 하지 말라시마.
1: 행복해라이.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제니.
2: 이야, 노래를 감춰.
5: 해, 해, 빨리.
0: 총각이야, 이건 예측을 못했다. 총각은 말릴 틈 없이 검은 진주를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노인의 말대로 검은 빛의 큰 바위로 변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바위에서 맑은 샘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처녀는 그 물을 차마 마실 수 없었답니다. 바위를 부둥켜 안고 울던 처녀는 홀로 구름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가시나무를 붙잡은 손에선 피가 줄줄 흘렀지나만 두려울 게 없었죠. 다시 정상에 오른 처녀는 노인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2: 할배, 할배, 저주 일어나 볼라까야. 할배. 고시 일래도 안 일어나시마.
3: 아야야, 별이 반짝. 깼다 해. 뭔 일이냐, 쉐마?
2: 워드 샘물 뿌주 가올라이디야. 그러니 내게도 진주를 달라 하오딜레야.
3: 아, 그럴 리가 없을 건데. 허말겠다, 라이. 자, 받으라 해.
2: 하오.
0: 노인은 품에서 하얀 진주를 꺼내 처녀에게 주었어요. 진주를 꼭 쥐고 산에서 내려온 처녀는 총각이 변한 검은 바위 옆으로 가 손에 있는 하얀 진주를 바라보았죠. 그러자 검은 바위가 뭘 안다는 듯 슬피 우는 소리를 냈어요.
1: 안 돼!
5: 님아.

0: 그 진조우 삼키지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1: 처녀는 진조를 꿀꺽 삼켰고 커다란 흰 바위로 변했어요. 그러자 나란히 서게 된 검은 바위와 흰 바위 사이에선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 물은 냇물을 이루어 마을로 흘러갔고 땅을 촉촉하게 적시며 죽어가던 생명을 되살려냈지요. 기뻐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내 처녀와 총각이 두 개의 바위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바위를 향해 절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처녀와 총각의 얼굴을 다시 볼 순 없었지만 흐르는 냇물에서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제잘제잘 들려오는 듯했답니다.

0: 민만사에 들으신 노래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였고요. 중간에 선희 씨가 그 황개구리 하시는데 딱따구리 소리 비슷하게 돼가지고 사이오사님 개구리요 딱따구리요.
1: 개딱따구리. 개구딱따구리.
0: 아 그래요? 개딱딱한가
1: 예.
0: 보죠?
1: 예 아빠가 예. 개구리 엄마가 딱따구리.
0: 아 그렇게 돼요?
1: 개구딱따구리. 예.
0: 3417님 아 누드비치 중고판인가요? 뭘 자꾸 벗기죠? 하시면서
1: 예. 아 이게 붙잡으려고 그런 겁니다. 예.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예.

0: 류이현님. 내가 돌될까봐 연애를 안 함.
1: 아하, 그래요?
0: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1: 이 와중에 또 교훈을 찾으신 분들 계신데요. 최준오님. 산에 오를 때 장갑은 멋으로 끼는 게 아니다. 내 손을 지키기 위해 끼는 거지. 아하. 봄철 산행길에 장갑 깁시다 하셨고요.
0: 아, 등반인이신가 보다.
1: 그런가 봐요. 네,
0: 산악인. 네. 7802님. 교훈. 머리 땋는 기술을 익히자. 기술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통한다. 할아버지 머리를 예쁘게 땄나 봐.
1: 그런가 봐요.
0: 약간 엘사 머리처럼 이렇게.
1: 0390님. 교훈. 천생연분은 바위가 돼서도 걸을 순 없다.
0: 아, 이거 오늘 좀 약간 되게 뭉클하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나는 잘 살 줄 알았거든.
1: 희생정신.
0: 물 마시면서. 근데 물이 풍족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없이 못 살겠다 이거잖아.
1: 그러니까요.
0: 그 노래는 뭐야? 바비킴이 한 거예요?
1: 아니죠. 자이언티죠.
0: 아프지 말공.
1: 아프지 말공.
0: 자이언티랑
1: 행복하잘랑
0: 바비킴이랑 콜라보 한 거.
1: 네, 좀 드립을 쳐봤습니다.
0: 지금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1: 코너 마치기 전에 미마사 퀴즈 드릴게요. 미마사 퀴즈. 오늘 중국의 민담을 들어봤으니까 중국 관련된 퀴즈 드립니다.
0: 하오. 중국 쓰촨성은 전 세계 이것 생산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진미인 이것은 차갑고 깨끗한 수질에서만 사는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인 고급 식재료입니다. 중국 쓰촨성의 명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푸아그라, 2번 트러플, 3번 캐비어.
0: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1: 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세븐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0: 이게 최선이었다는 걸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힌트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네. 세븐틴입니다. 바람 깨비?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0: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0: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커피포트와 건조기 시트. 충청남도에서 김미자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아빠는 올해 87살이 되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걷는 게 조금 힘드신 거 빼고는 나이보다 얼굴도 젊어 보이시고 아직 귀도 잘 들리셔서 보청기 사용도 안 하시고 또 눈도 좋으셔서 돋보기도 쓰지 않으세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지내고 계시다 보니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안 놓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오남매가 교대로 시골에 가 장도 대신 봐드리고 필요한 물건은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골에 가는 날이었어요. 집안 청소도 하고 여기저기 물건도 정리하는데 못 보던 커피포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언니가 사온 줄 알았는데 아빠가 사셨다는 거예요.
2: 예, 저 전에 쓰던 거 물 끓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시장 가서 샀지.
0: 순간 전 아휴, 다리도 아픈데 시장까지 가서 그걸 사오셨을 아빠를 생각하니 걱정부터 들었어요. 게다가 특별할 거 없는 커피포트를 45,000원씩이나 주고 사셨다기에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그만 잔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거 인터넷에서 10,000원이면 사는데 고장났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시지. 택배로 내가 붙여드리면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요. 그러고도 마음이 안 풀려 큰언니한테 또 쪼르르 일러바쳤죠. 근데 큰언니가 그러더라고요.
3: 아빠가 직접 사고 싶으셨나 보지. 야, 좀 비싸게 사면 어떠니? 아빠가 그 핑계 대고 시장도 나가시고 좋은 것이.
0: 순간 아, 언니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45,000원이면 어떻고 450만원이면 어떻겠어요. 아빠가 필요해서 당신 손으로 직접 사신 건데 제가 미처 아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땐 항상 엄마와 같이 시장에 가셨거든요. 다리가 지금보다 불편하지 않으실 땐 오토바이 뒤에 엄마를 태우고 다정히 다녀오시기도 했고요. 근데 이젠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자식들이 다 사다 주니 바깥 출입을 하실 일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희가 못 나가시게 만든 거나 다름없었죠. 그게 오히려 아빠를 더 힘없게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빠 혼자 구매할 수 있는 건 직접 시장에 가서 사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왠지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며칠 전에도 시골에 가서 테이블을 닦으려고 식탁에 있는 물티슈를 한 장 뽑았는데 어디서 많이 맡던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더라고요. 어?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물티슈가 아니고 건조기 시트였어요.
2: 아, 물티슈를 다 써버려갖고 나가 시장 가서 직접 사왔단 게 그 냄새가 좋지.
0: 나도 이제 그런 거 사는 건 일도 아니다.

하는 표정과 으쓱하고 올라간 아빠의 어깨. 그래서 그냥 잘하셨네 칭찬해드리고 몰래 물티슈로 바꿔놓고 왔답니다. 우리 아빠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시겠죠? 아빠, 저번에 엄마 제사 때 아빠가 뜯은 쑥으로 떡 만들어 먹었잖아요. 내년에도 건강해서 또 먹게 해준다는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이번 주엔 아마 오빠가 갈 거예요. 오빠랑 아빠 좋아하는 어죽 많이 드세요. 사랑해요, 아빠. 아주 많이 많이.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들으신 노래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였습니다.
1: 정혜영님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요. 젊을 땐 돈을 모아야 내 돈이고 늙어선 써야 내 돈이라고. 아버지도 돈 쓰는 맛 그제 이렇게 느끼는 내돈내산이 최고실 거예요.
0: 맞아요.
1: 저는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 소풍 보낸 지 14년 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나 진짜 이거 소개하면서 좀 마음속으로 뜨끔했던 게 네. 제가 요새 엄마를 좀 타박해요. 아니 요새 이렇게 약간 쇼핑을 하는 감각이나 뭔가를 하여튼 그 약간 예전 같지 않은 그 약간 무딘 느낌이 들어서 아 그걸 왜 샀어? 뭐 이런 타박을 어제까지도 해가지고
0: 많이 들었을 거예요.
1: 나 진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쌀쌀맞게 느껴졌겠다 싶은데 그게 왜 조절이 안 될까? 그 순간.
0: 그러게요.
1: 난 밖에 나오면 진짜 친절하잖아.
0: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시거든요. 86이신데 네. 저는 그냥 애기다 생각하고 합니다. 저는 잘 챙겨드립니다.
1: 잘해요?
0: 예예. 예.
1: 잘해야겠다.
0: 애기다 생각하고.
1: 이 마음속에 스위치를 하나 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0: 맞아요.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아마.
1: 아, 엄마 미안해.
0: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만나볼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네,
2: 목요일만 직업천사.
3: 어때요? 우리 신수임 리포터가 힘들어요. 마음으로 쓰는 편지. 힘들어요? 친절하기 힘들어요? 가족에게 친절하기 힘들어요?
2: 정말 가면 쓰고 살기 힘드네요.
3: 우리 모두, 그죠? 밖에서...
2: 그러니까요. 집에서 좀 잘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2: 엄마! 이러고 여보 조용히 해.
1: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자꾸.
2: 왜 이렇게 되죠?
3: 모르겠어요. 뭐, 진짜 노력합시다.
2: 그러니 자녀고 그러니 아내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3: 가끔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에서 만나는 주인공들도 그렇고 마음으로 쓴 편지의 주인공들도 그렇고 그래도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다행이에요.
2: 맞아요. 네.
3: 자, 오늘 주인공 어떤 분이실까요?
2: 네, 오늘은요. 소리 없는 세상 속에서 홀로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6살 엄마 김하은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3: 네.
2: 하은님은 현재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심도 난청 상태이세요.
1: 아이고.
2: 아주 어렸을 때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됐고 하은 씨 오빠도 농인이라고 합니다.
3: 아, 네.
2: 저희가 사랑의 손길 요 코너를 통해서 종종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은 씨처럼 고도 또 심도 난청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는 수술이 바로 인공와우 수술이잖아요.
3: 네네.
2: 하은 씨가 19살 때 한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왼쪽 귀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3: 네네.
2: 그런데 최근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해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 네.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에 재수술까지 받으신 거죠?
2: 네. 일단 인공와우 수술은요. 이렇게 재수술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3: 그렇죠. 네, 저도 처음 들어요.
2: 그러니까요. 이 내부에 이식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김하은님처럼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3: 그렇구나.
2: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은 씨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아서 이 기기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게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어요.
3: 왜요?
2: 왜냐하면 10여 년 전쯤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3: 아이고, 세상에.
2: 그 이후로 소리가 좀 부쩍 잘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점점 신체적인 통증이 극심해졌다고 해요.
3: 아이고.
2: 특히나 지금 이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명이 24시간 지속이 되면서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해졌고요. 더불어 극심한 두통 또 어지럼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은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은 씨의 수어를 수어 통역사께서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땀따.
5: 교통사고 이후로 한 26살 때쯤에 트럭이랑 이제 저

0: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좀 심하게 거진 뭐 죽을 정도 고비를 이렇게 넘겼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이명이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이제 찌릿찌릿해서 눈알이 좀 흔들릴 정도로 그러면 이제 또 두통도 시작이 되고 동시에 계속 양쪽으로 조금 이명도 있고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 조금만 대도 통증이 있다고 하세요. 왼쪽 부분 그 기계 삽입되어 있는 부분에.
1: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2: 지금 이제 하은 씨의 말을 대신 이제 통역해 주시는 수어 통역사 선생님이세요.
3: 네네. 하은 씨는 처음에 우리한테 인사해 주신 그분이시죠.
2: 맞아요. 딱 두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 아, 그나저나 이게 눈이 흔들릴 정도의 통증이면은 이게 네.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2: 그러니까요. 지금 하은 씨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자 홀로 아이를 책임지는 한부모 가구입니다. 29살 때 같은 농인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은 하셨어요. 네. 그런데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불어나는 빚 문제 등으로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이는 만 3살, 5살이에요. 네. 엄마 하은 씨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간간히 하시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혼자 양육을 하는 동안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일단 가장 크게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0: 지금까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잊을 수 없는 게 딱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달, 두 달 그 사이에 이제 조리원 생활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선생님도 모르게 잠이 이제 빠진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은 계속 울고 있는 상태고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우는지도 모르는 상태. 예. 한 30분 동안 계속 아이 혼자서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한 생후 2개월쯤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막 아이가 계속 막 울고 있는데 이제 못 들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본인은 좀 살겠다고 이제 엄마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막 왔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배라든지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했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이제 느낌 이상해서 딱 깨보니까 아이가 계속 막 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너무 잊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그래서 환자분도 우시고 너무 이제 아들에게 미안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십니다.
3: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 100일이 안 된 두 달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러니까. 살려고 엄마한테 온 거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거 엄마 잘못 아니에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3: 근데도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2: 근데 정말 아이가요. 정말 똘똘하게 잘 자라준 게 말도 정말 잘하고 조금 다른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언어가 발달이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말도 잘하고요. 네네.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벌써 우리말과 그리고 수어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3: 그러네.
2: 참 대단하죠. 지금 하은 씨 귀에 삽입돼 있는 기기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예. 오히려 극심한 불편을 주고 있어서 하은 씨에겐 그러니까 이 기계 삽입된 기계가 일종의 커다란 가시 같은 게 몸에 계속 박혀있는 그런 셈이에요. 새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3: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새로 수술을 못 하시고 있는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2: 그럼요. 그래서 저희 지라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조금 이제 서둘러서 잡았는데요. 네. 바로 오늘이 수술 날입니다.
1: 아, 진짜? 네.
2: 그래서 반대편 귀에 새로운 인공 와우를 삽입해서 이명에도 벗어날 수 있고요. 네. 또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 아, 너무나 오랫동안 네. 이 고통과 불편을 참아오셨잖아요.
2: 맞아, 맞아요.
1: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을 미뤄오신 거겠죠?
2: 네네.
3: 말씀드렸듯이.
2: 네, 맞아요. 이게 비급여예요. 전부 다 수술비가.
1: 아, 비싼데.
2: 그래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은 씨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게 된 거고요. 용기를 낸 가장 큰 이유가 아들이었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은 씨는 오랜 기간 이명에 시달리면서도 꿈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더라고요. 늦게나마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미용학과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벌써 4학년이 됐습니다.

0: 진짜?
1: 그래서 항시 목표가 있는데 내년에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미용 종목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거라고
2: 합니다. 어머 세상에 경이롭다. 아니 대단하죠. 이분은 진짜 엄마구나.
1: 네. 엄마니까 나올 수 있는 엄마다. 힘이 있죠.
2: 네.
1: 그래서 오늘은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은 씨를 사랑의 손길 이 코너에서 만나고 계시지만
3: 네.
1: 아마 내년쯤에는 뉴스에서 보도되는 하은 씨를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생각이
2: 이게
1: 들어요.
2: 지금 하은 씨 안에서 계속 이명이 들리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눈이 막 안 보이고 막 어지러울 정도로 눈알이 빠지는
1: 시달리고.
2: 두통에 시달리고 네. 있고요. 이 와중에 지금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2: 와 진짜 이분은 정말 기적 그 자체다 존재가.
1: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마다라고 하셨잖아요.
3: 맞아요. 네.
1: 이토록 멋지게 하은 씨를 설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2: 그렇네.
4: 진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들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좀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하세요. 네. 이제 좀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아들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애교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시대요. 그 아들의 목소리가. 근데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아시네요.
2: 해주고 싶다. 진짜 듣게 해주고
1: 듣게
2: 싶다.
1: 그러니까요.
2: 왜냐면 5년을 기다렸던 목소리 거 아니에요. 아까 신수윤 리포터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얘는 목소리가 어떨까
1: 맞아요.
2: 듣고 싶었다고.
1: 궁금했어요.
2: 그러니 하물며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5년 동안 이 아이의 소리를 못 들은 이 주인공은 얼마나 그게 듣고
3: 네.
2: 싶으실까.
3: 그럼요.
2: 듣게 해주고 싶다. 진짜.
1: 이 간절한 마음이 네. 너무 잘 전해졌어요.
2: 그러니까. 네. 오늘 수술이라고요?
1: 맞아요. 잘 끝났을 것
2: 네,
1: 같아요.
2: 잘 끝났을 거예요.
3: 하은 씨가 그 아들의 귀여운 목소리를 직접 들어가면서 네. 그렇죠? 동화책도 읽어주고 뭐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도록
2: 그럼요.
3: 힘이 좀 필요합니다.
2: 우리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 또 간절한 마음을 전해드려야죠.
3: 맞습니다.
2: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네. 궁금하다는 저 한마디에 엄마들의 마음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을
1: 네.
2: 것 같은데
3: 그렇습니다.
2: 자, 저희 지금은 라디오 시대 성금 계좌 안내해드릴게요. 모두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짧은 계좌는 숫자 2를 10개만 찍어주세요. 22222222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3: 네.
2: 조금 긴 계좌는 2를 9개 찍어주시고 뒤에 01037 붙여주시면 됩니다.
3: 네, 계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기업은행이고요. 숫자 2번을 10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맞는지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2: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3: 네.
2: 김하은 씨의 수술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3: 네.
2: 나중에 김하은 씨랑 통화도 하고 싶다.
1: 그러니까요. 초대하고 싶어요.
2: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수 리포터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 솔루텍
7: 1544-8777
9: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백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백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올라가자 올라가자
2: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멸치잡이 배가 노를 저어가며 부르는 노소리입니다. 초저녁에 멸치떼를 찾아 바다로 향하는 어부들은 노소리를 부르며 풍어를 꿈꿨겠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앞에서 애들의 민반석 퀴즈 정답을 발표 안 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명물은요?
5: 정답 3번 캐비어였습니다. 네. 표상수님, 8561님, 6922님 이분들 포함 5분께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4: 그렇습니다. 목요일 방송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5: 네. 네. 아 오늘 진짜 약간 좋은 결과가 수술 날이시라니까.
4: 그러니까요.
5: 네. 하원님 진짜 잘 마무리돼서 저희와 한번 통화했으면 좋겠어요.
4: 건강해지시길.
5: 네. 네. 좋은 결과 기다리며 저희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옵니다.
4: 고맙습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7: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행동요령입니다.
8: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9: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11: MBC 라디오
1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3: 제24회 청원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주세요.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가 이란의 억지력을 홍보하면서 한국 선박이 규정을 어겨서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프레스TV는 현지 시간 6일 분석 기사에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이 이란이 새롭게 정한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 선박 피격과 미군 함정에 대한 경고 사격을 함께 예로 들면서 이란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력 때문에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SNS에 글을 올려서 나 한번 믿어봐, 트러스트 미 브로 작전은 실패했으며 미국은 이제 가짜 악시오스 작전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4개 조항이 담긴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이 협상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민감한 협상 내용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공개된 데 대한 불만과 경고의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현지 시간 6일 백악관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공영 매체 PBS 인터뷰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12표가 필요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원식 의장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4.7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6: 드라마 제목 별에서 온 그대는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우주 빅뱅으로 탄생한 거고 그 탄소, 철, 산소, 질소 등등이 뭉치고 흩어진 것이 이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니까요.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또 어느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많은 원소가 각양각색으로 조합됐으니 인간도 별처럼 다양한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니 왜 저들은 나 같지 않냐고

0: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안승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모의나 조직적 주도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50년간 공직자로 헌신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는데요. 장기간의 공직 경력은 과연 감형할 만한 요인인지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과거신 신인규 장성철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 경기 평택 을입니다. 이곳에선 특히 진보 진영 후보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사상 처음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경기도 도지사 선거. 여당 후보는 일찌감치 경선을 끝내고 활동에 나섰지만 야당 후보는 우여곡절 경선 끝에 선출됐는데요.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도 인터뷰하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4: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4: 열혈강호 온라인.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

0: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지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네,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3: 자, 우리 원래는 코스피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요. 방금 타사 여론조사 결과 나와서 JTBC 여론조사 결과 이게 좀 따끈한 것 같아서 이 네.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6: 네, 일단 예. 지난 4일부터 5일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해서 부산 북가 성인 남녀 501명에게 물었습니다. 예.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7%로 예. 가장 많이 나왔고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다 이 예. 응답은 26%.
3: 아, 그렇군요.
6: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5%였는데요. 예. 그래서 2위와 3위는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했을 때는 예. 53%가 박민식 후보를 지지를 했고 그렇군요. 한동훈 예. 후보는 41%를 예. 지지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무선 100% 전화 면접으로 수행을 예. 한 것이고 표본 오차는 4.4%포인트, 응답률은 15.1%, 표본의 크기는 501명이었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3: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야, 신변 어떻게 보십니까?
5: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3자 구도가 예. 더 굳어져가는 상황 예.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하정우 후보가 뭐 정치 신인이다 예. 해서 좀 초반에 미숙한 모습도 일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층에 네.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박민식 후보가 이제 공식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26% 나오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컨벤션 효과가 예.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제 하정우 후보에 대한 그 격차를 예. 아마 박민식 후보가 2위에서 아마 1위 후보를 어느 정도까지 쫓아가느냐 예.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후보가 초반에는 좀 강한 모습을 예. 보이기도 했었는데 예상대로 확실히 조직의 열세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 언론에서의 어떤 이슈에서 예. 좀 멀어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을 좀 지지율상으로는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53%. 이 부분이 좀 한동훈 후보로서는 뼈아플 것 같은데요. 41%가 한동훈 후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소장? 예.
6: 이 상태로 가면 한동훈 예. 후보가 상당히 고전한다, 예. 어렵다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박민식 후보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지지자 좀 견고한 것 같다.
3: 단단합니다.
6: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예. 사자를 앞에 예. 기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7, 8 뭐 요 박스권에 예. 좀 갇혀진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보다 좀 나오지 않아서 예.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정치 신인이라서 또 전재수 전 의원 비교해서 예.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예. 40%를 못 뚫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 뭐 정당 지지율만큼은 회복하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예.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 나온 여론조사랑 거의 비슷한 예. 양태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민식, 한동훈 이 수치대로 가면은 예. 그냥 두 분 다 출마를 하면 예. 하정우 후보가 당선된다. 예.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다. 예. 이런 산수에 맞는 그런 예측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3: 1강 2중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6: 현재는 그렇지만 예. 예. 일단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예. 그래도 오늘 부인인 예. 진현정 변호사도 투입이 됐고 예. 또 분위기를 쫙 끌어올리게 되고 예. 계속식하게 된다면은 예. 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모이지 않을까.
3: 근데 객관적인 수치는요?
6: 그렇게 바람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3: 그래서 장 소장님이 바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네. 해석하시기보다는 약간의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네. 말씀이 네. 있으신 것 같아서요.
6: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수치는 수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25% 나온 게 25%밖에 못 나왔어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예. 어쨌든 한 4주 됐잖아요. 예. 자리를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3: 그런데
6: 없고.
3: 그런데 이게 한동훈 후보 측으로서는 불길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0: 박민식 후보 쪽이 많고요.
1: 극복해야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예. 나는 그냥 부산 북갑에 예. 국회의원 까미야 이것만 입증을 하면은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0: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상을 입증할 지금 뭐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1: 해야 되겠죠.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예. 감내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입증을 예. 해야죠. 나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예. 보수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예. 보다 더 큰 정치인이에요. 그냥 북구만의 국회의원 아니에요. 예. 보다 더 크게 저를 써먹으세요. 예. 보수파를 살릴 수 있는 씨앗으로 묘목으로 저를 키워주세요.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예. 그냥 이번에는 이거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보이시네요.
2: 저는 이제 한동훈 예.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이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 진단을 좀 하실 텐데 아무래도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 정서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부산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박민식 후보나 또 하정 후보보다는 좀 열의에 있었던 예. 거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뼈아픈 것이 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런 뭐 팬클럽 조직도 있곤 합니다만은 예. 지역의 조직이 지금 없다 보니까 예.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제 혼자서 좀 선거를 해야 되 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가 지금 보수 재건의 그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크게 소비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아무래도 지역 발전의 공약이라든지 네. 뭔가 이렇게 생활 밀착형의 그런 그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관심에서 이제는 서서히 좀 멀어지는 네.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돌파해낼 것이냐 네. 그게 이제 남은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1: 일단은 네. 북구 주민들이 이제 긴가민가 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여기 출마한다고 하니까 여기 산다고 하고 집어든 거 아니야? 네. 여기서 떨어지면은 그냥 또 서울로 가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긴가민가에서 이제 진은정 변호사 부인까지도 네. 투입이 됐잖아요. 그 진정성을 이제 믿어주게 되고 네. 또 서병수 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엔 조직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붙여줬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직에서도 이제 밀리지 않고 네. 인지도 면에서는 뭐 다른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박민식 후보는 지지율이 좀 하락해서 예. 일자 앞에 지지율 일자를 기록하게 되면 예. 급속하게 한동훈 후보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0: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한동훈 박민식 개소식 말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있죠?
1: 10일 날.
3: 네, 곧 있습니다.
0: 예.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3: 네.
0: 예.
3: 일단 친한계 한지하 예. 의원은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보궐선거 캠프 개소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예.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진종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예. 하고요. 부산북갑의 당협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서병수 전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 측에 개소식에 갈 거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가 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예.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장관 캠프의 개소식도 열립니다. 예. 이 자리에는 장조 대표를 포함해서 현 지도부가 참석할 것이라고 하고 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예. 참석할 것으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다음 지도부가 친한계 의원들 부산에 내려와서 하게 된다면 징계까지 예고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향후 좀 논란이 될 것으로
0: 근데
3: 보입니다.
0: 이게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이 사람 양쪽 다 갈 수도 있어요.
1: 근데 뭐 다 가지는 않겠죠.
0: 그래요?
1: 네. 근데 이제 기싸움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서로 이제 최고도로 내가 나는 절대로 단일을 안 한다.
0: 예.
1: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내 쪽에 와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0: 예.
1: 이런 것을 보여줘야 초반 기싸움에서 예.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것 같고 예. 한동훈 후보계 예. 의원들 같은 경우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예.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당일날 그 시간에 못 가더라도 예. 그날 안에는 갈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지금 현재 말입니다. 한동훈 박민식 아까도 그 지지율 보셨지만요.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단단할 뿐만 아니고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1: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없다고 보십니까 장소장?
1: 그 둘 다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는 순간 푹 꺼져요 지지율이.
0: 근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1: 누군가가 일자 앞에 예. 지지율 숫자가 일자 기록하게 예. 되면은 단일화 압박이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0: 지금 여론조사 보면 둘이 합쳐도 예. 박빙이에요.
1: 이렇게? 거기에 또 저기 있잖아요. 예. 뭐 부동층. 부동층 12%가 있지 않습니까?
0: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3: 단일화 네. 전망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부산 지역의 의원들 같은 네. 경우에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를 얘기하고 네. 있는데 지도부가 워낙 거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게 이 평양추를 누가 깰 것인가인 네. 건데 저는 박형준 현 후보가 네. 한동훈 대표 쪽하고 연대하는 게 아니라 네. 박민식 전 장관 쪽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이라고 보는데요.
0: 그래요.
3: 사실은 원래 바람은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바람

0: 을 일으켜 주면 예. 박형준 시장과 연대 그림을 만들어서 같이 좀 예. 상승해 보겠다. 이 구도가 예. 짜이면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도 부산시장 선거까지 망칠 수가 없으니까 예. 단일화에 좀 열어주는 옵션이 예. 생기는데 그 시나리오가 깨지면 예. 지도부 입장에서 굳이 양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어쨌든 끝까지 가봐가 예. 되는 거고 박 전 장관은 지도부가 허락해주지 않는데 예. 후보가 개별로 단일화한다 쉽지 예. 않죠. 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예. 좀 낮은 편이다.
1: 네, 낮은 편이라고. 근데 이 어떤 지금 양자 대결을 물어봐도요. 오차범위의 박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또 아픈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근데 일단은 네. 개소식 관련해서는 네. 이제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서로 이제 세과시로 네. 초반 기선 제압으로 가는 것이고 네. 전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네. 결국 그 팽팽한 경쟁 구도에서 누구 하나가 그 드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단일화를 하면은 두 표가 합쳐져서 네. 그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더해져야 된다는 네. 전제 위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상호 간에 예. 이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워서
1: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일화도 어렵지만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게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예. 것을 양쪽 캠프 모두 다 알고 있을 때문에. 거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고 보는 것이고 예. 결국에는 이게 적대적 공멸 상태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누가 2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향후 이제 보수 안에서의 어떤 주도권 다툼도 남아있는 예.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매우 전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3: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 해봤자 어느 정도의 표가 하정우 후보에게 예. 간다고 하면 이거는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그렇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1: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거 같고요.
3: 한동훈 예.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자 대결 끝까지 예. 간다라는 차원에서 전략을 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자, 곽 기자. 네. 근데 한동훈 후보 측 그 후원 회장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0: 네. 예.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후원 회장의 예. 과거 고문 논란 그리고 예. 이제 공안검사 출신의 정영근 전 한나라당 예. 의원을 위촉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 연구가 본인이 좀 부족하다 예. 보니까 이 부산 에서 그래도 삼선을 했던 정전 의원을 이제 나름 이제 모셔왔다라고 예.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색깔론을 좀 많이 내세웠던 예. 의원이기도 하고 김대중 노무현의 저격수 역할을 예. 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 검사 했던 시기에 예. 고문 수사 의혹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예. 본인께서 거부를 했지만 예.
1: 부인하고 있죠.
0: 네, 예.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예. 실제로 이 고문을 받았다라고 예. 증언도 한 바도 있고 예. 과거 언론에서 몇 번 조명된 바 있기 예.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장소영님. 굳이 예.
3: 중앙에서 예. 저희가 비판하는 것과 예. 현지에서 득표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예. 그쪽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그래요?
3: 저도 되게 예. 의아하게 생각을 예. 했거든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1: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이런
3: 한 표라도 도움이 되면 예.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라기보다 한 표라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후원 회장으로 영입을 한 것 예. 같습니다.
1: 아 그리고 지금 서병수 전 시장이요. 국민의힘 탈당계를 제출하고 한동훈 명예 선대위원장 합류하기로 했다. 네. 의미가 있습니까?
3: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직전까지 당협위원장 역할을 했고 부산시장까지 네. 역임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부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과 인지도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거기서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캠프 내 좌장 역할을 하게 네. 된다면은 캠프의 중량감도 예. 조금 더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예. 조직도 혼자 뭐 탈당계 제출 혼자 가겠어요?
1: 네. 조직을 가져갈 것이다.
3: 조직도 예. 함께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 측으로서는 상당히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신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영근 전 한나라당 의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동훈 후보의 컨셉과 예. 잘 맞지 않는 예. 그 후원회장을 영입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네. 했을까라는 좀 이해되는 면은 있는데 네.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소구하는 계층들이 아무래도 중도 네. 성향 내지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예. 아마 지지를 많이 하실 거거든요.
1: 그럴 것 같은데요.
2: 근데 그분들에게 대해서 정영근 전 의원이 네. 후원회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색깔론부터 내지는 또 공안검사 이미지가 예.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한동훈 후보도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고 거기다 또 후원회장도 또 안기부까지 근무했던 예. 공안검사 출신에 예. 여러 의혹이 있는 분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플러스 되는 면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그 영입을 통해서 잃게 되는 표도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1: 근데 장수영 씨는 플러스가 됩니까 진짜? 뭐
3: 지원에서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도라든지 좀 합리적 보수층 그 지지자들이 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려고 했다가 엥? 정용근 전 의원이 후원회장이네. 네. 그럼 나는 지지 안 할래. 네. 이러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나는 한동훈 보고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지역에서 의원직을 뭐 몇 번이나 됐기 때문에 네. 조직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고 또 강성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0: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용으로 강성지지층을 좀 끌어오는 효과를 그래요? 누리기 위해서 네.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1: 그런데 그 선거에서는 네. 이게 뭐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네. 되기 때문에 자기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점을 네. 더 극대화하는 게 네.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정영근 전 의원까지 영입을 한 것인데 오히려 본인의 강점을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뭐 좀 더 경제인이라든지 좀 더 이런 중도들이 좋아하는 인물들도 부산에 꽤 많으실 텐데 네. 좀 그런 분들을 폭넓게 알아보지 않고 조금 더 전통적 방식의 기대에는 선택지를 고른 것 같거든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보완으로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조금 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실이 더 많을 것이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실이 더 많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0: 이게 우리가 중앙에서 보면 실이 많다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현장에서는 어쨌든 한 표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2: 한번 개소식 지나고 나서요. 그쵸. 여론조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강 그
1: 흐름 대강 윤곽이 나오겠죠.
2: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개소식 끝나고 나서 한번 보고요.
0: 자, 재밌을 것 같아요.
2: 예, 재밌을 것 같죠. 아, 예. 어, 가십니까 혹시? 네?
0: 아니 갔다 와가지고. 네. 아, 저는 뭐 안 가 못 가요.
2: 아, 그래요? 네,
0: 다른 일 있어가지고.
2: 거기 가면 어디 가십니까?
0: 아, 저는 한동훈 대표 쪽 가야
2: 그렇죠.
0: 되겠죠.
2: 네, 알겠습니다.
0: 박민식 후보가 저를 원수처럼 대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이야 윤석열 어? 네. 탄핵 그때 네. 심판 때. 네. 막 광장에서 윤석열은 돌아온다 그런 걸 외친 사람이 어떻게 또 출마하려고 그러냐 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저에 대해서 조금 좀 감정이 안 좋은
2: 그렇군요.
0: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이 틀렸습니까?
2: 아 맞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예, 자 평택을 아 그런데 하나 더 이 2, 3위전에서 만약에요 한동훈 후보가 3위로 밀려나게 되면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치명적이라고 네. 볼 수밖에 없죠. 네. 오, 득표력이 입증되지 않았네. 거기에 팬덤 층만 있구나. 네. 그리고 보다 더 큰 정치인을 선언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았구나. 네. 대단히 치명적일 텐데 뭐 그것도 뭐 본인 극복하고 2028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장관님은 한동훈 후보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았어요.
0: 네. 네. 아니 근데
1: 살짝 바이어스.
0: 솔직히 뭐 박민식 네. 네. 후보를 네. 제 입장에서는
2: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이해합니다.
0: 아니 윤석열 네. 네, 그렇습니다. 탄핵을 그렇게 네. 막 반대하고 네. 복귀를 주장했던 분인데 저는 네. 보수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종 후보를 편들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래도 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고 네.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할 때 한동훈계 의원들이 네. 정말 동참해줬기 때문에 네.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었잖아요. 네. 그 점이 인정해 줘야죠.
1: 근데 저는 만약에 3등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재기가 불가능해질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지금 네. 지역구 선거에 뛰어든 건데 네. 여기서 3등으로 끝난다. 네. 그럼 그런 분에 대해서 주변에 더 남아있을 사람들이 그럼 매진화될까? 네. 이분들이 무슨 비전과 가치를 있죠. 가지고 똘똘 뭉쳤다라기보다는 네. 한동훈이라는 후보의 잠재 가능성을 보고 모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가 3등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진로가 네. 그렇죠. 형성
3: 각 기자는
1: 봅니다.
3: 어떤 분석에다 한 표를?
4: 아 근데 3등을 하고 나서 네. 하게 되면 당장은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요. 네. 크죠. 그렇죠.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네. 그 후에 이제 본인 대선이 아니라 지역에서 갈겠다 하고 나면 또 모르는 거고요.
0: 잠깐 저도 신 변호사님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의견에 동의해요.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 전람.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자, 곽 기자. 아까 여론조사요. 네. JTBC. 이맘때 여론조사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커서요.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경기 평택을 여기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보면.
5: 네, 예. 맞습니다. 똑같이 JTBC가 네.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경기 평택을 지역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2명에게 물었습니다. 예. 5명의 후보 중 누구 지지하냐라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26%였고요. 아, 예.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3%, 예.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18%로 이 세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안에 붙어있었습니다.
4: 아, 예.
5: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가 11%, 진보당 예. 김재현 후보가 6%로 뒤를 이었는데요. 예.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했을 때 네. 45%는 김용남 후보, 네. 39%는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고요. 네. 역시나 이것도 무선 100% 전화 면접으로 시행을 했고요. 네. 표본 오차는 99%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 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예. 자, 신변 어떻게 보십니까?
6: 근데 이게 지금 네. 조사 결과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네. 조국 후보가 1등으로 나온 건 맞는데 예. 이게 이제 오차 범위가 8.8%포인트 안에 다 지금 세 후보가 걸쳐있기 때문에 예. 혼자 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동시에 조국 후보가 그래도 제일 높게 나온 이유를 좀 분석해보자면 예. 최근에 그 네거티브적 공세를 굉장히 세게 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한 효과는 분명히 좀 있었던 예.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결국 중도 싸움이고 중원 싸움이거든요. 예. 그럼 누가 더 확장력을 가지고 더 많은 부동층과 무당층에 대해서 예. 중도 세력을 누가 더 표로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국 후보보다는 네. 좀 더 김용남 후보가 강점을 가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부산 북구갑하고 좀 비슷한 구도인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혼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역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또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뭐 도지사 또 평택시장 또 광역의원 등등등 해서 예. 상당한 조직력을 가지고서 이 선거를 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도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래도 양당 체제로 좀 재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그 네거티브 공세로서 나름의 긍정적인 유인을 찾자면 예. 유희동 후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보이면서 예. 이 단일화 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더 들어간 그런 예. 형국 아닌가 싶습니다.
4: 이런 상황이라면 단일화는 뭐 얘기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6: 할 이유가 없죠. 예,
4: 할 이유가
6: 없고. 1, 2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7: 김용남 예. 후보 쪽에 상당한 숙제를 남겨준 예. 그런 조사 같아요. 예. 그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예.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게 한계인 건지 앞으로 예.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대단한 좀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 시절에 뭐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네. 여러 가지 이제 공격성 발언들이 예. 계속 이제 공개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우리가
4: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 엄청 이게 예. 큰 김용남 후보로서는 예. 넘어야
4: 그래서요.
7: 될
4: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신변 말씀하신 건 이제 조국 후보가 불리한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걸 물어볼 거예요 아마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네. 아 그거는 어떻게 민주당 지지층이 지향하는 쪽이 아니잖아요 그 행적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따 잠시 후에 김용남 후보 3부에 모시는데요 저도 그 질문을 드릴 거고요
7: 제가 예.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가 어느 정도는 예. 사과를 하는 그러한
4: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7: 그러한 예. 이제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다는 예.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수치를 보면은 조국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예. 상당히 이제 앞으로 세지겠구나. 아. 네거티브의 맞불은 네거티브거든요.
4: 예. 예.
7: 그러니까 서로 진흙탕 싸움 가는 거예요.
4: 예.
7: 그래서 지금 김윤호 후보 측은 나를 건들지 않으면 나는 공격하지 않겠어. 예. 이런 점잖은 건데 예. 이건 지금 위험한.

0: 수치예요.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만약 민주당 지지층에서 당권 조사했는데 조국을 더 많이 지지한다.
1: 예.
0: 이거는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좀 예.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2: 예. 근데 저는 예. 이제 네거티브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예. 맞서는 게 이제 전통적 방식의 이제 어떤 선거 캠페인인데 예. 저는 김용남 후보가 지금까지 밝혀온 대로 예. 조금 더 비전과 정책 위주로 예. 하겠다라는 입장을 예. 저는 더 견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예. 있으면 예. 적절한 타이밍에 사과를 또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예.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당 후보의 장점은 공약을 걸면 그게 현실 실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야당 후보라든지 여당이 아닌 쪽에서는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예. 약속이 현실이 된다라는 건 상당히 또 요원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예. 전 그런 선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제 좀 변화된 현실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0: 신 변호사님 말씀이 예. 같은 진영 내에서 이렇게 출마를 했으면 맞아요. 그런데
1: 예.
0: 김용남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예. 진영을 옮겼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상당히 취약해요.
1: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0: 우리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 이건 한번 좀 객관적으로 좀 다른 걸 다 배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거티브라는 어떤 그 뭉뚱그린 말 말고 진영을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과거 행적에 대해서 한번 유권자 입장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그것이 그 행적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또 이 전통적인 민주당 이 민주 쪽 지지자들에게 설득이 가능한 행적이었는지 이건 짚어보는 건 그게 네거티브라고 뭉뚱그려 비난할 건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저도 그건 뭐 검증의 일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그쪽 과거를 네. 캐내는 식으로만 네. 가서 뭐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좀 지연말단적으로 뭐 보여지
1: 주요 부분에 그렇죠. 대한 검증은 필요한
2: 예,
1: 것 같아요.
2: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확인이 필요하고 예. 또 검증의 영역에 저 들어간다고 봅니다.
1: 예.
0: 조국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어요.
1: 예.
0: 집권여당 프리미엄도 없고요.
1: 예.
0: 조직도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네임밸류와 김용남 후보가 우리 사람, 우리 진영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1: 예.
0: 김용남 후보를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를 못하게 일단 묶어놓고
1: 예.
0: 그다음에 나한테 예. 표를 모이게 해야 되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양측 간에 상당히 세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2: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얼마만큼 또 소구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예. 보는 것이 진영을 넘어온 건 맞는데
1: 예.
2: 이재명 대통령께서 영입을 한 케이스란 말이죠.
1: 예.
2: 물론 이제 지지 선언을 통해서 대선 때 들어오게 된
1: 예.
2: 케이스라서 지금에 와서 과거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진영을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1: 예.
2: 이걸 지금에 와서 또 검증한다는 것이
1: 예.
2: 그럼 과연 얼마만큼의 또 실효성이 있겠느냐
1: 예.
2: 이런 부분도 저는 조국 후보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해야지
1: 예.
2: 끝까지 네거티브 일색으로만 가겠다.
1: 예.
2: 전 그것도 이렇게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걸로
0: 예.
2: 보여집니다.
0: 조금 좀 아니하다고 생각드는
1: 예.
0: 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끼리 우리 이러한 이제 공감대나
1: 예.
0: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이 되어
1: 예.
0: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거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1: 네.
0: 조국과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하겠어요.
1: 네.
0: 과거에 김용남 후보의 말, 메시지 이런 거 다 지금 다 조사해 놓을 거란
1: 네.
0: 말이에요. 그래서
1: 네.
0: 하루에 하나씩만 터트리면 사과해라
1: 네.
0: 이렇게 나올 가능성 많거든요. 잔매의 장사 없습니다.
1: 네.
0: 그에 계속 민주당 지지층이 맞아.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이랬구나. 네. 맞아. 이건 선을 넘었네. 네. 이렇게 나온다면은 네. 김용남 후보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1: 예.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곽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1: 네.
3: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3: 김용남 후보가 사모펀드 관련이나 뭐 이런 거에서 조국 대표를 향해서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뭐 다 사과할 필요는
1: 예.
3: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1: 예.
3: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관련,
1: 예.
3: 이태원 참사 관련
1: 예.
3: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지지층 입장만이 아니라
1: 그래서요.
3: 평범한
1: 예.
3: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았을 때도
1: 예.
3: 저 후보 예전에 저런 말 했는데 괜찮은 거 맞아?
1: 예.
3: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1: 한번 그렇죠.
3: 털고 가려볼 게 필요한 거죠
1: 예.
3: 사실은. 예.
1: 그거는 한번 정상적인 검증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자 오늘 이 앞에 여론조사를
0: 네?
1: 계속 말씀해 잠시 후 김용남 후보 모시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이 코스피 얘기 잠깐 해볼까요?
3: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치열하게 지금 공방전
1: 네.
3: 속에서 등락을 하다가 105.49포인트가 오른 7490.05의 장을 맞춰서
1: 네.
3: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 한때는 7500선마저 돌파를
1: 네.
3: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3: 물론 양극화 우려가 일부 있긴 한데요.
1: 네.
3: 워낙 이제 삼전과 SK 하이닉스 두 종목만
1: 네.
3: 잘 되고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주도
1: 네.
3: 있다 보니까 양극화로 좀 잘못 빠질 수도 있다는
1: 네.
3: 우려도 있기도
1: 그렇습니다.
3: 하고요.
1: 예, 예.
3: 네, 그렇습니다.
1: 자, 개헌. 뭐 뉴스가 너무 많아서요.
3: 네.
1: 개헌은 오늘 어떻게 됐죠?
3: 네, 결국에는 투표 자체가 불성립을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건데요. 마지막까지 우원식 의장이 기다렸지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하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 불성립이 선언이 됐고요. 민주당은

0: 내일 다시 한번 투표 표결에 나서겠다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이 사실 오늘 한지하 의원이라든가 예. 일부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를 보았습니다만 예. 결국 아무도 자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명.
2: 저는 굉장히 예. 무책임한 예. 결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이 예. 지금 최소한의 어떤 합의 그 합의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개헌해 예. 나가자.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지금 7공화국으로 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 87년 이후로 40년 가까이 개헌을 한 번도 하지 예.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소로 합의되는 부분만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예. 그냥 묻지마식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한 어떤 결단 또 예.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근본적 의문을 내기 때문에 전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고 예. 평가합니다.
1: 어떻습니까?
3: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1: 예,
3: 장동현 대표가 이거를 당론으로 예. 반대하고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한 것도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첨예한 대립이 있는 권력구조 개편 없잖아요. 예. 또 뭐 기본권에 관한 뭐 논의도 이번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냥 정말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래 저 정도는 뭐 헌법에 들어가야지 예. 그런 정도 내용인데 이걸 반대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질 않고 한재하 의원이나 좀 개혁파 의원들 예.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좀 반대하는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한재하 의원이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예. 아니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 개헌 문제 이런 것들 개인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되지 네. 왜 이것도 왜 강제해가지고 당론으로 네. 못 가게 만드냐 네.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심리였지 개헌을 찬성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런데 이거를 뭘 왜 반 어디가 반대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3: 저도 이해가 안
2: 가는데 이게요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아예 표결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더 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차라리 예. 투표장까지라도 와서 예. 반대 의결 할 수 있죠. 예. 국회의원의 권한인데 아예 그냥 투표 자체를 불성립으로 제적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투표 방해를 하는 예.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더 강한 예.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세비를 주고 예. 왜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10명씩 줘야 되느냐 예. 이런 근본적 의문 빠지기 때문에 전 매우 잘못 선택한 거다.
1: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이 행위 자체요. 그러니까 이 뭐 개엄을 어렵게 하자는데 이걸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 일단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왜 그런 겁니까? 보기에 배경은
3: 예. 이게 좀 어떤 분이 예. 분석을 했는데 예. 이것도 맞는지 솔직히 예.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개헌을 하게 되면은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예. 투표율이 더 올라가면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왜냐하면 투표를 60% 이하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양 지지층이 결집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 지지층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60%가 넘어가게 되면 중도층이 되고 투표장에 나온다. 예. 그럼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은 우리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1: 그러니까 그런 계산입니까?
3: 투표율을 네.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네. 이거 개헌은 이번에는 처리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그런 계산입니까?
0: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연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예. 어차피 여론조사 보니까 넉넉하게 이길 것 같으니까 예. 꼭 투표를 하겠다라는 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투표율이 좀 낮게 묶여 있을수록 조직 싸움으로 가고 조직 싸움으로 가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덜 질 수 있다. 좀 해볼 만한 계산이 예. 있으니까 그것까지 염두해서 투표율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아니겠느냐. 예. 해석은 있죠. 근데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투표율을 더 낮추려고. 네.
1: 맞습니까?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속셈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개헌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으로 가는 네. 것을 일단 원치 않는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이번 개헌, 그러니까 개헌을 반대를 해놔야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별로 캠페인을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가지고도 개헌을 막는 쪽으로 또 캠페인을 하나 할 수 있는 동력이 네. 생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굉장히 그런 좀 당파적인 이익에 매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그래서요. 이게 근데 선거에 도움이 될 아까 뭐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2: 근데 심판의 욕구가 더 커지죠, 사실. 네,
1: 그래서
2: 도움 되는 거거든요. 네.
1: 자, 오늘 한덕수 씨 재판.
0: 네.
1: 2심 어떻게 나왔죠?
0: 네. 네 서울 고등법원에서요. 네.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1년이 그 1심이 징역 23년형이었기 네. 때문에 8년이 줄어든 건데요. 혐의 대부분을 똑같이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예. 일부 혐의를 이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감형 사유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이 부작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 국무위원 소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엄에 동조했다 보기 어렵다라고 예. 행위를 봤고요. 또 50여 년간 공직 생활하면서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 예.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다. 이런 것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이 됐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
2: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작위범이라는 게 이제 막지 않았

0: 했다라는 네. 걸 범죄로 인정을 하는 건데 1심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제 무죄로 예. 일부 무죄를 낸 게 있고 예. 또 위증에 관해서도 일부분은 또 무죄로 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형량 자체는 1심에서 23년형이었잖아요. 예. 구형량 15년보다도 8년을 더한 굉장히 예. 중형을 그 이진관 재판장이 예. 선고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5년형으로 예. 이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한덕수 씨가 고령이다 보니까 뭐 15년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본인의 그 수명이나 이런 걸로 네.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는 근데 이게 1심에서 23년형이라는 그 형량을 선고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지금 깎아줄 네. 그 이유들이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사법부가 이 내란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는 조금은 좀 동떨어진 네. 판결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1: 장수장님.
2: 네.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네. 150년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생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네. 감옥에서 좀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가의 녹을 받아왔으니까 감형하는 것이 아니라.
1: 그분이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2: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국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네. 더욱더 공직자로서 철두철미하게 네.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당시 그냥 윤석열 씨 하는 대로 네.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네. 동조하고.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중형을 선고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후대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또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15년형은 좀 아쉬워요.
1: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재판부의 인식이 말입니다. 감형 사유로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봉사해요. 그렇게 느낄 국민 누가 있겠습니까? 전 박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형을 강하게 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거
1: 아니냐.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0: 가중을 해야 돼서.
1: 네. 네. 가중에 가중처벌이 어떤 사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1: 평생을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의 녹을 받으면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에 대한 의무는 완벽히 저버렸으면 그거에 대한 벌을 내려야지 어떻게. 근데 그 재판부의 인식이요. 대단히 좀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0: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라는 예. 게 국가 반역 행위인데 예. 이 국가 전복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안이하게 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뭐 중단이 됐고 뭐 누구 뭐 다친 사람 없지 않냐. 예. 이런 식의 인식이 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손방망이 식으로 예. 자꾸 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헌정 체제가 무너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었던 예.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고 뭐 조선 시대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이제 그런 식의 예. 과거에는 처벌됐던 건데 저는 지금도 사법부가 조금 더 저는 이 내란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을 예. 훨씬 더 저는 강조를 더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법부의 인식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래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떠받들음을 받고 몇십 년을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2: 그쵸.
1: 그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일 텐데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잘해줘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판결에 있어서 좀 이런 사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고 좀 고위공직자들이니까 좀 봐줘야지.
0: 그 말이 안 되죠.
1: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2: 이해가 되죠.
1: 예.
2: 국민의 법감정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50여 년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어서 감형한다.
1: 예.
2: 과연 이게 어느 국민이
1: 그걸 공감하겠습니까?
2: 그러니까요.
1: 예. 차라리 어디 전쟁에 나갔다가요. 국가를 위해 가서 부상을 입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면 그런 얘기는 가만 끄떡일 수 있죠. 뭐 근데 이 평생을 정말 좋은 자리는 다 하면서 국가의 녹을 받고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요. 가장 치명적일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거의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려는 어떤 행위.
2: 그러니까요.
1: 그리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 그러니까 이 어떤 재판부의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이분들 생각에는 그래서 혹시 이 내란이 잘 종식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2: 되고 있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0: 예.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내란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단절, 그리고 단죄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1: 그렇습니다.
0: 것이고
1: 예.
0: 그러니까 그 귀책 사유가 좀 법원에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진관 재판장 같은 분은 15년 구형이 나왔을 때 같은 사건인데
1: 예.
0: 23년형을 선고를 했잖아요. 구형량보다 훨씬 높게 했는데 지금 이진관 재판장 같은 분의 인식이 국민과는 연동되어 있는데
1: 예.
0: 지금 사법부 안에서는 엄청 소수 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1: 예.
0: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 곽 기자는 취재하시다 보면요. 이 법관들, 다수법관이 이런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는데요.
3: 그러니까 법관 예. 구성이 좀 다양화된다는 얘기가 예. 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건 저는 예. 사실 그러니까 세대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성별 같은 것들을 예. 보았을 때 특정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계층이 이 재판에서 판단을 하는 자리를 독점

0: 하는 식으로 예. 모시고 한다면은 비슷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거죠. 또 예. 이너서클이 생기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자신들의 판단만 맞다라고 착각하기가 예. 쉽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또 국민들과 뭐 소통하는 자리도 필요한 거고 배심원제가 일부 필요한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판사의 구성이든 판단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작되어야만 예. 국민의 법감정도 멀어지지 않을 텐데 지나치게 너무 따로 떨어지면서 갈라파고스화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예. 더더욱 이런 게 좀 가능한 것
1: 같습니다.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게 이 감형 사유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잖아요. 이래서 속으로 봐주고 싶어서 다른 네. 법조 문항을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15년형을 내리면 그건 뭐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당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감형, 이래 이래서 감형을 했다고. 이거는 인식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 네.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예. 자리잖아요. 윤석열 씨가 그렇게 불법적인 비상경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예. 그런 국민적인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점점 어떤 이 판결 하나 할 때마다요. 한 구석이 깨림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3: 그래서 국민적 예. 관심이 예. 사그러들면 안 되고 조금 예. 더 여론의 환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예. 이게 아직 정리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1: 자. 연관이 좀 되는 분이 정진석
0: 어떻게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후보 신청을요. SNS에 의사를 밝혔는데요. 본인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당의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라며 철회 의사를 밝혔고요. 네. 또 오늘 점심 때 박덕훈 공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네.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 네. 대기 좀 끝나겠다. 이렇게
1: 시간 다 됐는데요. 왜 이런 결정 나왔습니까?
2: 설득을 많이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냥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예. 그런 설득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1: 그래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신인규, 강성철, 과구신 세 분이었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쏙쏙쏙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14: 현대 오피스
1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덥다.
5: 춥다.
4: 에너지 비용이 또 올랐네. 아휴.
6: 계절은 바뀌는데 집의 에너지 효율은 그대로라면? 이제 집이 바뀔 차례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함이 오래가고 겨울엔 따뜻함이 머무는 집. 에너지 비용은 낮아지고 공간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린 리모델링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 확실한 생활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7: 네, 3부와 4부에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현배입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양해문이 붙어 화제가 됐죠. 뉴스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신나게 뛰고 소리 지르면서 정신없이 노느라 하루가 금방 저물었죠.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뛰어놀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런 곳으로 남아주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MBC 라디오.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00.

0: 1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내린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는데요. 남상호 기자가 전합니다.
2: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대국민 담화문이나 계엄 포고령을 수령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이 일반적인 계엄 상황을 넘어 국회가 봉쇄되고 군 병력과 경찰이 다수 집합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나아간 것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건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도 인정하면서 직접 내란 실행 행위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봤습니다. 계엄이 끝난 뒤에야 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받고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한 전 총리 판결을 맡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어 오늘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내란 가담자들의 항소심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1: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처리가 불발된 개헌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3: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이 담겼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돼 있지만 개헌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계엄 요건을 더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문제 삼는 현직 대통령 임기에 관한 내용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191명을 채우지 못해 아예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한데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해 아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호소했고 우원식 의장도 찬성이든 반대든 양심껏 투표에 참여하라며 오후 4시까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헌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투표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1: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12표가 필요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와 표결 불참

을 당론으로 정한 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오연식 의장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0: 승인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2년 만에 유가족들의 숙원인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처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 직후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6년 가까이 걸렸는데 더 이른 시기에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대해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사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으로 참사가 발생할 경우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이끌어온 송기춘 위원장이 오늘 사임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오늘 오전 송 위원장이 특조위에서 퇴임식을 열고 사임하면서 이상철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여기까지가 제 역할 같다며 남은 분들이 진상규명을 잘하고 유족들을 잘 위로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장 몫의 상임위원인 송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특조위는 새로운 국회의장 몫의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평화번영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국조특위 과정에서 확인된 확증 자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리호남의 동선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이 2019년 7월 25일부터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 왔는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는지를 가리는 중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43% 105포인트 오른 7490.05로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이 7조 1000억 원을 넘게 팔았고 개인이 5조 9000억 원, 기관이 1조 원가량 사면서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한국 기업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영국을 제친 데 이어 캐나다까지 앞서며 7위로 올라섰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대전은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1: 이제 홍삼값에 산양산삼을 마시자.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2: 평점 만점 2만 개 이상의 구매 후기가 증명하는 압도적인 품질과 만족도.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산삼 순백. 일반 식품 광고.
3: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

0: 우리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권순표의 뉴스 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 중 가장 뜨거운 경기 평택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측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일화는 없다며 선을 그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사상 처음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선출한 반면 국민의힘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야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북항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1: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2: 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안녕하세요.

0: 김홍남입니다.
1: 선거 쉽지 않죠?
0: 선거야 어렵죠. 네. 사실은. 네. 네.
1: 더군다나 또 어떤 약간의 어떤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후보랑 같이 붙는 바람에요. 그게 더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0: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아무래도 1대1 구도가 간명하고 예. 보다 선거 전략도 좀 짜기가 쉬운 측면이 있죠.
1: 예. 예. 그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 전략의 어떤 핵심은 뭡니까?
0: 그래서 선거의 왕도는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주민들 찾아뵙고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드리고 예. 그렇게 예. 하면서 뭐 이렇게 종종 방송 출연도 예. 해가면서 저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예. 이제 선거운동인 것 같고 다만 부수적으로는 이른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예. 적어도 대응은 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게 공방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저는 공격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만.
1: 아, 그래요. 예. 공격은 끝까지 안 하신다는 방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0: 그렇죠. 저는 뭐 예. 처음부터 예. 네거티브는 안 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예. 때문에 다만 저에 대한 어떤 사실 왜곡과 예. 곁들여진 공격이 들어올 때는 설명은 예. 드려야 되는
1: 예.
0: 거죠.
1: 그렇죠. 당연히. 예. 예. 자, 지금 현지에서요. 유권자를 만나면 느낌은 뭘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반응은?
0: 반응은 예. 상당히 좋아요. 예. 사실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워낙 큰 행사가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었는데 예. 뭐 먼저 찾아와서 사진 찍자고 예. 하고 어떤 분은 사인도 해달라고 예.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로 뭐 예. 저의 인기보다는 지금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그렇겠죠. 인기가 좋은
1: 예.
0: 거겠죠.
1: 예. 예. 유권자들이 주로 김 후보님한테 와서요. 하는 얘기의 어떤 핵심은 뭔가요? 뭐.
0: 핵심은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해달라. 예. 그리고 당선돼서 이재명 대통령 도와달라. 예. 뭐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 가장 많죠.
1: 예.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뭐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요.
0: 그런데
1: 예.
0: 저는 예. 전국적으로는 예. 유희동 후보가 그렇게 2등 할 예. 거라고 봐요.
1: 예. 근데 예. 오늘 여론조사는 아까 보셨겠지만요.
0: 수치만 잠깐 봤습니다. 예. 지나가다가.
1: JTBC 여론조사고요. 아까 2부에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국 후보가 26%, 김용남 후보가 23%, 유희동 18%. 물론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 여론조사야 뭐 네. 등락이 있을 수 예. 있는 건데 요거는 앞서 여러 차례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예. 조금 맥락은 다른 것 같습니다.
1: 예.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
0: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의 지지도를 합치면 67%가 나오네요. 예. 나머지 황교안 후보하고 김재현 후보는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제가 예. 잘 모르겠는데 예. 다른 여론조사는 통상
1: 여기 보면요. 자유혁신 예. 황교안 후보가요. 11%, 11%.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0: 67, 17을 예. 하면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예. 지지 후보 없음이나 뭐 모름 이 예. 응답이 대단히 낮게 나왔거든요. 예. 평택 을이 워낙 격전지고 그렇죠. 언론에서도 예.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무응답층이나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층이 대략 10% 미만 예. 정도 잡혔던 것 같은데 예. 이런 조사는 지금 16% 정도가 잡히겠네요. 예. 지금 5명의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이 예. 제가 뭐 대충 보니까 예. 84% 정도 나오는 거로 봐서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는 격전지답게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의 비율이 대단히 낮게 나왔는데 예. 이거는 여타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1: 예. 예. 그 다른 특성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예.
0: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적극 투표층이 덜 포집된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1: 아, 예. 네. 근데 김 후보님께 좀 반가울 만한 부분은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45%가 김용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 조국 후보가 39%입니다. 이 부분은 좀 듣기 좋으시죠?
0: 그게 듣기 좋은 얘기인가요? 아니 제가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아니, 지지층으로부터 적어도 80%의 지지를 받아야지 그건 오히려 그건 듣기 좋은 얘기.

0: 얘기는 제가 아닌데요.
1: 여쭤본 건 어떤 네. 우리가 유권자 입장에서 언론 네. 입장에서 보기 때 보수 후보들이 있고요. 네. 이 어떤 이 진영으로 같은 진영으로 묶이는 후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0: 글쎄요, 뭐 예. 진영으로 그냥 보수 진보 크게 예. 나누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따지면 진보당도 들어 있는 거고 예, 적어도.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라면 그 당의 아. 후보에 대한 예. 지지도가 훨씬 높게 나와야죠. 예. 그건 별로 좋은 소식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네. 뭐 그런 이유는 제가 좀 약간 뭐 직구게 좀 뭐 여쭤보면 김영남 후보께서는 다른 진영에서 일로 넘어오신 후보고 원래 또 이쪽 진영에 계신 조국 후보는 이쪽 진영에 있던 분이고 그런 데서 나오는 뭐 수치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0: 아니 근데
1: 한데요.
0: 조국 예.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원인 적은 하루도 없었던 네. 것으로 예. 제가 알고 있어요.
1: 예. 예. 진영 면에서 예.
0: 진영이요? 예. 그거는 조금 애매한 개념 예. 아닌가요? 아, 그렇게 따지면 예.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을 예. 지지하시는 분도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민주당원하고 같은 자격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대단히 정확하지 못한 말씀 같고 예. 민주당의 당원인 적이 하루도 없던 예. 분이 마치 민주당의 그 정식 공천을 받고 예. 물론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 예.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제 후원회 계좌가 개설됐는데 예. 예. 후원회장은 정청래 당대표가 예. 맡아주셨어요. 예. 그러면 당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고 한 사람한테 민주당과 관련해서 예. 민주당스러우냐 안스러우냐 시비를 거는 거는 예. 전형적으로 우리 속담에 나오는 아니 남의 집 제사상에 예. 왜 감나라 대나라 하는 거예요.
1: 그렇습니까?
0: 이재명 예. 대통령이 선택했으면 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당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주면서 예. 확인까지 했으면 되는 거지 예. 약간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1: 아, 예. 자,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네. 단일화.
0: 단일화요?
1: 예, 입장. 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예. 예를 들어 김재현 후보도 있고요. 조국 후보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거? 예.
0: 저는 그전부터 예.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예. 갖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건 뭐 제가 직접 후보인 선거뿐만 아니라 예. 원래부터.
1: 그래서 원래의 지론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0: 정당이라는 건 예. 사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다른 방향을 향해서 그 정치를 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다른 내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달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각기 다른 정당에서 후보를 냈으면 예. 끝까지 완주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게 예. 맞겠죠. 예. 그런 면이 또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예. 의미에서도 옳은 것 같고요.
1: 예. 저는 그런데 이 지론은 이른바 보수 후보들한테 질 것 같은 상황 객관적으로 여러 여론조사나 거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보시기에
0: 글쎄요. 그런 상황이 예. 일단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1: 그렇죠. 지금은
0: 높고
1: 그렇습니다. 예.
0: 뭐 말씀하신 예. 내용대로라면 황교안 유희동 후보의 예.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1: 예. 네. 근데 뭐 꼭 그쪽이 단일화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뭐 지금은 전혀 그럴 위험이 없어 보이니까요. 만약에 후반부에 가서요. 여론조사가 뭐 예를 들어서 저쪽 후보 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좀 위로 올라서고 이쪽이 단일화하면 안 되는 상황. 거기서도 이 배제되는 상황입니까 혹시?
0: 그런 상황은 일단 안 만들어질 예. 것 같고
1: 예.
0: 예. 기본적으로 저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예. 끝까지 완주해서 결국엔 6월 3일 선거일 날 유권자들의 최종적인 선택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 네. 상황은 일단 가정하기가 싫으시군요. 뭐 지금 현재로 보면. 예.
0: 안 일어날 거죠.
1: 예, 그래요. 자, 김원님 모셨는데요. 이 좀 불편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뜬 네거티브라고 말을 쓰면 규정하시는 근데 어떤 국민이 보기에는요.
0: 네.
1: 정치인에게 과거의 어떤 행적, 행위, 말 이런 거에 대해 검증 또는 입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이고 아니면 네. 그땐 적절하지 않았으면 않았고 이 국민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다. 뭐 이게 제 생각인데요.
0: 네.
1: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몇 가지 어떤 김 후보님께 제기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언행 여기에서는 해명하실 부분이나

0: 각오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1: 아니, 이미 뭐 수차례 방송, 수차례도 아니고 사실은 수십 차례 방송을 거쳐서 제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7시 24분 50초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후보 측에서 저에 대한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시간하고 동일한 분량으로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가 됐던 아니면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뭐 입시 비리 그건 뭐 조국 후보도 역시 유죄 입시 비리 관련된 유죄를 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시간 할애를 좀 해주시죠.
0: 조국 후보와 나오시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1: 글쎄요, 이 자리에서 주시면 안 될까요?
0: 지금 시간을? 말씀하시죠. 그거에 대한 말씀하시고요. 거기서 공격한 어떤 언행에 대한 부분, 그 해명을 하시죠. 그럼
1: 근데 사실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저는 이거는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할 만큼 중대한 참사다. 적어도 그게 힘들다면 행안부 장관 그때는 이상민 장관이었죠. 이상민 장관이라도 즉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제 앞선 부분 뭐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서 말을 좀 비틀어서 만들어내던데.
0: 그 만들어진 말입니까?
1: 그럼요. 전체적인 풀텍스트를 읽어보면 제가 드린 내용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서 그날 있었던 광화문 집회 이후에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는데 그 이동과 관련해서 경찰 병력이 너무 그쪽에 집중 투입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이태원에 많은 다중이 밀집될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질서 유지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앞뒤 다 잘라내고 집회하고 시위가
0: 시위대가 직접적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1: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력이 거기 너무 많이 집중됐다는 얘기를 그 전후로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는 뭐 조국 후보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조국 후보 측에서 이른바 검찰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제가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공격을 하시던데 저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제한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오늘 제가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방송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조국 후보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0: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1: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보안수사권을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저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뭐 검찰 편이다 뭐 온갖 공격을 다 하더니 저하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요?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의 근거를
0: 물론입니다.
1: 해야 되는
0: 그래야지.
1: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을 180도 뒤집으면서 공격을 하는 거는 윤리상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동영상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불과 몇 달 전에 하셨더만요.
0: 조국 혁신안 주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의 활동은 세금 낭비라고 김 후보께서 말씀하셨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1: 저는 국가 예산 세금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월호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자 거기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절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가 세 차례 가동됐습니다. 1차, 2차, 3차. 지금은 오래돼서 정확한 기...

0: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됐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다 합치면 예. 거의 한 7, 8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세금을 들여서 예.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참사 직후에 나왔던 수사 결과 예. 그때 세월호가 과적을 했고 예. 그런 과정에서 평형수를 많이 빼냈고 그게 급류에 취약해지면서 전복됐다는 그 수사 결과 플러스 그래도 아 국민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예. 수사 결과 외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성과를 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그때 들어간 예산이 예.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많은 세금을 사용하면서 제가 기억에 특별히 남는 성과가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 그러니까 특위 자체 행위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건 뭐 여전히 그 비판적인 마음이죠.
0: 그렇습니다. 그 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자 이제 조국 펀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국 펀드 얘기를 좀 예. 해보죠. 예. 광고 듣고 예. 시작할까요?
2: 아 광고가 지금 말입니다. 이게
0: 아 광고 없이 예, 가나요?
2: 아니요 아니요
0: 잘 됐네.
2: 아니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약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0: 뭐가요?
2: 한 번 더 보실게요.
0: 이제 시간이 아, 제 방송 예, 시간이
2: 예. 한 코너
0: 아니, 똑같은 시간 주신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2: 한 번 더 보실게요. 예, 말씀
0: 어떤 아 거. 그때는 조국 펀드 말씀만 드리죠 예, 예, 뭐 예,
2: 그때 꼭 보실게요.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예. 시간은 딱 15분이라서 예. 아, 그럼 다음에 진짜 꼭 보실게요. 예.
0: 근데 예. 조국 후보 측의 공세를 보면 예. 새로운 또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지겠어요.
2: 예.
0: 내검 남내.
2: 예.
0: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2: 예.
0: 무조건 검증이래요. 근데 검증 한번 저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2: 예.
0: 여기 조국 정경심 예. 두 분의 판결문 예. 뭐 거기서 좀 확대하면 그 조국 펀드에 앞장섰던 조범동 씨의 판결문 세 예. 개만 놓고 진짜 검증하기 시작하면
2: 예.
0: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기간 다 채우고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예.
2: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0: 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 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단 서울은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경기 남부지역과 강원 내륙지역에 아직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전북, 경북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도 보셨지만 내일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체로 15m, 초속 15m 안팎인데 특히 제주는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미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더위 걱정은 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 부산 14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 16도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을 가기 전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앞에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1km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예고드린 대로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네. 힘드시죠?
6: 아니요.
1: 아, 그래요?
6: 네. 예. 이번 선거만큼 예. 설레고 아, 기대되는 선거가 없습니다.
1: 예. 예. 자, 경기도지사 후보 되셨는데요. 네네. 왜 나라는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6: 저는 저의 평생 업이 있습니다. 예. 제가 죽기 전에 예. 완성해야 할 업이 사실은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를 예. 만들어 놓고야 예. 말겠다.
1: 예.
6: 그게 부민강국
1: 예.
6: 그리고 누구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1: 예.
6: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예. 게 제 이제 과학기술 패권 국가,
1: 예.
6: 부민강국 과학기술 패권 예. 국가 두 아젠다가 저의 삶의
1: 예. 예,
6: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업을 향해서 가는 예. 길이에요.
1: 예.
6: 어떤 길도. 네,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그런 길이 됐고요.
1: 예.
6: 이번에 경기도 첨단 산업의 발전과 혁신 보수의 재건 제가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경기도는 예. 특별한 지역입니다.
1: 예.
6: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이죠.
1: 예.
6: 아시다시피 지금 패권이 무엇으로 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패권이 어떤 산업인지 아시잖아요.
1: 예.
6: 이제 그런 산업이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심장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때보다도 지금 경기도지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해방 후에 70년의 변화보다 예. 앞으로 3~4년의 변화가 훨씬 더 가파르고 또 클 거거든요.
1: 예.
6: 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제대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1: 예.
6: 그게 경기도라는 건 아시겠죠.
1: 예.
6: 그래서 경기도는 아무나 지금 지사를 해서는 절대로 예. 안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1: 예. 네. 경기도 예. 민심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느끼시는. 예.
6: 100%입니다. 100% 뭐라고 하시냐면 예. 추미애는 안 되지.
1: 예.
6: 예. 추미애는 안 되지. 제가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 우리 선배님한테 드려서.
1: 예.
6: 그런데 경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경기도를 그러니까 쉽게 봤다.
1: 예.
6: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 이율에 기대서
1: 예.
6: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략이지 않습니까?
1: 예.
6: 그런 분이 와서 발판으로 삼겠다. 예. 뭐 다음 예. 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발판으로 삼던가 아니면 여기가 마지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으로. 예. 그런 분에게 맡길 수는 없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1: 예.
6: 이게 양도체가 해야지.
1: 아, 그래요?
6: 네. 네. 예.
1: 추미애 후보 모시면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 아, 그렇죠. 들어보세요.
1: 예.
6: 근데.
1: 예.
6: 네. 네.
1: 곧 모실 테니까요. 네. 네. 같은 질문.
6: 오시긴 합니까?
1: 예. 예.
6: 네. 보통 안 오시던데.
1: 아, 그래요?
6: MBC니까 오시나 보니까.
1: 예, MBC.
6: 보통 매불쇼나 저 예. 뉴스 공장 이런 데만 나가시고. 아. 다른 데는 안 나가셔가지고 제가 다 지금 캔슬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1: 추미애 후보 한번 모시고
6: 네네네.
1: 같은 질문들. 네. 자, 조응천 후보의 단일화.
6: 네네.
1: 어떻게 보십니까?
6: 단일화라고 하는 네. 것은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

0: 지금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 양향자야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기지 못하면 저는 어떤 단일화도 사실은 아, 의미가 그래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단일화 생각은 제 머릿속에 지금 예. 없습니다.
1: 아,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
0: 네.
1: 양 후보님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도부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0: 어떤 입장입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내란에 관련된 부분이나요. 뭐, 네. 뭐 윤호기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0: 저는 예. 저는 아예 예. 처음부터 예. 뭐 지지자들 예. 앞이든 국민 앞이든 예. 경기도민 앞이든 계엄은 불법이다라고.
1: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뭐 어떤 후보 추천이나요.
0: 네네.
1: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말씀하신 방향과 결이 다른 뭐 그런 네. 결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정진석 예. 전 비서실장님도
1: 예, 오늘 이제 출마 포기하셨죠.
0: 출마 포기하셨죠.
1: 예.
0: 그리고 저는 뭐 제가 공천을 한다 그러면
1: 예.
0: 고려를 할 사안들이었겠지만 지금 제가 공천 공관위원장이 아니라서 예. 그것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예. 저는 그것과 전혀 별개인 예.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민들께서는 그래도 안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유세 지원이나
0: 네.
1: 뭐 이런 건 바라지 않으십니까? 혹시?
0: 유세 지원을 예.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1: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네. 아마 결과로 나올 겁니다.
1: 그래요?
0: 네. 네. 그걸 뭐 미리 예측해가지고.
1: 왜냐하면 제가 이런 네.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0: 네.
1: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 아까도 여쭤봤던
0: 네.
1: 그게 지금 양 후보가 가지고 계신 여러 네. 지향과 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움이 될까요?
0: 그런 지향도 예. 있지만
1: 예.
0: 어제 경기도 필승 전략 대회에서 보셨듯이 예. 우리는 하나로 간다
1: 예.
0: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어제는.
1: 근데 제가 그걸 아는데요.
0: 네.
1: 지향이 이렇게 달라가지고요.
0: 네.
1: 선거 전략이
0: 예. 지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1: 아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0: 네, 네.
1: 내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0: 네, 저는
1: 지금 예, 예. 장동혁 네. 지도체제는 그에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0: 저는 예. 저는 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우 비판적이고 개혁은 예. 불법이다라고 해서 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뭐 그 지원 유세나.
0: 저, 한... 예, 저에 대해서만 좀 물어보시죠. 네. 경기도와 양양자에 대해서만 물어보시죠.
1: 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나요?
0: 네.
1: 조홍천 후보에 비해서
0: 네.
1: 양 후보가 꼭 되셔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경기도의 심장을 제대로 예. 지킬 사람, 강하게 만들 사람은 예. 양양자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싸움꾼으로 인식되어지고
1: 예.
0: 있죠. 그리고 법률 기술자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1: 예.
0: 저는 싸움꾼 대 일꾼,
1: 예.
0: 법률 기술자 대 산업 전문가로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시청 그 법률 기술자는 두 분 다 법률 기술자의 어떤
1: 조홍천 후보 말씀이시죠?
0: 예, 맥락으로 예. 묶이시는데요.
1: 예.
0: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1: 예.
0: 그 추미애 후보의 AI 뭐 공약들
1: 예.
0: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토론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전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이 여당의 후보로
1: 예.
0: A 국가 인공지능 정확하게 이름이
1: 예.
0: 국가 인공지능 이 기획위원장
1: 예.
0: 부위원장 정확한 이름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임문영 위원장을 내보냈어요 부위원장을
1: 예.
0: 어디로 위장 탈당한 민영배 후보의 자리로
1: 예.
0: 광주 광산 을이죠
1: 예.
0: 그리고 하정우 AI 미래수석을 북구갑으로
1: 예,
0: 부산 북구갑으로 내보냈죠.
1: 예.
0: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1: 예.
0: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AI 3대 강국을 만든다고
1: 예.
0: 했습니다. 그 비전을 얘기해놓고 1년도 안 돼서 두 사람을 차출을 해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위원회 분들한테 오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1: 예.
0: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탑이 둘이 없어져 버리니까
1: 예.
0: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1: 예.
0: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 예.
0: 그래서
1: 예.
0: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정부를 뭐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힘으로 그 AI 관련 공약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1: 예.
0: 과연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는가?
1: 예.
0: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이 AI를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데
1: 예.
0: 이런 정부와 이런 쪽에서 뭐 발을 맞춰서 가신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1: 예.
0: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나 말입니다. 경기도 네. 자체의 어떤 유권자의 구성이나요.
0: 네, 네.
1: 지난 정부의 어떤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감이나요.
0: 네.
1: 이런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0: 네.
1: 그건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0: 양향자에 네. 대한 반감은 거의 없습니다.
1: 아,
0: 그 인지도가

0: 예. 이 우리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높아요.
1: 예, 예.
0: 그리고 저보다 거의 뭐 예, 많이 높습니다만 예. 그 인지도가 비호감의 인지도예요.
1: 예.
0: 그리고 저는 호감이 비호감이 좀 낮고 호감이 예. 좀 높은 인지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민이 예.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예. 4년 전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 했다라고 보여져. 우리 예. 우리 후보가 떨어져서 예. 좀 안타깝긴 예. 하지만 경기도민의 집단 지성은 아, 그래. 살아 있습니다.
1: 예.
0: 절대로 추미애 후보를 찍을 수가 없을 거예요.
1: 수치 언급하지 않고요.
0: 네네.
1: 그러나 여론조사 면에서는
0: 네.
1: 양 후보께서 어떤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는 건 현실 아닙니까?
0: 오차범위 밖에서 예. 밀리지만 예. 저는 첫 번째 제가 그러니까 후보 결정이 늦었지 예. 않습니까?
1: 예.
0: 후보 결정되고 직후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제가 예. 30% 이상만 되면 제가 이긴다고 보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예. 아마 저 후추미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예. 긴장될 겁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근데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제 옆자리하고 항상 행사에서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태그가 이제 네임 태그가 예.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예. 근데 그걸 떼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셔요.
1: 예.
0: 저거 안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1: 예.
0: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 예. 자, 경기도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부분
0: 네,
1: 중에 하나는요.
0: 네, 네.
1: 교통입니다.
0: 네,
1: 잘 아시겠지만.
0: 맞습니다. 예, 그거에 제가 41년째 예. 살면서 예. 가장 많이 그 교통 지옥을 느껴봤을
1: 예.
0: 겁니다. 네.
1: 대안은 뭔가요?
0: 근데
1: 영어 만드신. 예.
0: 그 경기도 교통 문제가 단순히 뭐 정치와 헌잡의 문제라기보다
1: 예.
0: 사실은. 직장은 서울에 있고,
1: 예.
0: 예, 주거는 경기도 있고 이런 그 문제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낮은 그 대중교통 이용률도 예. 문제고, 그러니까 자가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 예.
0: 46%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간 격차도 예. 있고, 근데 이 출퇴근 수요가 서울로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주요 이렇게 간선도로 아시죠? 저도 늘 느꼈는데 예. 상습 정체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광역버스는 저도 광역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다 차가지고 옵니다.
1: 예.
0: 물론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확인도 예. 하고 그럽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저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그러니까 단기 해결 방안과 중장기
1: 예.
0: 해결 방안을 좀 나눕니다. 근데 그 우선은 출퇴근을 30분으로 이렇게 줄이려면
1: 예.
0: 사실은 GTX A 노선이 완전히 개통이 돼야 돼요.
1: 네.
0: 그리고 BC 노선 말씀하셨지만 뭐 추진이 좀 빨리 돼야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동탄에서 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동탄역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한 40분,
1: 네.
0: 차를 타면 한 1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1: 예.
0: 근데 거기까지 가는 버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1: 예.
0: 게 있어요.
1: 예.
0: 택시도 없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저는 그 간선 급행버스 있지 않습니까? BRT라든지.
1: 예.
0: 그리고 이 이용률을 좀 높이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하철 타는 데까지 가는
1: 예.
0: SRT를 타는 데까지
1: 예.
0: 가는 거기에 이제 교통수단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 모빌리티
1: 예.
0: 뭐 전용 동선을 확보한다든지
1: 예.
0: 그리고 그 DRT라고 수요 응답형 교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AI 전략 경영 박사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결국은 AI 기반 지능형 교통 체제
1: 예.
0: 체계 ITS를 개발을 더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렇게 혼잡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경기도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주거가 있어야 되고
1: 예.
0: 여기서 교육을 해결할 수 있어야
1: 예.
0: 되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까지도 예술까지도 즐길 수 있는
1: 예.
0: 그런 게 경기도에서 이 클러스터마다
1: 그 안에서
0: 예, 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1: 예.
0: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1: 예.
0: 지금 뭐 확충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이게 나올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느꼈고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1: 예.
0: 추미애 후보 버스 한 번도 안 타봤을걸요. 한번
1: 예.
0: 물어보세요.
1: 예.
0: 보시면.
1: 꼭 물어보겠습니다.
0: 네. 예.
1: 예.
0: 예.
1: 예. 물어보겠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서 자. 아마 제가 그 문제도 가장 예.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그 예. 삼성 출신이시니까요.
0: 네.
1: 요새 어떤 뭐 이 파업 문제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0: 보상 문제는
1: 예.
0: 근본적으로는 삼성의 노와 사의 문제예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0: 이제 저는 그 노동자들 우리 후배들이
1: 예.
0: 그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1: 예.
0: 제가 28년간 노동자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어쨌든 그런데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1: 예.
0: 전략 산업이다 말씀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가 노사대화에 예. 참여해야 됩니다. 예.

0: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국가적 리스크를 해결하겠다. 예. 저는 후배들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1: 예.
0: 네.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정말 우리 그 반도체 인에게 달렸다. 예. 이런 말도 하면서 돈보다는 예. 정말 그 국가를 살린다는
1: 예.
0: 소명과 사명으로 예. 일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1: 예.
0: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PS 제도라든지 예. 이런 구조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1: 예.
0: 네. 네.
1: 그 보상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감은 사명감이고.
0: 그런데 인식이 예. 지금 예. 그게 이제 반도체가 꼭 그 예. 반도체 지금 노동자들이 그 정도로 요구할 정도로
1: 예.
0: 그런 사람이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너희들만 다 주라는 얘기냐 뭐 이런 예. 말씀도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1: 예. 네.
0: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TSMC 같은 경우가 예. 이제 똑같지 않겠습니까?
1: 예.
0: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1,500조의 예. 그 글로벌 시총이었는데 지금 2,500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TSMC는 국가가 나서서 그런 산업 전반의 어떤 생태계를 관리를 합니다.
1: 예.
0: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국가가 나서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1: 예.
0: 네. 네.
1: 자, 선거 얘기 좀 다시 해보면요.
0: 네. 네.
1: 자체 선대위를 경기도가 하겠다.
0: 네.
1: 의원들 중에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까 장동희 체제에서 뭐 지원 유세로 오면 막지 않겠다는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다만.
0: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MBC가 특히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데 네. 프레임을 네. 자꾸 뭐 절장 절 뭐
1: 아니 그게 네. 그게 아니고 당내 네. 분열을 왜 MBC가 당내 노출된 현상을 여쭤보는 건데 그걸 왜 MBC가 탓을 하십니까?
0: MBC에서
1: 예.
0: 많이 듣습니다. 그 탓이 아니고.
1: 예, 예, 네. 예.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0: 선거요.
1: 예.
0: 자체 선거 선대위는 다 있죠.
1: 예.
0: 이게 광역 선거마다 다 있어요. 예. 16개 광역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1: 아, 배치되는 사안이 아니다.
0: 배치되는 사안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경기도가 60개 예. 당협이 있는 거 아시죠?
1: 예.
0: 대구가 12개고 광주시가 8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당협을 하루에 한 당협을 가더라도 60일이 걸립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성규 당협위원장님께 요청한 것은
1: 예.
0: 우리 후보가 늦게 결정되더라도 네. 이 선대위를 먼저 좀 출발시켜 주시라
1: 네.
0: 구성을 해 주시라 네. 요청을 두 달, 세 달 전부터 제가 예.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네. 그 두 트랙으로 그냥 같이 가는 겁니까?
0: 아, 그렇죠. 네.
1: 예.
0: 아, 중앙선대위하고요?
1: 예.
0: 중앙선대위는 선대위대로 그렇죠. 예. 두 트랙이고 뭐 중앙선대위는 선대위대로 또 메시지를 낼 일이 있으니까요.
1: 예.
0: 네.
1: 자, 시간 다 됐는데요.
0: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까?
1: 예.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10초, 20초밖에 네. 없습니다.
0: 예. 이번 선거는
1: 예.
0: 입법, 행정, 뭐 사법, 지방행정, 지방 권력까지 예. 다 넘어가는 예.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1: 예.
0: 그리고 경기도의 도지사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예. 경기도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저는 뛰어가겠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넘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가족 여행 체크리스트.
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0: 간식 체크!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오늘 방송에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들은요. 지난달 25일과 26일 프레시안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그리고 이달 1일과 2일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다음은 이달 4일과 5일 JTBC의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6: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7: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높은 층에 있을 경우 옥상으로 피한 뒤 구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무리해서 지상으로 내려가다가 연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옥상 주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의 옥상 광장을 조사했는데요. 옥상으로 가는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대피 정보가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작은 변수로 생사가 좌우되는 화재 사고, 안전 규정을 강화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10: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11: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6.1 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

0: 라디오 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8시 뉴스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최종 기각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지 6일 만인 지난달 30일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보고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에 대해 하이브 상장으로 이익을 거둔 사모펀드와 방 의장 사이 관계를 비롯해 방 의장이 취한 부당이득 액수 등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4시간에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일한 날에도 30분의 법정 휴게 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 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60여 명을 동원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의정부시 시내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단속에서 추가로 적발된 주사기 매점 매석 업체 10곳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 매석 협의를 받는 업체 10곳에 추가 고발했으며 업체에 대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매점 매석한 물품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주사기 매점 매석 혐의 업체 4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된 한일 외교 국방당국 간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안보협력 방안을 다루는 오늘 회의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사무 차관과 가노구시 방위심의관이 참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덕분에 든든해요. 늘 이겨내는 우리. 한식품 회사에서 컵라면 용기하다는 인쇄해 둔 응원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라면을 먹다가 발견한 뜻밖의 위로에 우르컥 눈물이 터졌다는 글들이 몇 년 전부터 SNS에 종종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뿐만이 아니고요. 편의점 나무젓가락 포장지에 적혀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또 한 카페에서 커피잔을 붙여주는 모든 사람, 모든 마음에 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응원 메시지들도 소비자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있는데요. 이런 걸 감성 마케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프로그램 제목 오늘도 당신 편 역시 감성 마케팅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이만큼 든든한 응원은 없잖아요. 혹시 오늘도 당신 편보다 더 감동적인 응원 문구를 알고 계신 분은 꼭 제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7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전해드렸습니다. 9290님이 이 노래 결혼식 때 신랑이 직접 불러준 축가였는데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오, 축가로도 남편분이 결혼식에서 불러주셨으면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시겠네요. 7124님 오프닝이 많이 울컥합니다. 7190님 오늘도 당신 편 너무 좋아요. 조광희님 맞아요. 오늘도 당신 편 제목 편안하게 잘 지어 놓으신 듯 하고 또 칭찬의 글을 남겨주셨고 9875님은 그래서 오늘도 당신 편을 좋아한다니까요. 젠디도 좋고 노래 선곡도 좋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양한 사연을 보내는 청취자들도 좋고 다 좋아요 하셨네요. 오늘 오프닝에서 이 한 식품회사가 컵라면 용기 하단에 인쇄해 둔 그 응원 메시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덕분에 든든해요 늘 이겨내는 우리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많은 위로를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거창한 위로보다는 이렇게 때로는 좀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건네는 짧고 담백한 말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고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감동적인 응원 문구 알고 계신 분들 제보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예찬님이 오늘도 수고했고 잘 버텼다. 이건 어떠세요? 라고 하셨어요. 오, 너무 좋은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거나 나의 수고를 알아줄 때 되게 감동을 받잖아요.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이런 말들의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찬님 말씀하신 멘트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혹시 평소에 내가 들었던 그리고 뭐 건넸던 감동적인 응원 문구 많이 많이 제보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목요일 3, 4부 오늘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많이 들려드리는 날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또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쉴 새 없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또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미래에셋증권, 유유제약, 저축은행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큰데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이 비급여 의료비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정보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포털에서는 단순히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여주던 기존 방식 대신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앙가격과 하위 10%를 제외한 실제 최저가격을 안내하는데요. 과거 도수치료 가격이 최저 300원에서 최고 60만 원으로 표시되는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예외적인 가격이 포함돼서 실제 시장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새로워진 포털에는 항목별, 지역별 가격 비교 기능이 추가돼서 이전보다 쉽게 비교가 가능해졌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이 큰 주요 입원 질병 210개의 진료비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올해 2월 폐어구에 감겨서 등 지느러미가 잘린 상태로 발견됐던 제주 남방큰 돌고래 샌돌이가 이번에는 낚싯줄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 해상에서 한쪽 가슴 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린 상태로 포착이 된 건데요. 샌돌이를 발견한 다큐멘터리 감독 오승목 씨는 몸 옆으로 투명한 낚싯줄이 걸려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띈다면서 그동안 활발한 활동과 자가치유 과정을 통해서 컨디션을 회복한 상태여서 안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남방큰 돌고래 샌돌이는 지난해 12월에도 온몸에 그물이 얽힌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후 강인하게 그물을 끊어내고 힘차게 살라는 뜻으로 샌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샌돌이는 이름처럼 그물을 스스로 벗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등 지느러미를 잃었는데요. 제주도 긴급구조 TF팀은 낚싯줄에 걸린 샌돌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오늘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은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지만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강한 돌풍이 동반될 전망입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강원 동해안은 내일 오후에 또 한 차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21도까지 올라가고요. 아침엔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BJ 토마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봤는데요. 남방 큰 돌고래 샌돌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낚싯줄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는데 진짜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그물에 걸린 채로 발견이 됐었는데 또다시 낚싯줄에 걸렸다는. 낚시할 때 바다에 버려지는 그 낚싯줄이나 폐어구, 사람 눈에는 그냥 작은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이 해양 생물들한테는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덫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낚시를 하신 후에는 낚시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낚싯줄 또 바늘 같은 거 반드시 잘 수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다 놀러 가면 당연히 쓰레기 남기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바다 근처에 가거나 돌고래 보러 가시는 경우에 우리에서 뭐 가까이 간다거나 이런 행동 또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샌돌이가 다시 또 건강하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신지연님이 젠디 이제서야 집으로 가는 길을 듣고 있어요.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신지연님이 신청해주신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응원 문구, 감동적인 응원 문구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래 가사도 너무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자, 누워만 있자, 열 번은 본 영화를 또 보자, 그러다가 스륵 잠들자,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고생한 널 안아주자. 너무 감동적인 응원이네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 문구와 관련한 문자들 만나볼게요. 공구 이사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길, 이 말이 좋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길, 이런 말들. 3785님, 라면 뜯다가 보고 기분이 정말 좋아서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놨었어요. 한 번씩 보고 힘을 얻어요 하면서 사진 공유해 주셨는데, 아, 컵라면 뒤에 이 적혀 있는 멘트네요. 너는 지금도 빛나. 너무 좋은데요. 6425님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7089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 전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쵸. 그리고 7848님은 신규 간호사 트레이닝 중으로 요즘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적응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고 있어요. 저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려는 마음을 갖다 보면 조금씩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경주님, 아이스크림을 랜덤으로 골라 먹는데 우리 옆지기는 두 번 다 화내지 마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제겐 잘하고 있어, 힘내. 아이스크림도 제 속을 알았나 봅니다. 오, 신기하네요. 화내지 마라는 멘트도 있군요. 오, 요즘에 이런 감동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많은가 봐요. 컵라면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멘트가 있다고 하고. 근데 저는 그 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컵에다가 뭐 그냥 뭐 굿모닝,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가끔씩. 아니면 뭐 스마일 표시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되더라고요. 범진호님은 감동 응원 문구,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난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동트기 직전이다. 이렇게 많이들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셔서 또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또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579님 젠디 식사했어요. 식사하고 진행해야죠. 건강 꼭 챙겨요. 방금 담근 부추김치와 삼겹살 좀 같이 보내드려요. 우리는 젠디 편이니까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와 진짜 방금 담은 듯이 윤기가 아주 자르르 흐르는 부추김치 그리고 삼겹살이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사진을 두 장 첨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응원 문구만큼이나 맛있는 거 사줄 때 힘이 되잖아요. 7579님이 저에게 오늘 힘을 주셨네요. 안대범님, 젠디 오늘은 저녁으로 고기짬뽕 먹고 왔는데 세숫대야 사이즈 그릇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동네 중식당 주방장님 손이 큰 건지 웜해 하셨는데 자주 가는 이 중식당에 짬뽕이 맛있나 봐요. 그리고 되게 많이 주시나 보다 양을. 그런 곳은 이제 단골집으로 해놓으면은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죠. 저는 오늘 저녁에 역시 또 구내식당에 가서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먹었습니다. 김동희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이곳 속초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영랑호에서 올려다보는 설악산은 보면 볼수록 멋집니다. 속초에 계시는 우리 동희님 또 글 남겨주셨네요. 영랑호수에서 이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또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너무 멋진 풍경을 보면서 또 오당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 그 김영자님께서 그 내일 저녁에 아카시아 꽃을 넣은 비빔밥 드실 거라고 문자 주셔서 내일 일기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젠디 아카시아 꽃으로 비빔밥 해서 드셔보셨어요? 신랑이 먹어봤다면서 오늘 꽃을 따왔어요.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내일 저녁에 아카시아 꽃을 넣어서 비빔밥 해 먹어보려고요. 내일 저녁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제 이 메시지 들으시고 경주님께서 제보를 하나 해주셨는데 아카시아 노노노 아카시입니다. 아, 그럼 아카시아도 아니고 아카시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하얀 꽃나무는 아카시꽃이 맞고요. 아카시아꽃은 또 다른 종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꽃의 세계 어려운데 명자님이 어떻게 후기 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맛이 어땠는지 조금 더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명자님과 전화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2: 네, 논산에서 딸기 농사 짓고 있는 김명자입니다.
0: 논산에서 딸기 농사 지으시네 우리 명자님 반갑습니다.
2: 네.
0: 늘 이렇게 문자로만 뵙다가 오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됐는데 늘 출석 체크도 매일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2: 항상 잘 듣고 있어요.
0: 아, 고맙습니다. 지금 혹시 네.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2: 전화 받으려고 지금 밖에 나왔는데
0: 네.
2: 밖에 여기도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0: 논산에도 비가 오는군요.
2: 네. 네.
0: 어제 그 아카시아 꽃 넣은 비빔밥 먹겠다고 하셨는데 아카시 꽃으로 네. 이렇게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해요.
2: 네.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점심에 비벼서 먹었었거든요.
0: 오, 점심에 드셨어요?
2: 네. 네.
0: 오, 맛이 어떠셨어요?
2: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카시아 꽃 향기 맡으면 좋았었는데 이제 막상 아카시아 그 바로 앞에서 맡으니까 향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0: 아,
2: 먹기
0: 그래요?
2: 전엔.
0: 오.
2: 예. 근데 이제 막상 비벼서 먹으니까 그 네. 향이 조금 연하게 느껴져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밥이랑 먹으니까 오히려 향이 예, 예. 괜찮으셨어요?

0: 꽃향기 나는 그런 비빔밥이었겠네요.
1: 네.
0: 뭐랑 뭐 넣어서 비비신 거예요, 그러면은? 꽃이랑?
1: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서
0: 네.
1: 먼저 비벼가지고 이제
0: 네.
1: 아카시아 꽃하고
0: 네.
1: 상추하고 이렇게 들기름
0: 오,
1: 넣고
0: 들기름.
1: 네, 맛있게
0: 오,
1: 먹었어요.
0: 참기름 안 넣고 들기름 넣으셨네요.
1: 네네.
0: 오, 왜요?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니, 저희 집에 들기름, 있는 게 들기름밖에
0: 아,
1: 없어서.
0: 그러셨구나.
1: 네네.
0: 그러면 꽃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겠네요. 들기름 향이 많이 나니까.
1: 예, 먹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럼 어떻게 오당제 가족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1: 한번 정도는 먹어볼 만하다. 이제 이게 아카시아가 그 철이 있기 때문에 한번
0: 네.
1: 정도는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
0: 한
1: 싶거든요.
0: 번쯤.
1: 예.
0: 식감도 괜찮았어요, 식감?
1: 식감은 별로 못
0: 못
1: 느끼,
0: 느끼는구나.
1: 예. 상추랑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0: 아.
1: 식감은 별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0: 안 대범님이 떫어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떫진 않으세요?
1: 떫은 맛은
0: 안 났어요.
1: 고추장 맛이 조금 강해서 그런 건지
0: 오.
1: 다른 맛하고 이렇게 시접해서 별로 그거는 못 느꼈었거든요.
0: 네. 그러면 한 번쯤 해 먹어보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두 번은 해 드실 만한지 또해 드실 건가요, 우리 명자님?
1: 저는 기회가 되면 해 먹을 것
0: 아,
1: 같은데,
0: 기회가 되면?
1: 네. 신랑은 이제 또 애들한테도
0: 네.
1: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내일 따가지고 주말에
0: 네.
1: 애들
0: 한번 해보면.
1: 한번 먹어보라고 지금 해보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0: 그럼 맛있으셨나 보다.
1: 네.
0: 우리 명자님이 딸기 농사 지으시잖아요.
1: 네네.
0: 혹시 딸기를 이용한 딸기 비빔밥은 안 드셔보셨어요?
1: 딸기 비빔밥은 안 들어봤거든요.
0: 아, 그러셨구나. 왜냐면
1: 네.
0: 딸기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요리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1: 그런가.
0: 혹시나, 예, 여쭤봤는데, 요 딸기 잼도 먹고, 뭐, 요즘에 그 딸기 뷔페라고 해가지고, 딸기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들을 파는 그런 곳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딸기 농사는 어떤 작업하세요?
1: 지금은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단계이고, 딸기 지금 이제 육류를 키우고 있거든요.
0: 네.
1: 키워야 되는 작업을 지금 여름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딸기 육류를 키워서 여름
0: 어머.
1: 동안 이제 육류장에서 키워가지고,
0: 네.
1: 이제 크면 이제 9월에 이제 딸기 밭에다가 이제 다시 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9월에 다시 심으시는 거군요.
1: 예,
0: 그럼, 네.
1: 여름에 육류 키워서.
0: 그럼 쉬는 기간이 없이 1년 내내 일하시는
1: 네.
0: 거네요.
1: 예. 그래서 딸기 농사를 15개월 농사라고
0: 네.
1: 그렇게들 흔히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딸기를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육류를 키우기 때문에 그게 겹치는 날이 있어서 딸기를 15개월 농사라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 그 정도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니까 15개월 농사다. 그럼
1: 네.
0: 쉬는 날 없이 일하세요, 우리 명자님도?
1: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닦는 겨울에 나오면 이제 닦는 작업만 하고,
0: 네.
1: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는 휴가 내서 이제 여기 수원에
0: 네.
1: 애들이 있어서 이제 수원에 잠깐 다녀오고 하는 그런
0: 오,
1: 일정이거든요.
0: 그러시구나. 이번 주에도 뭐 계획 있으세요, 주말에? 그러면?
1: 이번 주는 아니고 이제 내일 계획이 있어요.
0: 내일,
1: 네.
0: 어디 가세요? 내일 가족들한테 가시는 거예요?
1: 예, 아들내외한테 지금 이제 대전으로 이제 아카시아 꽃 따가지고 갖다 주려고, 아들
0: 와,
1: 며느리한테.
0: 그러시구나. 9875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딸기도
1: 네.
0: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는데, 어떤 품종이 제일 맛있어요?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1: 지금 저는 딸기 농사를 이제 저희가 지금 귀농을 해서
0: 네.
1: 시작한 지한 6년 차 정도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량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0: 서량.
1: 예,
0: 네.
1: 보통 가장 이제 많이 하는 품종이기는 한데, 화장이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작업이
0: 네.
1: 포경에서, 저기 뭐냐, 그 배드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는, 포경으로 하는 적이라 맛이 주변에서 이렇게 먹는, 먹어본 사람들 같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기 서량이 좀 맛이 좀 괜찮다고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아 맛있죠 서량 딸기. 네. 아 서량을

0: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명자님이.
1: 네.
0: 0652님은 내일 아까 씻고 따로 가야겠네요 하셨는데 비빔밥 맛이 궁금하신가 봐요. 0652님도. 네. 오늘 방송 연결되셨는데 명자님 마지막으로 뭐 가족들한테 음성 편지 한번 남겨 보실래요?
1: 네. 대전에 있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수원에 있는 두 딸 그리고 논산에서 저희 이제 딸기 농사하고 있는 우리 여섯 식구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재미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하고 자연이 연이 쓰리 모두 엄마가 사랑해.
0: 아 감사합니다. 명자님 말씀하시다가 좀 울컥하셨나 봐요.
1: 네.
0: 가족들 생각하니까 내일 또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1: 네. 제가 좋아하는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듣고 싶어요.
0: 네.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자님께는 렌틸콩 두유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딸기 농사 항상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논산에서 딸기 농사 지으시는 김영자님의 신청곡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왔습니다. 이경희님이 가족 이야기 나오면 울컥하죠. 늘 미니 게시판에서 뵀던 분이라 더 반갑네요. 김경주님도 명자님 목소리가 딸기처럼 달달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또 늘 딸기 농사 지으면서 듣고 계신다고 매일 출석 체크해 주시는 우리 명자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박상훈님이 김치찌개에 토마토도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하셨는데 오 맞아요. 김치찌개 이렇게 얼큰하게 끓인 거기에 토마토 같이 넣으면 매콤한 약간 토마토 수프 같기도 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거 먹어봤는데 8657님 젠디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씻꽃 튀김이 별미입니다. 꽃에 꿀이 들어있어서 달큰하고 맛있습니다. 봄철에 한번 강추하셨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리틀 포레스트라고 김태리 씨 나오는 그 영화인데 시골집에서 김태리 씨가 이렇게 아가씨 꽃을 튀겨가지고 먹는 그 장면 저도 기억에 납니다. 이게 또 바삭하게 튀겨서 먹을 때 꽃향도 이렇게 나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또 맛있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위스로우의 집으로 가는 길.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

0: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오피스.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따뜻한 나눔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시 외도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현세 씨는 매달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서 고기를 구워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요. 보육원 두 곳의 아이들 70명에게 이렇게 식사 나눔을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부터라고 합니다. 예전에 요양원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를 대접했던 부모님의 뜻을 가게와 함께 이어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이런 나눔이 알려주면서 힘을 보태서 도우려는 분들도 하나 둘 생겼습니다. 대파와 양파 같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간식도 보내주시고요. 또 추가 결제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것을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 두고 가시면서 고깃집 나눔에 힘을 보탰을까요? 1번 편지, 2번 차키, 3번 현금. 자, 추가 결제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편지, 2번 차키, 3번 현금. 정답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도현, 옥상달빛의 사랑이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3: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5: MBC 라디오.
6: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6.1 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에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0: 이틀도 안 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NBC는 현지 시간 7일 두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발표가 중동 지역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고 특히 사우디 수뇌부는 분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수뇌부는 해당 작전 지원을 위해 미군 항공기가 사우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거나 사우디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에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북한의 핵 보유는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외부의 주장이나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한 업체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 사업 목적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19억 원 가운데 5억 원가량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유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7도 낮은 1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죠. 나 자신의 행복을 넘어 반려동물과 다른 이웃들이 안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물며 여러 동물을 키우는 동물원은 더욱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서 관리 부실에 의한 맹수 탈출 사고가 반복됩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되고만 퓨마, 뽀롱이가 대표적이고요. 최근엔 늑대, 늑구가 탈출해서 사회를 긴장시킨 바 있죠. 책임질 능력도 갖추지 않은 채 야생동물을 키우는 모습. 과연 바람직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보육원

0: 네, 오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당첨자 1458님 축하드립니다.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김현세 씨는 이 일을 알리면서 기부나 선행이 결코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캣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삼성증권,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캣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4부까지 쭉 이어갈 건데요. 먹구름이 가득했던 오늘 날씨 같은 노래도 좋고요. 목요일의 고단함을 닮은 노래도 좋습니다. 또 5월 가정의 날처럼 따뜻한 노래도 대환영이에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요. 장기호의 난 언제나 널

8128님 김동률의 감사 신청합니다. 35년 직장생활을 4월 말에 마쳤습니다. 그간 헌신해준 아내와 아이들, 동료와 선후배분들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목에 취지가 명확히 나와 있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오당재 파이팅! 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만큼 앞으로의 날들 더 편안하시고 따뜻하시길 응원할게요.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감사.

김연수님 신청곡 신지훈의 나무에 기대요. 요즘 좋은 곡들이 참 많아요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연수님처럼 좋은 노래 공유해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을게요. 신지훈의 나무에 기대요.

이경희님 노래 좋네요. 김연수님 오당제 젠디들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글 남겨주셨어요. 이은수님은 젠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운동하니까 뿌듯하네요. 김유나의 고잉홈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과 마치고 운동까지 하고

돌아가는 네. 길이며 몸은 진짜 분명 피곤할 텐데 뭔가 마음 한쪽은 괜히 뿌듯해지죠.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낸 것 같고 은수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신청곡 듣고 올게요. 김유나의 고

구예찬님은 와, 이 곡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신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임채영님, 어머 김윤아님 곡 듣고 싶었는데 퇴근길에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듣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윤성님, 오늘 내린 봄비에 꽃가루 범벅이던 차가 깨끗해져서 좋아요. 조정석의 좋아좋아 신청해주셨는데요.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1458님,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2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엄마가 생각납니다. 내일은 오전 일 마치고 오후에는 엄마가 계신 납골 땅에 다녀와야겠어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셨던 노래, 우리 엄마가 좋아하셨던 과일, 나훈아의 홍시 듣고 파요.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나훈아의 홍시 전해드릴게요.

0: 한계를 넘어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동희님이 오늘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4부에도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샵 8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정님이 오당제가 저에겐 휴식 같은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당제 들을 때가 저에겐 진정한 휴식이거든요. 휴식 같은 친구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진짜 라디오 가만히 들으면서 뭔가 뭘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느긋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전해드릴게요.

박현주님, 깍 마음이 정화되고 있어요. 기아는 부산까지 걸어가라 하셨는데, 아 기아가 오늘 하나한테 11-4로 좀 크게 지긴 했네요. 현주님 위로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숙향님, 가사의 의미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 곡이더라고요. 맞아요. 악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6316님은 선곡이 좋아요. 울적한 저녁 노래로 마음을 토닥거려요. 예지원의 12화 신청합니다. 헤어졌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점점점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예지원의 12화.

2502님 안녕하세요 잔디. 김조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신청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이 노래 성시경씨가 작곡한 노래죠. 얼마 전에 성시경씨 그 고막남친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조한씨가 라이브 하셨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김정훈님, 젠디, 저 간만에 뛰고 있어요.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신청합니다. 뛰면서 이 노래 들으면 아주 신나고 좋을 것 같아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로 함께했습니다. 박성남님이 기아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셨는데 아까 현진님이 기아 경기 보면서 화났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는 경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9회 말이 지금 진행 중이네요. 11대 7로 9회 말에 지금 기아가 석점을 더 내면서 넉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숙향님, 조용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다 보니 꼭 듣고 싶은 곡이 생겨서 신청해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태우의 기억 속의 멜로디 듣고 싶은데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라디오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5: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6: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오늘 오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이 칭얼거린다며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병원 권유를 거부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여성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형보다는 8년이 줄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짝퉁 에어팟을 수입해 인터넷에서 정품으로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에어팟 등 애플의 음향기기를 본떠 만든 위조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부부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2만 7천여 개의 짝퉁 애플 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코로나19 시기 늘었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횟수가 엔데믹 이후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복지패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따로 사는 부모와 전화 연락 횟수는 평균 106회로 3.44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는 90회, 2019년에는 97회였고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에는 103회로 늘어난 이후 2021년에 112회, 2022년에는 113회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13.6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난이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북한에서도 그 충격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마당에서는 달러 환율이 석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주요 자금줄인 돈주들이 당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면서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쟁이 불붙이고 있는 북한 경제난의 실체. 잠시 후 한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3: 유유 제약.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전쟁이 북한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2: 교수님, 중동전쟁 이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중에서 북한도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 얼뜻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고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서 대외 교류가 빈번하지 않을 텐데 예. 무슨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3: 오히려 그 경제 사이즈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좀 폐쇄되고 고립된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북한 핵개발로 인해서 이제 제재 국면을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규모가 작고 네.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썼던 이제 칼럼에는 네. 이제 장마당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추세를 썼는데 네. 사실 장마당 환율이 이제 1달러에 만 원을 넘은 게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7만 원을 돌파했고 이야. 가장 최근에 이제 데일리 NK에서 항상 이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6만 9천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2: 예.
3: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네. 2월 초만에도 이제 3만 5천 원 네. 1달러에
2: 예.
3: 그랬을 때는 이제 두 배 가량 폭등하는 상황들을 물론 이제 뭐 신의주나 해산이나 뭐 평양 뭐 시장별로의 뭐 시장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런 어떤 실물 경제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것은 뭐 최근에 이제 석 달째를 맞이하고 있는 중동 사태의 네.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이제 단순히 표현하면 몇 년 만에 저 북한의 환율이 달러 기준으로 한 7배 이상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3: 예.
2: 예.

0: 이거를 이제 다른 이슈로 보면은 네. 북한 내부 당국에서 예. 통제하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중앙은행에서 뭐 북한 원화를 뭐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뭐 어떤 뭐 실물 경제를 이제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든지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은 맞는 것 같고 네. 뭐 원화를 이제 유통시키게 되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또 유도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북한 경제 특유의 그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도 제가 잠시 질문 드렸습니다만 외환시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나라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럼 구조적인 다른 요인들도 있는 겁니까?
0: 일단 북한도 기름을 쓰는 나라거든요.
1: 그렇겠죠.
0: 예, 네. 그게 이제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제 23975 뭐 이제 과거에 하노이 회담 결렬 네.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북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는 기자들 앞에서 더 이상 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촘촘하게 지금 제재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연간 50만 배럴은 정말 한국의 하루 이제 소비량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기름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이제 손을 잡는 상황이 마련이 됐고 그런 어떤 북러 간의 밀착이 또 중국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1: 네.
0: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버퍼존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제 한반도는 현상 유지. 뭐 평화를 얘기하긴 하지만 네. 그런 정도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1: 네.
0: 중국도 북한에 대한 지원들을 최근 들어와서는 뭐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긴 하지만 뭐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휘발유 가격도 이제 킬로그램당 23,000원, 뭐 디젤은 이제 18,500원
1: 네.
0: 선을 기록했는데 이게 올해 연초 대비 이제 40%가 폭등한 값이라고 볼 수 있고. 국제 유가의 변동폭을 고려하더라도 뭐 최대 이제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에너지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희소성 프리미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 내부적으로 이제 배분이 잘 되면 좋은데 북한 경제 특성상 이제 군부 쪽에 먼저 전략적으로 이제 기름이 네. 비축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다음 평양 중심 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북한에서 가장 외화가 많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는 역시 에너지다. 이렇게
0: 맞습니다.
1: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예.
1: 야, 그러면 나름대로 저는 러우 전쟁 때 러시아를 지원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외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한 외국 물자 뭐 예. 어떻게 에너지나 이런 거를 그래도 원활하게 좀 확보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경로는 없었나 보죠.
0: 그러니까 뭐 단순히 생각하면 네. 이제 중동 사태 이후에 뭐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이 풀리고 역설적으로
1: 네.
0: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1: 네.
0: 뭐 수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 이제 북한으로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1: 네.
0: 물론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어떤 크로스 파병에 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1: 예.
0: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말 많은 뭐 지금 이제 수천 배럴 정도가 계속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그 단위로 지금 기름이 흘러 들어가고 정제유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1: 네.
0: 뭐 단기간에 러시아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과하게 충족시켜줄 만한 여력은 없다. 그래서 전쟁 상황도 봐야 되고 또
1: 네.
0: 우크라이나 군이 어떤 그 정제 시설 같은 것들을 타격할 때도 어느 정도 수출에 영향을 받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지금 호재인 거는 맞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해 초만 해도 한 2조 내지는 3조 정도의 그 이익을 봤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인식
1: 네.
0: 이런 것들이 정말 궤도에 올라왔는가. 이제 군사 동맹으로 봐서는 그런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뭐 파병을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브릭스 국가도 아니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천천히 북한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정말 기본적인 수준의 뭐 기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주로는 이제 군사 뭐 기술 협력
1: 네.
0: 첨단 기술에 있어.

0: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보고 네,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또 궁금한 게요. 북한은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요.
0: 예.
1: 이 우리가 탈북자라고 흔히 부르는 이 새터민들 이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장마당이 실질적인 우리 시장 역할과 똑같이 시장 메커니즘을 해주는 중요한 뭐 기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북한은 약간 계획 경제로 뭐 배분 배당 그래서 일자리도 중앙 정부에서 다 책임져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마당은 그냥 그럼 못 본 척 해주는 거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불완전한 동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사회주의
1: 동거.
0: 계획 경제는 네. 이제 장마당이라는 사실상 시장 경제로 허용할 수 없는데
1: 네.
0: 뭐 90년도 이제 중반 이후에 불거진 이제 고난의 행군
1: 네.
0: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이 이후에 이제 과거의 초기 농민 시장이 이제 장마당으로 좀 확산이 되고
1: 네.
0: 이것들이 이제 민수경제를 떠받치는 어떤 핵심, 그러니까 국가의 배급망이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이제 생존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국가가
1: 네.
0: 배급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또 뭐 하다못해 뭐 쌀이라든지 현물로 주던 월급도 상대적으로 이제 신뢰 가치가 낮은
1: 네.
0: 북한 원화로 뭐 2, 3천 원 정도 수준으로 월급이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1: 예.
0: 그래서 한 7, 80% 이상의 뭐 실질적인 수입들을 이제 장마당에서 조달해야 되는.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 단속을 하다가 물론 이제 2003년도에 이제
1: 예.
0: 종합시장이라는 제도 안에 장마당을 들어오려고 해서 지금은 한 뭐 600 내지 700개 정도의 장마당이 있다고 이제 추산을 하는데
1: 네.
0: 뭐 위성사진도 저희가 뭐 매대까지도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1: 매대까지요.
0: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메뚜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피하는 그 수법을 쓰시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잠깐 풀어줬다가
1: 네.
0: 다시 통제를 했다가 근데 다시 통제 뭐 사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방임기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 들어서는 사실 뭐 그런 어떤 사상 이완이라든지 장마당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1: 네, 네.
0: 그 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USB라든지 뭐 한류 콘텐츠라든지 이런
1: 네.
0: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차원에 지금은 사실상 뭐 통제기에 가깝지 않나. 근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1: 네.
0: 뭐 시장 플레이어들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요.
1: 네.
0: 또 이따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돈주와 그다음 일반 상인들 간에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에 가해졌을 때는
1: 네.
0: 뭐 당국의 통제가
1: 네.
0: 예전보다 세게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이제 장마당 내에서의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
1: 네.
0: 그래서 뭐 장마당 같은 경우 그냥 시장이고요.
1: 네.
0: 뭐 저희도 뭐 새벽 시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뭐 새벽 4시부터 뭐 대규모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장마당으로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는 뭐 철도 인프라가 북한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차에도
1: 네.
0: 기름이 들어가는데
1: 네.
0: 이거를 이제 버리차 내지는 뭐 서비차라고도 얘기합니다.
1: 네.
0: 탈북민들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서 이 서비차라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1: 네.
0: 사실상 뭐 대중교통 우리는 뭐 지하철을 통해 가지고도 뭐 택배 서비스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금융의 역할은 돈주가 하고 신흥 자본 세력이 하고 분류의 역할은 그 서비차,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매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 청진에 있는 뭐 수남시장이라든지 뭐 평양 근방에 있는 뭐 평성시장 같은 대규모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핸드폰, 이제 북한 말로 손전화를 통해 가지고 또 시장 가격 확인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런 식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이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또 시장마다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장마당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물론 평양 내부에 있는 뭐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대규모 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예외라고 볼 수 있죠.
1: 예외고요.
0: 구경상점이나 이런
1: 예.
0: 것들은 별개이고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이 그 생존의 터전으로 삼는 장마당은
1: 네.
0: 초기 자본주의 시장의
1: 네.
0: 형태를 띈 지는 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그러면 실제 장마당에 가면 우리 남한 물건, 우리 대한민국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된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0: 그게 그렇죠. 과거에 뭐 우리가 이제 인도주의 협력

0: 그러면
1: 네.
0: 대북한에 뭐 적십자 대한 적십자라고 표기가 돼 있는 쌀포대도 예. 많이 들어갔었고 예. 처음에는 한국인지 몰랐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한국의 존재를 알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경제상
1: 네.
0: 거기에 플러스 그다음에 문화적인 콘텐츠가 중국을 통해 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DVD였으니까
1: 네.
0: DVD를 통해 가지고 CD 형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법 복제되는 수단으로
1: 네.
0: 통해서 들어갔죠. 지금 이제 USB를 네.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위 간부들 뭐 자제들 사이에서 선물용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뭐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 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지
1: 네.
0: 뭐 평양 문화 보호법이라든지 청년 교양 뭐 보장법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게 유통되는 통로가 장마당이고 이 장마당을 통해서 뭐 각 계층의 어떤 문화적인 꽤 재밌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봤을 네. 때도 그런 것들이 사상 이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1: 네.
0: 과거에는 이거를 그냥 계도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DVD 같은 것들을 보다가 뭐 단속원에 걸리면 뭐 비사회주의 그룹화라고 하는 단속 원이 들어와도
1: 네.
0: 뭐 손을 이렇게 얹어봤다가
1: 네.
0: 좀 뜨거운 열감이 있으면
1: 네.
0: 뭘 봤냐고 추궁하고 계도하는 성격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걸 법제화를 해서 좀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와 굉장히 달라진 게
1: 네.
0: 법을 재개정하는 빈도가 확연히 늘어나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법적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경향들이 사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환율 얘기를 좀 더 여쭤보면요.
0: 예.
1: 아마 이렇게 장마당에서 적지 않은 물건들이 유통되고 장마당을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비중도 높다 보니까 진짜 환율이 급등한다라는 표현이
0: 예.
1: 아, 시장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 급등 관련한 이런 충격들이 앞서 말씀 주셨던 돈주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체감하는 뭐 수준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환율이 시장 환율이 있고 정부에서 공시하는 환율이 있고 뭐 이런 이중 환율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0: 일단 시장을 둘러싼 제가 플레이어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 예.
0: 돈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금융
1: 네.
0: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은행 역할 하는 거예요?
0: 은행 역할을
1: 네.
0: 조선중앙은행에 뭐 저축을 하는 게 사실 뭐 원화 같은 경우는 가치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1: 예.
0: 뭐 가장 최근에는 북한도 이제 국정 가격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상징이죠.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1: 네.
0: 이걸 한번 따라잡고자 국정 가격을 대폭 상승한
1: 예.
0: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대량의 원화를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금융 자본을 어느 정도 그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돈주들은 뭐 2009년도에 제5차 화폐 개혁의 충격을
1: 네.
0: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계층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어떤 위기, 그러니까 100대 1로 국권과 이제 신권을 교환을 했을 때
1: 네.
0: 외화라든지 이제 고정 자산,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던 세력들은 고리대금을 통해 가지고 뭐 환전이라든지 고리대금을 통해서 위안화나 뭐 달러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을 시킴으로 인해서 폭삭 주저앉은 어떤 상인들을 회생시키는 역할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게 물론 좀 과하죠.
1: 네.
0: 고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1: 네.
0: 지금 같은 이제 중동 사태 관련된 부분들도 돈주들은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부를 계속 늘려가는 방안을 찾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 당국은 그러한 돈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역회사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돈주의 어떤 투자들이 필요하고 평양에 있는 어떤 스카이라인들을 구축할 때도 돈주의 대규모 자금 흐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1: 네.
0: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데는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일반 상인들입니다.
1: 상인들.
0: 그래서 상인들을 지금 보안원들이 단속 통제를 하고
1: 네.
0: 그런 것들을 좀 비껴가기 위해서는 또 뭐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뇌물들이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세 이외에 또 걷어가야 되는 준조세와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게 제5차 화폐 개혁이 이제 2009년도 가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때 이미 북한 원에 대한 기대치는 바닥을 치는 상황.
1: 네.
0: 북한 원은 곧

0: 중국과는 단국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 대한 그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서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인층은 네. 손실 정도가 네. 덜할 거지만 정말 그런 정보력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네. 상인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운데 실물 자산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원화를 통해 가지고 월급을 받아도 그게 예전과 가치랑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손실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요. 일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원화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시중은행에 맡겨봤자 네.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는 충분한 이자율을 책정해서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닐 거고 네.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환율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만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0: 그렇죠.
1: 그러면 이런 물가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뭐 자구적인 노력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땅을 산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실물에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0: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 가격을 이제 현실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양곡 판매소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쌀 유통 예. 시장의 핵심 기관들을 당국이 이제 틀어치고
1: 예.
0: 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1: 네.
0: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런 상황들도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북한의 뭐 쌀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알곡 생산량이 뭐 100이면 100 다 뭐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1: 예.
0: 뭐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분배 왜곡 있을 거고 또 우선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 당국이 취하고 하는 어떤 그리고 돈주도 단속을 하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 북한은 지금 장마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생존의 터전이기 때문에
1: 네.
0: 북한 당국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그 로직들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이 시장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1: 네.
0: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장마당에서 돈을 또 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 단위로 걷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1: 네.
0: 것들이 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북한이 가져간 충격,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충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은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최근 북한 경제의 동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북한의 환율도 급등했다. 몇 년 만에 거의 7배 이상 올랐다.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공생관계를 하고 있는 장마당의 현상을 지금 현주소를 설명해 주시면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여러 여파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뭐 돈주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우연히 외화를 좀 확보하고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내가 외환을 더 사재기해야겠다. 아니 외환에 투자해야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북한에서 뭔가 외환 사재기했다가는 뭐 진짜 큰 변고를 당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실제로 최근에 이제 사재기와 관련된 동향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네.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아까 1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폐 개혁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돈추는 훨씬 더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고 이제 권력층 같은 경우도 돈추와 네. 협업 관계에 있는 권력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5차 화폐 개혁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그때 당시에 권력층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그 이제 경제 담당 관료가 이제 처벌을 받는 상황들도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실물 경제가 외부로부터 어떤 물자가 원활히 공급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을 하더라도
1: 네.
0: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통제 기조를 느슨히 가져갈 수는 없는
1: 네.
0: 그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몇 년 만에 환율이 7배 가까이 뛰고 이렇게 경제 물가가 심상치 않은 기조가 계속된다고 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정권을 바라보는 민심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0: 지금 이제 중동 사태는 북한 이제 핵무기,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이나 뭐 올 초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더라도
1: 네.
0: 핵무기를 개발하기 잘했다, 뭐 이런 이제 내부적인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국제 질서의 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주민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1: 네.
0: 특히 뭐 환율이 오를 거를 뭐 예상하는 계층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외화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 당국이 통제를 하긴 하고 여러 가지 처벌 수위도 세지긴 했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걸 뭐 은닉하거나 뭐 비공식 통로로 유통하거나 또는 돈추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 또는 권력 증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그 은밀한 방식으로 본인의 생존을 도모하는 기술들은 더 이제 진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0: 정부에 대한 뭐 신뢰, 원망 이런 것들을 겉으로 표출할 수도 없고
1: 예.
0: 하지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계속해서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우리 정부 당국에서 확인한 어떤 논조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진작 어떻게 보면 통일은 아니더라도 뭔가 개혁개방이 돼서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논조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그나마 핵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유지되고 우리의 그 주권은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논조에 좀 더 가까운 건지 어떻습니까?
0: 북한 시민들은 뭐 정치적인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은 이제 핵이 여러 가지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만능의 보검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뭐 그런 체제 동의는 하죠.
1: 예.
0: 기본적으로는 사실 핵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뭐 교육은 뭐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뭐 하기 이전부터 이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1: 네.
0: 물론 그게 김일성 당시의 유은 통치랑은 맞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 때 그 선군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뭐 미국이 먼저 뭐 주먹을 내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먹을 내민다
1: 네.
0: 이런 논조로 계속 뭐 사상 교양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굳이 반대하진 않지만 핵이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은
1: 확실합니다.
0: 널리 퍼져 있지 않을까
1: 이제
0: 기본적으로 뭐 핵도 갖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면 좋은데.
1: 네.
0: 뭐 그런 어떤 시도들을 뭐 싱가포르 뭐 북미 1차 회담이라든지
1: 네.
0: 하노이 2차 회담을 통해 가지고 뭐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1: 네.
0: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면 돌파 기조로 가면서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전쟁 상황들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상으로 뭐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제 뭐 60년대, 70년대 뭐 특히 고개 외교 뭐 벼랑끝 외교라는 뭐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줄타기 외교거든요. 기본적으로. 줄타기 외교의 역사상 지금처럼 러시아와 이제 밀착 행보를 가져간 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북한의 선택지가 특정 어떤 뭐 한두 개
1: 네.
0: 국가에 좌지우지될 확률이 높아졌다.
1: 네.
0: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1: 네.
0: 정상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보통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뭐 면모로 보기에는
1: 네.
0: 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1: 네. 그러면요. 북한 정부나 북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선 핵이라는 게 나름대로 주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은 된다라는 건 이해를 했다면

0: 이제 북한 정부 입장에선 그러면 나머지 한쪽의 문제인 경제 안정만 도모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북한 정부는 대내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1: 뭐 특별한 조치가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네. 물자가 돌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고육지책으로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이제 네. 북한 청년들을 네. 그 크로스크라는 네. 그 땅으로 이제 파병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얻어오는 방식
0: 예.
1: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파병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런 유가족들의 어떤 공훈을 높이 치하하는 그런 방식 뭐 지금 뭐 전시관도 짓고 있고 뭐 그러한 방식의 한 축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러시아랑 좀 다르죠. 중국은 단계적으로 북한이 이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경제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 러시아는 뭐 실제로 북한이 공급할 수 있는 뭐 탄약 지원이라든지 뭐 인력 지원, 뭐 전투력도 뭐 러시아 군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기대하는 차원에 있어서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북한이 필요한 지원들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화벌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안보리 제재에 의하면 다 좀 본국으로 송환을 시켰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뭐 벌목공들이라든지 뭐 이제 중국에 있는 북한 뭐 식당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한 북한이 이제 외화벌이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들은 가져가려고 당국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도 외화가 필요한 구조인데 외화벌이의 새로운 수단으로 우리 뭐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했다든가 뭐 사이버 테러를 했다든가 이런 소식들이 간간히 들리는데 이걸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도 되나요?
1: 사실 뭐 대북 제재가 뭐 30년 뭐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0: 예.
1: 북한도 뭐 정제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 50만 배럴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뭐 유엔 내에서도 사실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수단이라든지
0: 네.
1: 뭐 이라크 제재를 할 때 너무 경제 제재를 과하게 했더니 취약계층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있거든요.
0: 예.
1: 근데 북한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자구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그러한 어떤 그 불법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0: 네.
1: 고도화되는 경향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0: 네.
1: 뭐 데이터 분석 기업의 이제 채널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보고서에
0: 예.
1: 뭐 한 3조 원 정도의 가상 자산을 북한이 탈취했다.
0: 야, 3조 원이나요?
1: 예. 뭐 그런 것이 북한 연간 공식 수출액의 뭐 4.6배에 달한다. 뭐 이런 보고도 있었고.
0: 이야.
1: 그래서 이런 이제 탈취된 어떤 자산들을
0: 예.
1: 자산의 흐름의 추적을 따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뭐 일부 동남아시아 소재의 뭐 유령 거래소를 뭐 활용한다든지
0: 네.
1: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법정 화폐로 치환을 시키고 대북 제재망을 우회해서
0: 네.
1: 뭐 유류를 이제 밀수 형식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러시아 발의 어떤 첨단 무기를 뭐 들여온다든지 부품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핵심 재원들로 이제 전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입장에선 좋지 않은 거죠.
0: 네. 네.
1: 북한 입장에서도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0: 네.
1: 이런 불법적 좀 음성적인 방식의 자산을 축적하는 그런 기술들이
0: 네.
1: 조금 계속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예.
0: 어차피 우리 다 한민족인데 그쪽 사람들 얼마나 또 똑똑하겠습니까? 우리
1: 맞습니다.
0: 못지않게.
1: 예.
0: 특히 해커로 활동하려면 북한 내부가 아니라 해외 가서 활동해서 워낙 선망의 직업이라고 들었습니다.
1: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위장
0: 예.
1: 해커로
0: 예.
1: 위장해서 하다가 뭐 적발이 돼가지고 뭐 북한 내부 상황을 인터뷰어가 이제 인터뷰에게 물었더니
0: 네.
1: 대답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뭐 아마존 같은 데도 위장 취업 사례들이 이제
0: 야.
1: 적발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있고 사실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0: 네.
1: 굉장히 위장 취업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북한에서 이러한 그 AI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0: 네.
1: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도 북한이 직접 뭐 조달하지 않더라도
0: 네.
1: 해외 기업망을 통해 가지고
0: 예.
1: 뭐 디지털 뭐 기술이라든지
0: 예.
1: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0: 예.
1: AI 기술을 통해서 뭐 약탈적 경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북한 개별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0: 네.
1: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0: 해킹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1: 어, 그러세요. 어.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도 이제 예외는 아닐 것이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좀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네. 앞서 말씀 주시기를 북한의 AI도 그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네. 북한의 AI 관련된 기술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0: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2013년도에 예.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1: 2013년도에요?
0: 예. 야. 거의 김정은 체제 출범과 동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로는 이제 북한 내 85개 정보기관이 AI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에 37곳이 새로 설립된 어떤 대학 부속기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과학기술 분야에 김정은 체제 들어서 여러 가지 강조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 네.
0: AI 기술 저비용으로 많은 어떤 그 인적 자산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다. 이게 사실 AI 기술이라는 게 이중 용도가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어떤 혜택뿐만 아니라
1: 네.
0: 뭐 모의 전장 연습이라든지 팬데믹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마스크의 성능 테스트에도 뭐 이제 활용이 되고 했습니다만
1: 예.
0: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이 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 AI 기술 같은 게 뭐 북한의 손전화기, 뭐 진달래 시리즈 같은 경우도 뭐 6-7부터 뭐 지문이나 이제 음성, 뭐 얼굴, 뭐 문자 인식 기술이 이미 탑재가 되었고.
1: 야.
0: 보안 감시 시스템, 우리의 뭐 CCTV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뭐 지능형 IP 카메라에도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뭐 평양의 뭐 교원 대학 같은데도 네. AI 이제 로봇을 통해서 뭐 교수법을 좀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모란봉 구역 같은데는 24시간 약국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이런 의약품 관리소에도 AI 로봇이 좀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런 양상들도 뭐 전체는 아니지만
1: 네.
0: 뭐 조금씩 확산되는 그 상황이 뭐 북한이 이제 뭐 특히 뭐 2019년 이후에
1: 네.
0: 뭐 AI와 이제 머신러닝 개발 노력을
1: 네.
0: 통해 가지고 뭐 디지털 경제를 강화시키고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디지털 경쟁력 구축을 뭐 국가 자원의 전략
1: 네.
0: 으로 지금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이버전이나 뭐 무인기 활용 분야에도 나날이 지금 역량이 강화가 되는 상황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이야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왕성하네요.
0: 아, 뭐 저희가 너무 북한을
1: 네.
0: 한쪽 면만 보고 간과하는 면이 있는데요.
1: 네.
0: 북한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분야다 그러면
1: 네.
0: 굉장히 기민하고 발빠르게 반응합니다.
1: 네.
0: 이런 이제 국가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 네. 네. 그러면 AI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어도
0: 네.
1: 사실 데이터 센터의 부재라든가 특히 요즘은 전력 이슈가 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북한은 도대체 AI 돌리려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0: 저도 궁금해서 이제 최근에 뭐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1: 네.
0: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갖고 있는 판교나 뭐 대전이나 이런 데처럼 대규모의 데이터 이제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죠.
1: 예.
0: 그 전력량도 심각하고 여전히 하지만 최소 이제 세 곳 이상의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중앙 자료 기지라고 하는데
1: 네.
0: 이것을 뭐 체제 유지와 정보 관리 차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시설들이 일반 주민용 전력망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1: 예.
0: 뭐 우선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데이터 센터, 소수의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고
1: 예.
0: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네트워크망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산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1: 네.
0: 이런 것들이 뭐 유선 국가망이라든지 뭐 북한은 인터넷을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인트라넷
1: 네.
0: 내부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3G 무선망 뭐 그다음에 와이파이 이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 허용하는 굉장히 고가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미래망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센터가 평양의 뭐 중구역이라든지 뭐 보통강 구역, 뭐 만경대 구역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것들이 뭐 북한도 이제 뭐 수풍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 어떤 수력 발전소나 뭐 화력 발전소들이 있긴 있는데
1: 네.
0: 물론 뭐 한국

0: 처럼 이렇게 막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최소 전기량
1: 네.
0: 같은 경우는 뭐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 뭐 이런 이제 우선 국가가 먼저 챙겨야 되는 어떤 데이터 센터에 먼저 이제 공급을 하는 뭐 이러한 어떤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상시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뭐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도 다 구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하드웨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활용을 해서
1: 네. 네.
0: 이런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면 또 데이터가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관리 차원의 뭐 소프트웨어 활용, 그다음에 뭐 경량화 기술 뭐 이런 것들, 뭐 연산 자원이라든지 뭐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뭐 AI 알고리즘을 뭐 이제 강화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뭐그 인식의 정확도라든지 뭐 속도를 높이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좀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제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 중심 사회이고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시진핑 체제에서 예, 중국을 보더라도 북한이 실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3G망을 말씀드렸는데 이 3G망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손전화를 활용을 하고 북한은 3G망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 감시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좀 기능들이 달리 활용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런 것들은 열악한 게 분명한데 워낙 그 특출난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런 것들을 일부 보완해가면서 육성을
0: 맞습니다.
1: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AI 기술까지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AI를 통한 뭐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탈취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면 우리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유엔 전문가 패널 이나 이제 미국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이런 피해,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위장 취업을 포함해서 이러한 피해가 연간 뭐 2억 5천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한 3,400억에서 뭐 8,200억 원까지 우리는 이제 피해가 되는 거고 북한은 이걸 이제 벌어들이는
1: 그렇겠죠.
0: 수익으로 치안해서 볼수 있는 것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AI 기술 중에 또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1: 네.
0: 북한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과거에도 집중적으로 양산을 해오긴 했었는데 그 방향, 그 축이 뭐 집중적으로 이제 AI를 활용하는 차원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이러한 좀 보조적인 어떤 그 해킹을 통한 보조적인 북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뭔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런 수단들을 자구적으로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안될 테니까요.
0: 네.
1: 당연히 우호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벌충해야 될 텐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중에 북한에게 가장 크게 기여하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국가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0: 지금은 러시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네.
0: 북한 경제가 이제 군수 경제나 당 경제, 민수 경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 러시아에서 갖다 주는 것들은 대북 제재망을 다 회피해서 들어가는 뭐 돈이나 에너지나 뭐 물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은 뭐 최근에 또 이번 달에 북한과 러시아가 뭐 향후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을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전략적인 기술 공유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 혈맹 수준의 군사 및 에너지 지원 차원에서 지금은 러시아가 뭐 북한에게는 제1 뭐 지원 국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 생존을 보장할 정도의 단계적인 지원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예상되는 바로는 올해 말에 이제 신압록강 대교가 또 개통이 될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텅스텐이나 제 몰리브넨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에 접촉이 되지 않는 광물 자원이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가져가

0: 하고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섬유 산업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수출을 하고
1: 네.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윈윈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조금 뭐 티가 러시아처럼 뭐 나진 않지만
1: 네.
0: 단계적으로는 꾸준히 북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1: 네.
0: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북한도 러시아나 중국만 쳐다볼 순 없으니까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늘릴 것 같은데
0: 네.
1: 동남아 국가와 교류협력을 늘리려는 시도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0: 이제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가 됐고
1: 네.
0: 뭐 이제 속속들이 그러니까 외교 공간 관계자들이 평양에 저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이제 공산당 서기장인 토럼
1: 네.
0: 서기장이 뭐 서울을 방문했다가 뭐두달 뒤에 평양을 방문하는 상황들을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들의 국익에 부합한다.
1: 네.
0: 뭐 소위 얘기하는 뭐 대나무 외교 지금 펼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평양 주재 대사도 새로 임명을 해서 최근에.
1: 네.
0: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북 외교를 베트남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좀 이렇게 우회해가는 방법이긴 한데
1: 네.
0: 북한의 어떤 IT 기업이라든지
1: 예.
0: IT 인력들이 이제 라오스 현지에서도 좀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라오스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또
1: 예.
0: 북한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1: 예.
0: 최근에 이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라오스 대통령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1: 예.
0: 뭐 후속적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 교육, 체육, 관광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북한이 그 아센 회의라든지 이런
1: 예.
0: 것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아세안 그 의장국일 당시에
1: 네.
0: 북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북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1: 네.
0: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평양 대사관을 다시 열었고 북한도 나름으로는 이제 중러에 예속되는 어떤 경제 구조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고자 하는 좀 마음들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북한이 나름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든 협력이든 이런 걸 늘려나가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인 접점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좀 예전과 같은 국제 질서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자원이 부족하다고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1: 네.
0: 뭐 그런 어떤 지토 시대는 지났다. 사실상 지 제로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러한 어떤 상황들에서는 이제 준경국들의 어떤 입김들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 네.
0: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의 외교적 영향력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왔다. 그래서 최소한 동남아 국가들의 공공 외교의 역량이 신장된
1: 네.
0: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국가들이 한반도 외교, 인근에 있는 한반도의 공공 외교, 한반도의 평화가 동남아 국가들의 어떤 안정적인 무역 질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제 노력을 할때
1: 네.
0: 그런 동남아 국가들의 북한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가 좀 용이한 국가들을 우리도 활용하고 이 국가들도 그 남북 간의 양자 관계의 외교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1: 네.
0: 본인들의 베네핏도 늘려가는 그런 윈윈하는 공공 외교 전략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진짜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를 포함해서 요즘 최근 달라진 북한의 경제 상황 그리고 내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0: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3: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하려 모의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 남성의 부인인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을 살인 예비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을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앞서 관장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직원의 집에서 직원의 남편과 말다툼 도중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이 직원도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싣고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번째 유조선이 20일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SK해운 30만 톤급 유조선이 원유

0: 200만 배럴을 싣고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일과 6일에도 두 척의 유조선이 추가로 홍해를 통과하는 등 우회로를 통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재개되면서 산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마수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2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산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담 사실을 공개한 뒤 최고 지도자의 진솔하면서도 겸손한 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적인 소통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즈타바를 언제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타스님 뉴스는 이 만남이 최근에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육성 대신 서면 메시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제5차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은 67.4%로 1차 조사 대비 6.4%포인트 증가했고 전체 응답자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은 71.6%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다크 콘티넨트. 아프리카를 지칭하던 19세기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암흑대륙이라고 합니다. 암흑대륙의 뜻풀이가 최근 바뀌었죠. 예전엔 어두운 대륙이란 뜻으로 문명이 뒤처진 아프리카 대륙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에서 미지의 대륙이던 아프리카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수정됐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팝음악계의 대표적인 형제 그룹 비지스. 이들 중 맏형인 메리 깁이 가장 많은 곡을 쓰곤 했지만 비지스 삼형제가 함께 음악을 만들고 프로듀싱을 하고 노래를 한 곡도 당연히 있습니다. 1968년에 발표된 이 노래도 세 형제가 함께 쓴 곡인데요. 원래는 클리프 리차드에게 주려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클리프 리차드가 앨범 녹음을 너무 오래 끄는 바람에 기다리던 비지스 멤버들이 그냥 직접 불렀다고 하네요. 멤버 중 메리 깁도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로빈 깁도 논쟁을 한 이후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말이라는 건 사람을 행복하게도 슬프게도

5월 7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비지스 월즈였습니다. 이 노래를 원래 이제 클리프 리차드에게 주려고 비지스 삼형제가 같이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솔로 가수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는 그 메리 깁이 아예 리드 보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가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좀 코러스에만 참여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렇게 편곡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클리프 리차드가 불렀어도 뭐 제법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 노래 우리에게는 비지스의 명곡 중 하나로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는 노래죠. 그럴 수 있었던 건또 비지스 세 형제가 마음이 좀잘 맞았고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했고 그렇게 우애가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5월이에요. 가정의 달이죠.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이면 또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하자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루지 못했었던 그 주제 가지고 왔어요. 밥음악계의 가족 그룹들의 노래 오늘 쭉 모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시작을 비지스 삼형제가 열어줬는데요. 뭐 형제 그룹도 있고 남매 그룹도 있고 자매 그룹도 있고 뭐 그렇죠.

0: 이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어떤 음악을 남겼는지 오늘 가족 그룹들의 노래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평소처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철새의 왕 철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세금 고민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그룹들의 노래 들어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가족 그룹이었죠. 먼저 The Osmonds의 Love Me For A Reason, 나중에 보이존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었던 그 노래 들어봤고요. 이어진 음악 잭슨5였습니다. I'll Be There. 역시 잭슨가의 형제들이 함께 했었던 대표적인 가족 그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듀오, 남매와 자매 둘이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두 그룹을 만나보겠습니다. 뭐 말씀드리니까 바로 생각나셨죠? 가장 대표적인 그룹 카펜터스, 리차드 카펜터와 카렌 카펜터가 함께 했었던 이 카펜터스의 노래 중에 6486님이 Yesterday Once More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 노래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좀 최근으로 와서 자매 클로이 베일리와 할리 베일리가 함께한 클로이 앤 할리의 노래 들을 거예요. 비욘세가 발굴한 2인조 걸그룹으로 참 유명해졌죠. 클로이 앤 할리의 Do It. 이렇게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0: 한계를 넘어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그룹들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이 음악은요, 시스터 슬래치, We Are Family였어요. 데비 슬래치, 조니 슬래치, 킴 슬래치, 캐티 슬래치가 함께한 네 자매의 노래였죠. 그냥 제목도 굉장히 정직한 음악이었고요. 시스터 슬래치, We Are Family. 사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소화를 못할 만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한 그룹이 제법 많은데요. 이번에는 3으로 뭉친 그룹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3명이서 함께한 3형제, 3자매의 노래를 이어서 들어보려고요. 먼저 헨슨이에요. 음밥. 그리고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마지막으로 3자매가 함께한 그룹이죠. 하임의 원추백까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에 이렇게 차례로 등장한 가족 그룹들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헨슨이에요. 음밥.

지금 들으신 노래 헨슨의 음밥,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그리고 하임의 원추백이었습니다. 요즘에도 활동하고 있는 가족 그룹들이 제법 많은데요. 지금 음악을 쭉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위에 정확하게는 3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하고 저

하고 진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같이 똑같은 일을 했다. 그랬다면 어땠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사이가 다행히 좀 좋은 편이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잘 했을 것 같아요. 잘 했지만,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동생의 숙명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그룹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각자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항상 똑같은 것도 아니겠죠. 미국의 컨트리 밴드입니다. The Band Perry. 2010년에 이제 첫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했는데 제일 큰 누나가 이제 보컬을 맡고 두 남동생이 이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두 남동생이 각자 이제 한 명은 솔로 음악을 하고 싶다. 또한 명은 나는 매니지먼트 쪽이 좀 어울리는 것 같다 해가지고 2025년에 이제 나오게 됐고 현재는 이제 가족 그룹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메인 보컬이었던 킴벌리 페리하고 만돌린 연주자인 조니 코스텔로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2인조로 활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그룹이었다가 이제는 가족 그룹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됐고요. 또 에코 스미스라는 그룹도 있었는데 4인조로 네 남매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큰 오빠가 이제 본인의 음악을 위해서 그룹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족 그룹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족 그룹 안에서도 멤버 변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두 그룹의 음악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그룹 모두 완전체 가족 그룹이었을 때 나왔었던 노래들 대표곡 준비했어요. The Band Perry의 If I Die Young, 그리고 Echo Smith입니다. Cool Keys.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가족 그룹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마지막 곡, 아일랜드의 4남매가 함께하고 있는 더 코어스의 음악이죠. Only When I Sleep. 서창하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